명절 즈음에 듣는 종묘제례악이라 그런지 더 의미 있게 들리네요. 조선의 역대 왕과 왕후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서 제향을 올릴 때 연주한 음악, 종묘제례악 중에 왕의 문덕을 칭송하는 내용, 보태평 네 곡 듣고 오셨는데요. 희문, 기명, 귀인, 역성 이렇게 네 곡이었죠.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초월례 때 연주된 음악이었죠. 추석이 가까워오니까 우리 조상을 생각하게 되고 해서 오늘 종묘제례악 보태평의 장엄함과 함께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종묘오향제라고 해서 종묘제향을 1년에 5차례 올렸습니다. 춘하, 추동, 그리고 나빌 이렇게 5차례인데요. 이런 날짜 규정은 국조례 설의 시일조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종묘제사의 경우에는 날짜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요. 춘하, 추동의 맹월, 상순과 나빌에 제향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춘하, 추동의 맹월이라고 하면 각 계절의 첫째 달을 말하는데요. 물론 음력을 말하죠. 봄은 음력 1월, 여름은 음력 4월, 가을은 음력 7월, 겨울은 음력 10월이죠. 음력 1, 4, 7, 10월의 상순 첫 열흘 중에서 좋은 날짜를 관상감에서 고릅니다. 일진도 보고 날짜도 보고 여러 조건을 보아서 택하기 때문에 열흘 중에 어느 날짜가 될지는 그 해에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지 후 세 번째 미일인 나빌까지 해서 5차례 오향제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종묘 오향제가 가장 큰 규모의 종묘 제사가 되는 건데요. 이때에는 초헌관이 왕이 되고요. 왕에게 유고가 있을 때는 왕세자 혹은 영의정 등이 초헌관이 되기도 합니다. 왕이 참석할 때에는 왕의 거가가 궁을 나가 종묘로 행하고 제사를 다 마치고 나면 다시 거가 환궁, 궁으로 돌아오는 절차까지 하게 되죠. 거가 환궁 때에는 돌아오는 길에 음악 연주도 합니다. 가을 제사의 경우 음력 7월에 지냈기 때문에 만약 지금이 조선시대라면 종묘제향 때 음악 연주를 들으려면 음력 10월 상순이 돼야 하니까 두어 달 더 기다려야 하겠죠. 추석도 다가오고 해서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종묘제향 때 연주하는 종묘제례악도 들어보고요. 또 종묘제향과 관련되는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추석은 속절이라서 종묘제사 때 음악 연주는 하지 않았지만 제사는 지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골랐습니다. 12가사 중에 황계사입니다. 이 노래는 하루아침에 임과 이별을 하고 황당하고 기막혀 하는 이의 노래입니다. 첫 노랫말에서부터 그 마음이 잘 드러나는데요. 일조 난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루아침에 난군과 이별을 했는데

내 소식이 완전히 끊어졌다 하면서 지화자 좋으시고 좋을 좋은 경에 얼씨구 좋다 경이로다 지화자 좋으시고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이런 황당한 이별에 어떻게 지화자 좋으시고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역설이라 하죠. 지난날의 황계사는 처량하고 구슬픈 노래라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상사별곡과 더불어 선율이 아름다운 곡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사 황계사 감상하시겠습니다. 황숙경의 노래입니다.

육박 도드리장단의 향연이었죠.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이 도드리장단의 넉넉한 서정을 누릴 수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낮은 음역대로 넉넉하게 시작하는 하현 도드리의 멋스러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드리 돌장, 사면 도드리, 하현 도드리까지 연주한 별곡, 아명으로 정상지곡 들으셨는데요. 영산회상을 특별한 순서로 연주한다고 해서 별곡이라 부르는 음악입니다. 정무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창가곡 반우반계 환계락 사랑을 사자하니라는 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 곡의 우조와 계면조가 두루 나오는 곡입니다. 이 곡의 노랫말은 사랑과 이별의 속성에 대한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란 걸 살려고 하지 아무도 팔지 않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하고요. 반면 이별이란 건 팔려고만 하지 아무도 사려 하지 않기 때문에 팔지 못한다. 그러니 장사랑 장이별, 긴 사랑 긴 이별을 할 밖에 수가 없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노랫말 읽어볼게요. 사랑을 사자 하니 사랑 팔 이가 뉘 있으며 이별을 팔자 하니 이별 살 이가 뉘 있으리 사랑 이별을 팔고 살 이 없으니 장사랑 장이별인가 하노라. 여창가곡 반우반계 환계락 사랑을 사자 하니 듣겠습니다. 김나리의 노래 김효영의 생황 신원영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사자하니 사랑 팔 이가 뉘 있으며 이별을 팔자하니 이별 살 이가 뉘 있으리. 사랑 이별을 팔고 살 이 없으니 장사랑 장이별인가 하노라. 여창가곡 반우반계 환계락 사랑을 사자하니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곡 이수자 김나리의 노래였고요. 김효영의 생황 신원영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생황이란 악기가 원래 가곡 반주 편성에는 없는 악기인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반주로 들어보셨습니다. 이 둘의 조화 괜찮죠? 은은하면서도 분위기가 있는 그런 연주가 아니었나 합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자연의 섭리가 인간의 입김을 빌려내는 선계의 소리 청성 자진한 입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부터는 2026년 4월에 출판된 한명희의 오늘은 국악이란 책에 소개된 우리 음악을 골라 읽어보고 해당 음악을 듣는 순서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원래 1994년에 우리 가락 우리 문화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던 걸 다시 편집해서 오늘은 국악이란 제목으로 올해 4월에 다시 펴낸 건데요. 우리 가락 우리 문화에서 제2편의 악곡 해설 부문과 성악곡 가사, 국악 용어, 소사전 부분만을 따로 모아 편집해서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곡이 전체 44곡인데요. 곡 해설 하나하나가 곡의 안내도 제대로 해주면서도 마음 풍성해지게 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이 시간 통해 해설을 읽고 나서 음악도 함께 들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이 책에 나오는 음악 설명 골라서 함께 읽어보고요. 음악도 들어보는 순서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음악은 대금독주 청성자진한잎이고요. 자연의 섭리가 인간의 입김을 빌려내는 선계의 소리라는 부제가 붙은 글을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수정처럼 해맑고 가슴이 시리도록 투명한 게 한국의 가을이다. 이 한국의 가을빛처럼 청정하고도 유순한 가락이 있어

이내 심금을 휘어잡는 명곡이 있으니 바로 청성 자진한 잎이 그것이다. 옛 선인들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절한 높이의 음역을 중성이라 했고 이를 준거로 해서 높은 것을 청성, 낮은 것을 탁성이라 했다. 무릇 소리란 높아질수록 맑게 들리고 낮아질수록 둔탁하게 들리기 마련이니 높고 낮은 음역을 각기 청탁이라는 시각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며 사용해온 선조들의 감각은 잠옷 문학적인 데가 있다. 이처럼 높은 소리를 청성이라고 했으니 여기 청성 자진한 잎도 높은 음역에서 연주되는 가락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청성 자진한 잎은 전통 가곡 태평가 선율을 높은 음역으로 2조에서 기악음악으로 변주한 곡이다. 자진한 잎이란 빠르다는 뜻의 자진과 악곡을 뜻하는 큰 잎사귀란 뜻의 한 잎이 모인 단어인데 한문으로 표기하면 삭대엽이 된다. 현행 가곡이 삭대엽을 뼈대로 하고 태평가라는 가곡 또한 이 삭대엽에서 파생된 음악이고 보면 여기 태평가를 높은 음역의 기악곡으로 변주한 청성 자진한 잎은 그 이름과 내력이 잘 부합되는 곡명이다. 청성 자진한 잎은 주로 대금이나 단소 같은 주관 악기로 연주하는데 특히 대금 독주가 일품이다. 굵직한 관대가 울려서 내는 의젓한 기풍을 바탕색으로 하고 그 위에 주관 특유의 유순한 질감과 현묘한 가락이 어우러지며 펼쳐내는 기막힌 여운은 분명 세간의 소리가 아니라 선계의 소리인 것이다. 대금독주의 청성 자진한 잎은 우선 첫 인상부터가 정갈하면서도 한편 인자하고 후덕하기도 한 옛 선비를 대하는 느낌이다. 높은 음역의 음악이지만 단소 독주처럼 지나치게 영롱하지 않고 은은히 곁들여지는 엷은 회청색의 음색은 투명하면서도 묵직한 여운을 안겨주어 여간 듬직하면서도 의젓하게 들리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영롱하되 경하지 않고 부드럽되 유약하지 않으며 섬세하되 천박하지 않은 오묘한 맛의 가락이 곧 대금으로 듣는 청성곡의 진미이다. 이처럼 더없이 부드럽고도 청정한 음색이 꾸민 듯 꾸미지 않은 천의 무봉의 가락을 뽑아내는 것이 다름 아닌 대금 독주의 청성 자진한 잎이고 보면 어디 이 곡이 추호의 속기를 드러낼 리 있겠으며 어디 이 음악이 세간의 때묻은 여백을 드러낼 리 있으랴. 또한 우리의 청성곡은 자연의 대밭에서 자연의 일부인 대나무를 그대로 잘라다가 정교한 인공 없이 자연스레 만들어낸 대통을 입에 대고 짐짓 꾸며대는 역겨운 분식 없고 억지 춘향으로 지어가는 인위의 가식 없이 그야말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실어내는 가락이고 보니 그 아무리 우리의 심금이 무디다 한들 처음 들어 친숙하고 두 번 들어 매료되며 세 번 들어 탐복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그것은 영락없는 자연의 소리요 피안의 소리며 영혼의 소리임이 틀림없다. 일찍이 대악필이 즉 가장 훌륭한 음악은 간단하고 쉽다고 했던가. 오직 한 옥타브 내에 세 개의 음만을 가지고 엮어내는 가락이면서도 그처럼 기막히게 가슴을 흔들고 혼령을 흔들어대는 음악이고 보면 그 어디 인간의 소작이요 이승의 선율이라고 하겠는가. 그것은 분명 자연의 섭리가 인간의 입김을 빌려서 빚어대는 현묘한 자연의 가락이요 선계의 소리인 것이다.

청성 자진한 입 들으셨는데요. 박용호의 대금독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오늘은 따비밭에서 2026년 올해 4월에 펴낸 책 한명희의 오늘은 국악이란 책에 나오는 글 중에 청성 자진한 입, 자연의 섭리가 인간의 입김을 빌려내는 선계의 소리라는 글을 만나보셨습니다. 이 책은 원래 1994년에 우리가락 우리문화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던 건데요. 이 중에 제2편의 악곡 해설 부문과 성악곡 가사, 국악 용어, 소사전 부분만을 따로 모아 편집해서 올해 4월에 새롭게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음악이 전체 44곡인데요. 곡 해설을 읽어보고 음악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책 함께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청성 자진한 잎에 관한 글 나누셨는데요. 자연의 섭리가 인간의 입김을 빌려서 빚어대는 현묘한 자연의 가락이요. 선계의 소리라는 마무리 글이 와닿고요. 이 가을날에 어울리는 음악으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6894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마들째님께서 앞서서 환계락 들려드릴 때 문자를 이렇게 주셨어요. 눈물을 수집하던 아저씨의 눈물 상자에는 눈물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어요. 한강 작가가 이 노래를 듣고 동화를 썼나 봐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아, 그런 표현이 있군요. 우리 삶에서 이 사랑, 이별, 눈물 늘 있죠. 그런데 그게 시인 작가의 손에 들어가면 이렇게 멋진 표현이 돼 나오는 거겠죠. 봄봄님께서도 오늘도 국악 산책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늘 좋은 음악과 이야기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들어보려고 합니다. 춘향가 중에서 십장가 골랐습니다. 춘향의 죄는 바로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춘향이는 이미 이도령과 백년 가약을 맺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춘향이가 마침내 매를 맞게 됐습니다. 매를 칠 집장사령은 몽둥이를 한아름 안 하다가 형틀 아래에다 부어놓고요. 몽둥이를 고르는

0: 일부터 시작합니다. 집장 사량은 잔뜩 폼을 잡고 매를 칠 준비를 하는데요. 춘향에게 한두 대만 잘 견뎌라 하면서 자신의 솜씨로 살려주겠다 하는 암시도 주죠. 그렇게 해서 춘향이가 매를 맞기 시작하는데요. 각각 숫자마다 매질이 부적합하다 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놓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첫 번째 매죠. 한일자로 풀어놓는데요. 일자로 아뢰리다, 일편단심, 이내 마음, 일부종사하려는데 일개 형장이 웬일이오. 하지만 매우 쳐라, 예의하고 다시 이제 매를 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두 이자에서는 두 낭군을 섬기리까, 이런 내용이고요. 석삼자에서는 삼생가약 맺은 마음, 삼종지법을 말하고요. 사자에서는 사대부 사또님이 사기사를 모르시오 하는 등 이 형 집행은 부당하고 자신의 마음은 한결같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성토합니다. 이후 내용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에 십장가를 방수미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다짐장 올려놓으니 일심이라 썩었다. 이런 괘씸하년 너 인연 너 일심이 얼마나 고든가 보자. 당장 경틀들어 읊어봐라. 춘향이 이년 약지에 형틀 위에 올려매고 바짓가래 월신 지켜 형틀 다리 함양에 단단히 묶은 후에 집장사령 분부벼라. 1호 사정 두었다가는 주장대로 찌를 테니 각별히 매우 쳐라. 어느 영이라 일부 사정을 두오리까. 당장 뼈를 들어 올리리다. 집장사령 거동

0: 그중 등심 죽은 놈 골라 잡고 가슴 숙여 대상을 가리고
1: 좋지
0: 사또 보는 데는 엄경이 지엄머니 준향을 보고 속말을 헌다 예 준향아 한두 대만 견디어라 내 솜씨로 살려주마 꼼짝꼼짝 마라 뼈부러지리라

0: 다올수한
1: 푸르젠 경쟁 가제론
0: 다올수
1: 공중으로
0: 다올수한
1: 동틀 밑에가 따로 준향이는 조심스러워 아프단 말도 아니오고 고개

다르리까 이비사절하거든 도낭군을 섬기리까 서울의 피에 죽여줘

0: 하월수
1: 따
0: 하월수 환
1: 삼가이 조심하라.

0: 공중 제법을 알았거든.
1: 아, 월수 한
0: 삼불 화두로 하지 마오. 사자라서 나 부처로니

사지롤 쯔쯔 서대문에다 걸터고

0: 됐다.
1: 다올 수
0: 포처로니
1: 좋지 한
0: 오마루 호신 사또 우륜을 밝히시오
1: 다 좋지 한

0: 부천오니.
1: 좋지.
0: 육부 며칠 먹음 육실을 누무가네요. 칠전하스 다 부천오니.
1: 좋지.
0: 칠척장검 높이 들어 칠뜰마다 통갈 나도 가먹고 무관해요. 발전하스 따 부천오니. 발만 부당 안 될 일을 위력군장 그만하오. 굳자한 낯을 붙였노.

0: 전원이
1: 좋지,
0: 십장가로 하리르다 십실지금 적은 굴도 청주리 쌉고든 우리라마은 구방청에 유래

0: 죽어
1: 다 울수
0: 혼비 정자는 또 피투소 두려운 님 참든 창준이라 범웅이라.

0: 심자 걸까
1: 좋다
0: 숨을 때리고 그만 둘까
1: 좋다 얼쑤
0: 30도를 맹장하니
1: 좋지 얼쑤
0: 옷 같은 두 다리와 요수같이 흐르는 피는 정반을 친정이라
1: 좋다 얼쑤
0: 어쨌든 형방도 눈물 짓고
1: 좋다
0: 빚질하던 집장사령도 빼놓고 돌아서며 도포자락 끌어다 눈물 흔적 씻치면서

0: 좋네.
1: 좋다.
0: 30여운간 관문 출입으로 이런 경은 첨보 안에 이제는 나가 문전걸식을 하더라도 아스라 이구실 그만두랴.
1: 좋지. 한?

0: 뽑았네.
1: 좋지.
0: 어린 것이 설령 잘못한 글 체렛 매질이 또 있느냐. 측정 서령 놈을 눈이

사장도 눈물을 짓고 매질하던 집장 사령도 돌아서서 도포자락 끌어다가 눈물 흔적을 씻으면서 못 보겠네, 못 보겠네, 사람 눈으로 못 보겠네, 30년간 관문 출입에 이런 광경은 처음 보았네, 이제 나가 문전 걸식을 하더라도 이곳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남원 지역의 한량들은 그 집장사령을 눈 익혀두었다가 산문 밖에 나오면 혼내주겠다, 이런 내용도 끝부분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춘향가 중에 십장가를 방수미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소리꾼 방수미는 어려서부터 소리를 좋아해서 8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84년에 국립창극단에서 심청전을 하는데 당시 연출을 하셨던 허규 선생이 방수미가 다니던 학원에 찾아와서 그를 아역 심청 역으로 캐스팅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이 10살 때라고 했던데요. 당시 심청 역을 하면서 심청이가 불쌍해서 울었던 기억도 있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이어도 심청이의 마음이 전해졌던가 봅니다. 이 어린 방수미가 소리꾼으로 성장해서 26세 처음으로 완창을 했고요. 5시간 반에 춘향가 완창도 했습니다. 요즘에도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단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춘향가 중에 십장가를 방수미의 소리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9073님께서 춘향이즘, 학도이즘, 기사회생 모티브도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그런 시각으로 보는 시선도 학계에 제시돼 있죠. 춘향이즘, 학도이즘, 이 페르소나에 집착해서 자신의 위상을 위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학도이즘이라고 하죠. 그런 관점으로 춘향가를 바라보는 시선, 언제 기회가 될 때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곡으로 서용성류 피리산조 골랐습니다. 서용성 명인은 대금산조의 명인이지만 대금은 물론이고 아쟁, 해금, 피리에 이르는 다양한 산조를 두루 남기셨습니다. 피리로 남도음악의 진수를 담은 산조를 연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명인은 자신의 피리산조에 판소리 더늠의 남도음악 정수를 담아 놓아서 진정한 피리산조의 멋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산조는 명인이 1984년 무렵부터 구성하기 시작해서 3년간 공들여서 완성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구음을 피리 연주자 한세연에게 전수해서 완성을 했는데요. 이후에 여러 차례 손을 더 보아서 1993년에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정기연주회에서 직접 장단을 잡았고요. 서용성류 피리산조란 이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여러 피리 연주자들에 의해서 인기리에 연주되고 있습니다. 서용성류 피리산조 듣겠습니다. 윤형욱의 피리,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그냥 간다 간다 똘똘이고 내 돌아간다.
1: 좋다.
2: 춘향이가 매 30대를 맞았네요. 형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어진 서용성류 피리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이 장단마다 짧은 길이로 진행이 돼서 좀 아쉬우셨죠? 윤형욱의 피리,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임해방류 살풀이춤 반주음악 골랐습니다. 문헌자료를 통해 보면 살풀이가 남중송무, 이 남쪽 지방의 세속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0세기 전반기 문헌에 그 내용이 보이는 걸로 보아서 늦게 잡아도 20세기 전반기에는 살풀이춤이 연행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살풀이춤이 남도 지역에서 유래가 됐지만 이 춤은 서울, 경기, 충청, 경상도 등지에서도 다양하게 추어지고 있어서 차츰 지역적으로 퍼져나가 보편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임해방류 살풀이춤은 전라도 지역에서 발달한 이대조 계열의 전통을 이은 건데요. 이대조는 임해방의 조부이고요. 지난날 목포권번의 권번장으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조부의 춤이 손자에게 이어진 거죠. 임해방은 7살 때부터 춤에 입문해서 살풀이춤을 배웠고요. 호남 살풀이 전통을 이으셨습니다. 오늘 임해방류 살풀이춤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윤석영의 아쟁, 원완철의 대금, 문경아의 가야금, 이재하의 검은고, 김현수의 징, 유인상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임해방류 살풀이 반주음악 윤석영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살풀이의 반주음악은 시나위인데요. 지난날 시나위에는 현악기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무렵부터는 이렇게 현악기도 함께하는 시나위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남도잡가 육자백이 자진 육자백이 듣겠습니다. 임현빈, 김준수, 유태평양의 소리입니다.

남도작가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임현빈, 김준수, 유태평양의 소리였습니다. 추석이 가까워져서 그런지 사람들 발걸음이 급하던데요. 어떠신가요? 많이 바쁘시죠? 요즘 추석 준비하는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는데요. 명절 소비 경향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 분위기가 두드러지고요. 간편식을 준비하거나 실속형 선물 세트를 찾는 분이 많다고요. 또 여행도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국외보다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명절 때 우리 가족 생각하는 마음은 한결같지 않을까 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행공감을 진행하고 있는 박은영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명절 연휴는 국악방송TV와 함께하세요. 9월 24일 목요일 오전 9시, 명창 송만갑의 일대기를 그린 국악드라마 초훈가. 오후 1시, 음악감독 박할린이 소리인재를 찾아 떠나는 국악스캔들 꾼이 나흘간 방송되고, 밤 12시엔 특선영화 광대소리꾼이 방송됩니다.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청춘들의 흥겨운 무대, 대학 연희열전, 하늘 뒤집다. 저녁 7시, 소리꾼 김용우의 30주년 기념 콘서트, 나는 소리꾼입니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0: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전한 것 말고 어렵고 귀찮은 것, 취약한 나를 매일 대면하는 것이 바로 음악 연습이다. 가장 약한 곳에서 새롭게 태어나 보자. 음악가 송은혜님의 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매일 취약한 나를 발견하고 보듬어주면서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최명화의 연주 꿈꾸는 오후 듣고 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반복하는 어렵고 귀찮고 힘든 일이 있으실까요? 아침마다 무거운 몸을 일으키고 출근길에 나서는 것도 그렇고 또 퇴근길에 운동을 하러 나서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힘들지만 꾸준히 해낸 일들이 우리를 더 빛나는 모습으로 만들어준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납니다. 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준 시인님을 모셨어요. 얼마 전에 에세이집 기쁨에도 슬픔에도 아랑곳 없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시인님을 모시고 시 읽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인 팟빵도 즐겨찾기 해주세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 증편에서 잔 증편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더 함께 듣죠. 천상병 시인의 시 그리고 아마도 이 사람 밴드의 노래로 달빛 함께 듣겠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시, 아마도 이 사람 밴드의 노래로 달빛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좋은 시 한 편을 읽고 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어쩌면 시를 읽는다는 건 시인의 마음을 들여보는 일인 동시에 내 마음을 새롭게 발견하는 일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은 박준 시인님과 함께 우리가 시를 읽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시 읽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시 쓰는 박준입니다.
0: 네, 너무 오랜만에 뵈요.
1: 그렇죠.
0: 우리 시인님은 뭐 네. 당연히 시를 쓰시고 네. 또 예전에 라디오 DJ도 꽤 오래 하셨고
1: 심야 음악 방송
0: 그렇죠. 네. 잘 어울려요.
1: 근데 좀 죄송한 게 제 목소리가
0: 네.
1: 오전에 듣기 좋은 목소리는 아니에요.
0: 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1: 졸리실 거예요.
0: 굉장히 좋고요. 네. 그리고 또 책 편집자로서도 꽤 오랫동안
1: 맞습니다.
0: 일하셨고 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1: 요즘에는 책을 편집하는 일 혹은 기획하는 일은 계속하고 있고 또 그 문학 강연 행사도 하고 있고요.
0: 네.
1: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의심이 가거든요. 요즘에는 또
0: 네.
1: 독서 정책 수립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우, 중책을 네. 맡고 계시네요. 아니, 요즘 이 시대에 독서 정책 수립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0: 너무 중요한
1: 너무 무거워요,
0: 일을
1: 근데.
0: 네, 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 바쁜데
1: 네.
0: 사실 독자들은 그래도 우리 시인님의 글을 늘 턱받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짠 하고 내주셨거든요. 시 산문집이 나왔습니다.
1: 네.
0: 여기 제 손에 있는데요.
1: 네.
0: 기쁨에도 슬픔에도 아랑곳 없이. 그리고 부제로는 박준의 시를 읽는 마음 이렇게 쓰여 있는데
1: 네.
0: 책 속에 직접 듣고 싶어요.
1: 제가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요.
0: 네.
1: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간혹 초등학교 이렇게 가면 이제 문학특강 같은 형식이죠. 학교에서 할 때도 있고 혹은 도서관, 공공도서관에서 할 때도 있고
0: 네.
1: 그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일반 독자분들도 많이 만나겠죠.
0: 그렇죠.
1: 근데 이분들이 어떤 선의와 호의를 갖고 제 행사에 오셨겠지만 근데 끝머리쯤에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시가 어려워요. 시 읽기 좀 짜증나요. 라고. 그런데
0: 네.
1: 시가 나만 어려울까? 혹은

0: 시의 잘못일까 나의 잘못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데 그렇다면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혹은 아까 말씀 주셨지만 출판사에서 다른 시인의 시집을 만드는 편집자는 시를 어떻게 읽을까 그걸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1: 네.
0: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어려워요.
1: 정말입니까?
0: 네. 네. 어려운데 예. 이 어려움의 힘과 어려움이 나를 어느 좋은 곳으로 데려갈 거라고 하는 믿음 같은 것을 갖고 있을 뿐
1: 네.
0: 당장은 어렵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얼마나 어려워하는지를 그 한국 100년의 현대시사에서 좋은 시를 썼던 시인들의 작품과
1: 네.
0: 제가 그 시를 읽고 명쾌하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갈팡질팡 어려워했던 기억 같은 것을 네. 남겼어요. 네.
1: 와. 약간의 위안은 됩니다.
0: 그렇죠. 위안이 많이 되죠.
1: 위안이
0: 야,
1: 많이
0: 너도
1: 돼요.
0: 어렵구나 라고 하면.
1: 박준 시인님도 시가 어렵다 하면 이건 좀 위안을 삼고 우리가 네. 시를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설명 주신 대로 총 약 100년의 세월을 아우르는
0: 맞아요.
1: 우리 시인 67명의 시 소개해 주고 거기에 우리 박준 시인께서 명쾌한 해석, 분석 요거 아니고 갈팡질팡하는 시인이 읽는 그 마음,
0: 네.
1: 그 감상을 함께 묶은
0: 네.
1: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쭉 보다 보면 좀 흥미로운 점은 67명의 시인들을
0: 네.
1: 출생 연도순으로 작품을 좀 배열한 점,
0: 맞아요.
1: 이거 흥미롭고요.
0: 네.
1: 그리고 궁금했던 점은 이 100년에 걸친 한국 현대시 중에서 어떻게
0: 네.
1: 이제 시는 68편이 등장하잖아요.
0: 네.
1: 68편을 엄선했고 그 기준은 어땠을까?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서요.
0: 진짜 어렵죠.
1: 예.
0: 그 왜 100년이냐라고 의아해하실 텐데 우리가 시를 이전부터 향유했죠. 근데 그걸 시조라고 하기도 하고 향가라기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현대시라고 하는 것은
1: 네.
0: 국악과 현대음악의 어찌 보면 공통점과 차이하고 비슷할 텐데 현대시는 100년 지점이 된 거죠. 왜 한국인들에게 가장 처음 기록되고 기억되는 시집은 김서울의 진달래꽃이거든요.
1: 네. 네.
0: 이게 딱 100년 전의
1: 아,
0: 일입니다.
1: 그렇군요.
0: 진달래꽃이 나온.
1: 예.
0: 그러니까 그래서 김서울 쯤을 시작해서 현대시 100년을 엮었고요. 문제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100명이 넘어요.
1: 네.
0: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1: 그럼요.
0: 제가 싫어하는 시인은 300명이 넘어요. 예를 들면.
1: 괜찮으시겠습니까?
0: 네, 아니 예를 들면 네. 그 싫어한다는 게 인간적으로 싫어한다는 게
1: 아,
0: 아니라
1: 그렇죠.
0: 이게 내 스타일 아닌데?
1: 그럴 수 있습니다. 예.
0: 내가 별로 끌려하지 않는 것인데?
1: 네네.
0: 그런데 어떤 이제 시를 어쩌면 처음 읽는 독자들한테 이걸 소개할 때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거지.
1: 그렇죠. 취향이 다 다를 수 네. 있으니까.
0: 그래서 일단 제가 좋아하는 시인들에게는 마이너스 점수를 좀 줬고요.
1: 네.
0: 역차별을 두었고요.
1: 오.
0: 제가 평소에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냥 이런 시를 썼지라고 했던 시인들은 다시 막 들여다보면서 장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했고요.
1: 네.
0: 그래서 나름의 제안의 균형을 편애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의 뭐 대표작을 수록하는 건 뭐 알려져 있기도 하고 혹은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서 어떤 시인이라 하더라도 알려져 있지 않지만 좋은 시이 좋다고 네. 하는 것은 100년 전의 시들 같은 경우에는 혹은 50년 전의 시들 같은 경우에는 잘 그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해가 뭐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생활문화사에
1: 그쵸.
0: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공감이 덜 갈 수 있잖아요.
1: 시대상이 담겨 있기도
0: 그렇죠.
1: 하니까. 예.
0: 그래서 현재에도 어떤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현재성이 있는 시들을 골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67명의 시인들의 작품을 고르게
1: 네.
0: 되었어요.
1: 와, 저도 이제 책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 네. 되어보니까요. 이거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까? 이게 저작권 문제 엄청 오래 걸리셨겠다. 만만치 않았겠다. 험난했습니까? 그 과정이?
0: 그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1: 예.
0: 이런 책을 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1: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난다 출판사 지금 편집부 네. 다 듣고 계실 텐데
0: 아니 난다 출판사 이 책을 낸 난다 출판사에서도 그
1: 네.
0: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1: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0: 그 일단 저작권이 과거에 비해서
1: 예.
0: 개별 작품들의 저작권 혹은 작가들의 저작권이 잘 보장되는 시기인데 그래서 그만큼 저작권 승인을 얻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런 책을 내면 안 된다는 건

0: 이 책의 손익분기점으로 따지면
1: 네.
0: 이 책은 한참 동안 출판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인 책이에요. 워낙 제작비가 저작권료 해결하는 데 많이 들었으니까.
1: 네.
0: 근데 이제 그 출판사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영리기업이기도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또 약간 공공재를 전하는
1: 맞아요.
0: 그런 아무도 나에게 부여하지 않은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1: 네.
0: 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0: 그림을 이용하는 저작권 협의에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어요. 거의 한 6개월 정도? 네. 다 만들어 놓고 이 그림이 너무 쓰고 싶어서 책을 못 내는 거죠.
1: 어머.
0: 근데 누군가는 야, 다른 그림 쓰면 되지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책의 오묘한 세계가 펼쳐지는 게
1: 그렇죠.
0: 이게 아니면 안될것 같은 거예요.
1: 이거야만
0: 네.
1: 하는.
0: 근데 이게 보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야, 제가 뭐가 좋다고 만나? 다른 사람 만나? 잊어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잖아요.
1: 그럼요.
0: 이거야만 혹은 저 사람이야만 하는. 그래서 이 어떤 한 권의 책에는 의외로 우리가 다 읽어내지 못하는 수많은 가치들이 있고요. 그걸 알아봐 주시면 너무
1: 네,
0: 반갑죠.
1: 맞아요. 근데
0: 네.
1: 우리 박준 시인님이 스스로의 시도 쓰지만 또 다른 시인분들의 시를 또 만드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그런 모든 것까지도 다 알려주고 싶어서 그
0: 맞아요.
1: 애정이 느껴집니다.
0: 네.
1: 근데 정말 그 만듦새가 너무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0: 네.
1: 이 책의 부제가 제목은 기쁨에도 슬픔에도 아랑곳 없이이고요. 박준의 시를 읽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슬쩍 말씀은 해주셨습니다만 시인들이 시를 읽는 마음은 어떨까? 어떤 취향의 시를 좋아하실까?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볼까요?
0: 아,
1: 네.
0: 약간 의아해하시겠지만
1: 네.
0: 시인들은 다른 시인의 시집을 어떤 마음을 읽을 것 같으세요?
1: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거예요.
0: 아, 그렇죠.
1: 네. 아, 글쎄, 뭐랄까, 얼마나 있었을까, 얼마나 고독하게 이거 썼을까, 이런 약간 짠한 마음으로 읽을까요?
0: 너무 내부자예요.
1: 내부자
0: 근데
1: 시선이에요.
0: 적어도
1: 네.
0: 질투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1: 아,
0: 내가
1: 네.
0: 동료 시인의 새 시집을 읽는데 시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주먹을 이렇게 쥐고 이런 거 내가 쓸 걸. 아, 네가 먼저 썼네라고 생각하지
1: 아,
0: 않습니다.
1: 그래요.
0: 근데 가장 부러워할 수 있다는 건이 다른 시인이 동료 시인이 쓰는 좋은 시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이거 쓰기 위해서 스스로 얼마나 고단하게 채찍질했을까, 얼마나 스스로 아프게 갱신했을까, 이건 부러워하는데 이 사람의 결과물은 부럽지 않거든요. 부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제일 잘 써요. 아, 내가 제일 잘 쓰, 내가 영순위인 거예요.
1: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0: 항상 그쵸. 항상 세상의 중심이 나한테 있으면 질투 시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좀더 포괄적으로 보게 되는데
1: 네.
0: 내가 제일 잘 쓴다는 건 어떤 필요 없는 자만심이 아니라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현실적으로 따르지 않는 보상이 시인들은 느끼지 못할 거잖아요. 내가
1: 네.
0: 아무리 열심히 시를 써도 현실적으로 막 보상이 따르지 않겠죠.
1: 네.
0: 근데 이것을 계속 해내가는 것은 나는 지금 내가 쓸수 있는 최고의 작품을 쓰고 있어라는 자기 신념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안 부러워요.
1: 네.
0: 네가 얼마나 잘 쓰든 갱신이 부러울 뿐.
1: 아.
0: 그래서 의외로 평화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1: 오.
0: 내가 제일 잘 나가. 너는 첫 번째야, 두 번째야, 뭐 이런 거죠.
1: 아니, 근데 지금
0: 네.
1: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주변에 제가 보았던 시인님들끼리 왜 그렇게 친하게 정말
0: 네. 네.
1: 무슨 동아리 활동하듯이 잘
0: 그쵸.
1: 모여 다니시고
0: 네.
1: 그렇게 잘 웃으시고
0: 네.
1: 왜 그러는지 조금 이해가 되네요.
0: 소설가들은 좀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1: 소설가들은 이제
0: 다르지.
1: 호흡도 길기도
0: 그래서
1: 하고.
0: 제가 뭐 비유하자면
1: 예.
0: 그냥 숲에 있는 나무들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1: 아.
0: 은행나무야. 나는 은행나무인데 내 주변에 소나무를 보고
1: 네.
0: 소나무의 수영이나 솔잎을 부러워하지 않거든요. 난 은행나무. 너와 나는 애초에 다른 존재고 다른 시를 쓰는 시인이니까 그것을 서로 한 번에 키를 재보지 않는 거죠. 우리가
1: 네.
0: 그런 마음으로 저도 숲에
1: 아.
0: 들어가서 나무 하는 마음으로 소나무 한입 따고 은행나무 한입 따고 이렇게 이제 시인들을 읽죠. 네.
1: 네. 너무 설명이 명쾌하고 좋은데요. 책 서문에
0: 네.
1: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부분 진짜 좋았는데요. 쓰는 사람은 다 가지지 못한다. 한창 울고 있을 때내 울음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일과 같다. 대신 읽는 사람은 다 가진다. 이건 독자로서는 굉장히 매우 보람되고 큰 부자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드는 문장이었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시를 쓰는 것과 읽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0: 쓰는 일은 불안의 연속이에요. 잘쓸수 있을까? 혹은 내가

0: 어떤 하나의 정서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계속 불안해하고 점검하고 불신하고 그 끝에 한 편을 만들어내는 건데 읽는 일은 사실상 마냥 즐겁기만 해요. 그래서 책임 없는 쾌락이라고 할까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쓰는 일은 물론 쾌락도 있지만 너무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시를 읽을 때 굳이 시인이 정확히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정서를 가지고 이걸 썼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런 강박에서 놓여난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취하고 싶은 의미들로 그것을 가지면 되거든요. 근데 시인들은 자기가 쓰고도 자기가 다 갖지 못해요. 왜? 다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누가 봐도 틀림없이 예를 들면 100명인 사람이 봐도 100명 다 똑같이 느끼게 강조해서 고딕체로 글자를 키워서 외쳐야 되거든요. 그냥 네, 이거야.
1: 이거야라고.
0: 난 지금 이걸 생각하고 있어라고 외치는 순간 안타깝게도 시에서 멀어져요. 그러면 마치 신호등이 되거든요. 나 지금 초록색 얘기하고 싶어. 혹은 내 메시지는 건너지 마시오야. 라고 하면 나는 속 시원하겠지만 그게 시가 아닙니다. 왜? 다 똑같이 느끼니까. 그래서 그런 지시적 기능이 아니잖아요, 시가. 뭐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뭔근한 감정을 전달하는 것인데 그렇기에 읽는 사람이 더 높이 있습니다. 저도 쓸 때보다는 읽을 때가 더 편하고 그래서 더 읽는 시간이 더 길고요. 네.
1: 아,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어린 시절부터 학교 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빨간 펜 잡고 밑줄 긋고 거기에다가 해석을 쓸 준비만 하고 있다 보니까 마치 거기는 정답이 있다. 시인들은 분명 여기에 정답을 두고 이 시를 썼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똑같은 답을 찾아야만 해. 하는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조금 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를 읽는다는 것은 책임 없는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무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인터뷰 많이 하셨던데
0: 네.
1: 거기에서 시를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들으실 텐데 오독의 자유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0: 네.
1: 요거는 어떤 맥락일까요?
0: 잠깐 자랑해도 될까요?
1: 자랑, 아우, 자랑 타임이죠.
0: 제가 학창 시절에 다른 과목은 다 못했고요. 국어만 잘했어요. 이건 이제 너무 언짢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다른 과목은 정말 못했거든요. 근데 국어만 잘했어요. 근데 국어는 거의 안 틀리거나 한두 문제를 틀렸는데 그 모의고사 보면 일단 비문학이 있어요. 막 설명문이라고 불리는 혹은 어떤 기사글 같은 그리고 고전 문학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현대문학 파트가 있는데 만약에 틀리게 된다면 제가 꼭 현대문학의 현대시 지문이 연계된 문제에서 틀리는 거예요. 왜 이걸 자꾸 틀릴까? 알고 보니까 제가 모의고사 시간에 주로 첫 시간에 국어 시험을 보거든요. 뭐 생물학적 나이가 묻어나겠지만 언어 영역이라고 했었는데 보다 보면 제가 감동받고 있어요.
1: 문제?
0: 지문을 읽으면서
1: 지문에?
0: 너무 좋다. 집에 가서 찾아봐야지.
1: 아, 시험 중인데?
0: 시험 중인데 그 10분이 흘러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에 드러난 거 말고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야 하는 생각으로 그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수험생을 자녀 여러분 둔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 우리 학교에서 문학을 배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게 문학이 시가 예술이기도 하지만 학문이기도 하거든요. 학문으로서의 시는 학교에서 배운 게 맞아요. 이것이 상징인지 역설인지 반언인지 대유법인지 활유법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여기 적혀 있는 짧은 글을 읽었을 때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이것을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해석이 필요해요. 야, 시는 그냥 틀리면 되잖아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게 만약 헌법이라면 헌법이 상징적이고 함축적이잖아요. 법을 보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각한다면 세상이 혼란에 빠지겠죠. 그래서 저는 무용한 게 아니고 학창 시절에 배웠던 시는 학문으로서의 시, 그러니까 객관성, 논리성. 근데 그것이 업데이트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졸업하고 이제 시집을 선물 받거나 혹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벽에 걸린 시한 편을 읽을 때도 이제 예전 버릇이 나와서 이제 시를 그렇게 대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때부터 시는

0: 예술로서의 시인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팝송 들을 때 하나하나 다 해석하지 않잖아요.
1: 네.
0: 무슨 뜻인지 모르고 흥얼거리는데
1: 그럼요.
0: 그럴 때도 즐거운 나의 그 느낌이 있다. 시도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전자는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으니까
1: 네.
0: 제가 오독의 자유는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오독하자. 내 마음대로 읽자.
1: 국어 선생님 같았어요. 설득당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시 수업도 열심히 듣고
0: 맞아요.
1: 그리고
0: 필요합니다.
1: 네. 그리고 집에서 자유롭게 네. 읽을 때도 그냥 자기만의 오독의 자유를 충분히 즐겨라.
0: 네.
1: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이번 시 3문집 기쁨에도 슬픔에도 아랑곳 없이에는 조금 전 뭐 소개해 주셨던 여러 가지 그 이제까지 100년 동안 그 엄선한 67편의 시가 담겨 있고 8편인가요?
0: 네. 네.
1: 예, 시가 담겨 있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시인님의 산문이 이어지는데 그게 바로 아, 박준 시인은 이 시를 이렇게 감상했구나. 이렇게
0: 네.
1: 보면 되겠죠?
0: 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까 하는데요. 추천곡?
0: 네.
1: 네, 어떤 곡 들을까요?
0: 기쁨에도 슬픔에도 아랑곳 없이라는 책 속에 수록된 시이기도 하고요.
1: 네.
0: 최인호 소설가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시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고요. 대중가요로 널리 알려졌는데 송창식 선생의 밤눈 듣겠습니다.
1: 네. 밤눈 함께 듣겠습니다.

0: 송창식의 밤눈 함께 듣고 왔습니다. 꽤 좋은데요?
1: 많이 좋죠.
0: 네.
1: 지금 계절도 좋지만 뭔가 아래이 상의 하의 옷 색깔 맞춤하듯이
0: 오.
1: 겨울에 밤에 눈 올 때 들으면 그러면
0: 최고. 예. 최고. 네.
1: 맞습니다.
0: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얼마 전 시 3문집 기쁨에도 슬픔에도 아랑곳 없이를 출간하신 박준 시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이 기쁨에도 슬픔에도 아랑곳 없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시를 볼까 하다가
1: 네.
0: 좋은 시인 네, 상치쌈이라는 시를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제가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 네.
0: 상치쌈, 쥘 상치 두 손 받쳐 한 입에 우겨 넣다. 희뜩 눈이 팔려 우긴 채 내다보니 흩는 꽃 쫓이던 나비 울 너머로 가더라. 네.
1: 그래서 제가 무슨 포인트가 있어요?
0: 왜요?
1: 살아오면서 네. 상추를 상치라고 발음한 적이 있으세요?
0: 없어요.
1: 없으시죠? 아나운서 분들은 이런 발음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0: 그럼요.
1: 예. 하나 이제 듣는 분들의 양해를 구하면 이 1900년대에 태어난 좋은 시인이라서 우리가 지금 쓰지 않는 과거 쇠고기처럼
0: 예.
1: 이제 과거의 이 발음법을 갖고 있어서 작품 그대로 읽어주시느라
0: 네.
1: 상추쌈이 아니라
0: 상치쌈으로
1: 네.
0: 자, 근데 네. 이 시를 아마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상치쌈도 좋습니다만 이어지는 이 박준 시인의 산문도 또 기가 막힙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는 박준 시인은 묵묵이라는 제목의 산문을 쓰셨는데 여기에서 엄마에게 배운 머뭇거림 요거에 대해서 쓰셨더라고요.
1: 네.
0: 이거 어떻게 이어질까요?
1: 그 방금 읽어주신 좋은 시인의 상치쌈이라는 시가 풍경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단순한 건데 내가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 같아요. 혼자 이제 상추 두고 우리가 네. 쌈을 크게 싸 먹어야 맛있잖아요.
0: 그럼요.
1: 그래서 혼자 있으니까 더 얼마나 자유롭게 상추쌈을 먹을까.
0: 많이 넣어야죠.
1: 어려운 사람도 없고.
0: 네.
1: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에 가득 한 입에 우겨 넣으려고 하다가 창 밖에 나비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0: 네.
1: 순간 멈칫하죠. 이것도 존재인데 이것도 생명인데 순간 무한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요즘 자주 쓰는 말로 동공지진이라고 하잖아요.
0: 네, 네.
1: 너무너무나 당황스러운 그 삶의 어느 한 점 같은 순간인데 이 시를 읽고 저는 이제 과거에 그 엄마와 저의 멈칫했던 순간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상점들이 뭐 브랜드도 그렇고요. 내가 이 상점에 들어가면 이 상점에서 어떤 물건을 파는지 이 물건들의 가격이 얼마인지 대충 알 수 있죠.
0: 그렇죠.
1: 네. 그리고 모르는 상점에 들어가도 대부분 정찰제 가격이 붙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 과거에 뭐 의상실도 그렇고요. 뭐 아동복 매장 이런 것도 그렇고 장난감 가게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래서 늘 어머니가 상점에 들어가기 직전에 밖에 유리창 밖으로 안을 이렇게 들여다봐요. 멈칫해요. 네. 못 들어가시고.

0: 그 뭐냐면 내 수준으로 살수 있는 물건을 파는 곳인가 안 파는 곳인가. 이게 생활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괜히 들어갔다가 구경만 하고 나오기 미안하잖아요.
1: 네. 미리 가늠해 보시는
0: 그렇죠.
1: 거였군요.
0: 그래서 만약에 제 옷을 사러 가도 가격마다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이제 예쁜 옷이 있으면 이렇게 아이가 만져보고 싶잖아요. 색깔이
1: 그럼요.
0: 예쁘고
1: 예.
0: 이러면. 그래서 제가 손이 탁 나갈 때제 손을 탁 붙잡으세요.
1: 예.
0: 만지지 말아라. 그 작은 목소리로 만지면 사야 돼. 막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이게 지금.
1: 맞아요. 저도 많이 했던 말 같아서
0: 네.
1: 지금.
0: 그러면 제가 무한 그 순간 일순간 무한해지잖아요. 제 손을
1: 그렇죠.
0: 딱
1: 맞아요.
0: 낚아채웠으니까.
1: 어린아이여도.
0: 네, 그러면 또 이제 어머니도 미안해서 제 손을 이렇게 어루만지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1: 네.
0: 그래서 이 머뭇거렸던 기억들이 어쩌면 제가 살아갔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한 미감이 아닐까. 이게 이제 물건을 살 때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 전에 마치 내가 해도 되는 말인가? 이거를 끊임없이 떠올리게 되는 거죠. 내가 사도 되는 물건인가를 가늠해 보는 것처럼 이 말을 내가 해도 될까? 내가 하면 상대가 어떤 감정을 가질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결국 이것이 저를 시인으로 만든 것 같아요. 말을 고르는 연습? 네.
1: 말을 고른다. 그거 너무 좋은데요. 이 뒷부분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어쩌면 그때부터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삼킨 말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알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하나 다행스러운 사실은 아무리 오래 만지작거렸다고 해도 끝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은 뱉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물론 마음에 드는 말이라고 해서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도 나는 함께 알게 되었다. 그 멈칫했던 순간, 머뭇거림,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결국 시인이 얼마나 말을 고르고 고르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했는지에 관한, 네, 그런 시와 산문이었습니다. 지금 한편 소개해드렸는데,
0: 네.
1: 그 혹시 이 산문 쓰기 여기에도 혹시 기준이 있으셨어요?
0: 그첫 번째 기준은
1: 네.
0: 시를 읽고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나 이야기는 쓰지 않는다. 이거였고요. 마치 정답처럼 보일 테니까. 두 번째 기준은 이 먼저 놓인 시와 너무 거리가 먼 산문도 당연히 쓰지 않는다.
1: 네.
0: 근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멈칫거리는 순간을 갖고 이어간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낱말이 됐든 문장이 됐든 혹은 전체적인 시의 분위기가 됐든, 아, 여기서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걸어 나갔구나가 읽는 독자들의 눈에 띄게 그런 정도의 산문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그 손을 꼭 잡고 멀리 걸어가면 갈수록 좋죠. 아, 너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얘기하는구나. 뭐, 이렇게 하는 욕심도 내봤습니다.
1: 자, 멀리 또한번 가봐요. 또한 편을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삼 시인의 북치는 소년을 읽고 나서는 시 읽는 마음에 대한 산문을 쓰셨는데, 요거는 어떤 시인지 직접 우리 시인님께서 읽어주시면 좋아요.
0: 북치는 소년, 김종삼. 내용 없는 아름다움처럼 가난한 아이에게 온 서양 나라에서 온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어린 양들의 등성이에 반짝이는 진눈깨비처럼 이러셨습니다.
1: 시 소개랑 또
0: 네.
1: 이시 읽으면서 어떤 생각 하셨을까요?
0: 김종삼 시인은 어찌 보면 시인들의 시인이에요. 수많은 시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인인데, 저는 한동안 좀 멀리 했어요.
1: 왜요?
0: 닮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별것 아닌 듯하지만, 무덤덤하게 스케치한 듯하지만, 어떤 하나의 그 알맹이 같은 것을 빛나게 남겨두는 방식을 닮고 싶었는데, 그래서 닮고 싶어서 계속 좋아하고 읽으면, 진짜 닮아버리거든요. 그러면 독자로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쓰는 사람이 더 괴롭다 그랬잖아요.
1: 네.
0: 쓰는 사람으로서는 표절처럼 돼요. 혹은
1: 그걸 경계하셨던
0: 네,
1: 거예요?
0: 아류처럼 되고요. 그래서 김종삼 시인의 시들을 정말 자주 읽고 싶은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읽어요. 그래서 뭐이 시는 뭔가 굳이 의미를 꿰뚫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1: 맞아요.
0: 다만 첫 문장에 내용 없는 아름다움,

0: 딱히 내용이 없어도 우리가 얼마나 내 주변에 큰 내용이나 메시지 없이 순간적으로 반짝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또 살려내는지, 뭐 이렇게 읽으면 좋을지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서 이 시를 읽고 나서는 그 지금 우리 제목 기쁨에도 슬픔에도 아랑곳 없이 책 제목이 바로 이 다음 산문에서 나온 거네요.
0: 맞아요.
1: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산문 제목도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기쁨에도 슬픔에도 아랑곳 없이 지금 이 시기에 시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만일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거나 존재하지만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시를 통해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걸까요?
0: 그런 측면도 물론 있고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를 읽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1: 그럴 겁니다.
0: 네.
1: 네.
0: 어찌 보면 세상에 정말 잘 사는 악당들은 시를 안 읽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시가 모두 다 읽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누구나 반드시 시를 읽고 살아야 된다. 이것도 당연히 아니고. 근데 다만 누구에게나 시나 시적인 것이 필요한 순간은 반드시 있는데, 이럴 때 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현격하다. 그 시를 읽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 재미있고, 감동이 밀려오고, 혹은 요즘 자주 쓰는 표현으로 도파민이 터지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한 편의 시를 읽을 때 마치 벽을 대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뭐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걸 썼지? 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근데 결국 이 시뿐만 아니라 문학예술이라는 게 만약 나에게 감동적인 게 아니라 나에게 뭔가 질문 같은 거를 끊임없이 되뇌게 해주는 벽 같은 것인데, 내가 스스로의 좋은 마음으로 벽을 대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할 것은, 혹은 정말 벽처럼 느껴지는 건이시한 편이 아니라 나의 내면일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지만 또내 앞에서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저 상대방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나아가서 큰 현실일 수도 있는데, 결국 한 편의 시를 대하는 태도와 내가 나를 대한 태도, 내가 타인을 대한 태도는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모른다고 해서, 혹은 당장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해서 멀리하거나 찢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옆에 두고 친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 기본적인 소양이 다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네. 모르는 것과 친해진다.
1: 책의 이 목차를 한번 보면 이상, 백석, 황인숙, 이문재 등등 아주 익숙한 그런 이름들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은 낯선 특히 이제 이 시집을 쭉 읽다 보면 시집의 문을 닫는 시인은 아직 첫 시집도 내지 않은,
0: 네.
1: 오래 등단한 시인을
0: 맞아요.
1: 선정하셨더라고요.
0: 네.
1: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리고 누구일까요?
0: 이 책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1995년에 태어난 김남주 시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1900 초반에 태어난 시인들이 일부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출생도 약 100년의 시차가 나는 거죠.
1: 그러네요.
0: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저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기성 시인이
1: 어느새?
0: 되어 가고 있지만
1: 그러지 마세요. 박진 시인님은
0: 보세요.
1: 문단계 아이돌이시잖아요.
0: 1세대 아이돌. 네.
1: 아, 그래도
0: 기성들은
1: 인정하시네요.
0: 기성들은 늘 후배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인정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게, 우리가 성북동 비둘기라는 작품, 제가 교과서에서 배웠거든요. 김광섭 시인인데요. 김광섭 시인이 이제 원로가 되었을 때, 기성을 넘어 원로가 되었을 때, 한 문학상 심사를 했는데, 그 심사를 1965년에 하셨어요. 1965년에 문학상 심사를 하면서 심사평을 남기잖아요. 근데 심사평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즘 젊은 시인의 시들이 이해가 잘안 간다. 뭐 이런 얘기를
1: 마음에
0: 하세요.
1: 안
0: 네.
1: 드셨구나.
0: 마음에 안 들었죠. 근데 1965년에 활동했던 젊은 시인들은 그러면 따지고 보면

0: 보면 주로 1940년 초반에 태어난 시인들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지금은 이제 원로 시인들이 되셨죠.
1: 네.
0: 저한테 늘 그러세요. 아, 요즘 젊은 시인들 모르겠어. 이해가 안 가. 똑같은 말을 했고요. 어쩌면 김광섭 시인이 처음 등장했을 무렵에
1: 네.
0: 그때 원로, 뭐 그때 원로가 정지용 같은 시인이었을 텐데 아마 마음에 안 들어했을 거예요. 그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성의 권력으로 시 아니야라고 야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안으로 들어와 너 왜 다른 길을 가고 있어 다른 방향 가고 있어 라고 마냥 문을 막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도 그걸 지켜보는
1: 네.
0: 좋은 문화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최근에 등단하는 젊은 시인의 시들이 당장 마음에 가까이 오지 않는데요. 제가 그랬듯이 혹은 저를 봤던 이 선배들이 그랬듯이 지금 어디 있냐? 지금 너 여기서 뭐 하냐라고 다그치듯 묻지 말고요. 어디로 가고 싶어? 어디로 아. 향하는 중이야? 라고 묻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대별로 수많은 곳에서 세대별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마냥
1: 질타하고
0: 네. 안으로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 그냥 어디로 향하는지 좀 지켜보자라는 이런 태도. 네. 그렇다고 또 동시에 내가 잘못됐다, 내가 알던 것이 낡았다, 폐기 처분돼야 된다. 이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1: 그럼요.
0: 영토가 넓어지는 방식.
1: 내가 제일 잘 쓰는데요. 네. 시인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0: 근데 놀라운 게 AI로 시를 쓰면 벗어나지 않아요.
1: 아.
0: AI는 어찌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시, 내가 학습하고 공부하고 좋아했던 시들의 가장 가운데에 꽂히는 시들을 만들어내거든요.
1: 네.
0: 이게 아마 창작자와 AI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창작자들은 시키지 않은 곳으로 자꾸 가거든요.
1: 그렇죠.
0: 일단 마음에 안 들죠. 그 길 없을걸?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네. 자, 그래서 1995년생 올해 등단한 이 김남주 시인의 시를 일부만 살짝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0: 네.
1: 예.
0: 졸업반 김남주. 우리는 술에 취해 무궁화 무궁화 흙바닥에 선을 쭉 그어놓고 꽃이 피었습니다. 내가 술래 무궁화는커녕 나무 하나 없는 운동장에서 시치미를 떼며 나는 노래를 부른다. 전주도 후렴도 없는 첫 소절이 마지막 소절인. 그러니까 반복해서 불러야 해 노래가 끝나지 않도록. 고개를 돌릴 때마다 선명해지는 나를 웃기기 위한 해괴한 표정과 자세 말고 뒷덜미에 울리는 숨소리. 과장된 웃음소리 오고 있어 무궁하고 무진하고 꽃 같은 것들이
1: 네. 네.
0: 제가 좀 중간중간 발췌를 해서 그렇지만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거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그리고 우리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마냥 문을 닫아두면 난 얼마나 고루해지는지 그렇다고 또 전면으로 개방하면 난 흔들릴 거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환기가 할 때 우리가 집에 있는 모든 문을 열지 않죠.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하는 문 한두 개쯤을 열어두는데 그쯤이면 좋지 않을까? 새로운 것들을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서 또 내 것은 지키면서 살아보자.
1: 네. 뭐
0: 이런 산문을 달아두었습니다.
1: 네. 그 제목은 새와 시입니다.
0: 네.
1: 자. 한국 현대시 약 100년을 정리하면서 우리 시의 아름다움과 가능성 이런 것도 이제 새롭게 책 때문에 더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새삼 느끼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0: 제가 처음 시인이 되고 시를 쓰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웃기지만 제가 경쟁을 싫어하는 아이였거든요.
1: 네.
0: 그래서 경쟁 상태에 놓이는 상황을 피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죠. 뭐 대학에
1: 그렇죠.
0: 진학한다든가
1: 네.
0: 혹은 당장 수업 시간에 달리기를 해도 1등, 2등, 3등이 이렇게 순위가 생기는데 제가 성인이 될 때쯤에는 앞으로 뭐 하지? 라고 가만히 보니까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이 뭐냐면 지금 문학과 출판이 위기래요.
1: 네.
0: 출판사들이 혹은 서점이
1: 네.
0: 재본소가 인쇄소가
1: 네.
0: 줄도 선하고 있대요.
1: 네.
0: 2000년 초반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데요. 문학이 위기래요.
1: 예.
0: 그걸 딱 보자마자 나 이거 해야 되겠다. 아니 이 사양산업에 누가 들어오겠어. 제 친구들은

0: 경쟁할 일은 없겠다.
1: 경쟁할 일 없겠다. 적겠다. 네. 제 친구들은 다 유망한 거 예. 하러 갔는데 아 너무 좋다 하고 와. 이제 가만 보니까 문학 중에서도 소설이 좀 힘이 세요. 소설책이 제일 많거든요. 네. 제 주변에도 소설 쓴다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 소설은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반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들었던 게 문학의 위기라는 소리였어요.
0: 근데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같은 위기 현상이 있다고 그러죠?
1: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예. 얘기를 계속 듣고 엄포를 듣고 살았는데 네. 지금 내리는 결론은 전혀 문학의 위기는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거예요. 문학의 위기는 뭐냐면 문학의 진정한 위기는 읽는 사람의 숫자가 5,000명에서 3,000명으로 줄었다. 뭐 출판사들이 처음 책을 낼 때 2,000권을 찍다가 1,000권으로 찍었다. 뭐 이렇게 숫자에서도 분명 올 수 있겠지만 진짜 문학의 위기는 좋은 작품이 쓰여지지 않을 때 오거든요. 근데 한 번도 우리 문학은 좋은 작품이 멈추지 않고 쓰여졌어요.
0: 네.
1: 누가 위기래? 라는 생각을 했고요. 100년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위기 안 왔다. 네. 안 온다. 계속 쓰여지고 있다. 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0: 오늘 박준신님 덕에 저 굉장히 용기를 얻는 날이에요. 누가 위기래 지금?
1: 잠깐만. 예. 문학의 위기는 오지 않았고요. 네. 출판의 위기는 왔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0: 자, 다음 계획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이게 문학이 꾸준히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좋은 문학이.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은 기쁨에도 슬픔에도 아랑곳 없이 이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또 혹시 시집이 나오는지 다음 계획을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1: 그 굉장히 괴로운 게 예. 본업이 있는데 수많은 일을 하고 살지만 본업은 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번 책은 제 개인 시집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제 산문이 있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제 시집을 생각하면 저의 본분인데 그동안 좋은 핑계가 있었거든요. 이 책. 난 지금 시 못 써. 이 책 산문, 시 산문 좀 내야 돼. 근데 지금 핑계가 사라졌어요.
0: 네.
1: 써야 돼요. 네. 그 써야 한다는 게 계획이고요. 출판을 한다는 건 나중 계획이고
0: 네.
1: 당장 새로운 한 편을 써야 된다.
0: 써야 한다. 네. 하지만 새 것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까 마지막에 얘기 스스로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애정하는 독자로서 또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네.
0: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박준 시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기쁨에도 슬픔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힘은 언제나 나의 안녕으로부터 온다. 박준 시인님의 시 산문집 기쁨에도 슬픔에도 아랑곳 없이 속 문장을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곡은 꽃별의 연주 옛날 이야기 하던 오후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몽골에서는요, 길을 걷다가 실수로 누군가의 발을 밟으면 곧바로 손을 내밀어서 상대의 손을 잡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의 경계를 침범했을 때 긴 설명이나 미안하다는 말 대신 행동으로 마음을 건네는 건데요. 어느 여행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외로운 날이라면 수없이 발을 밟혀도 참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복잡한 핑계나 변명 대신 손을 맞잡는 작은 행동 하나에 마음의 어색함이 금세 녹아내리기 때문이겠죠. 타인과의 관계에서 뜻하지 않은 마찰이 생겼을 때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하루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권정구 외 여러분의 연주로 몽골 초원을 그리며 가운데 초원의 한을 전해드렸어요. 연음말에서 전해드린 몽골의 이색적인 풍습, 길을 걷다가 누군가의 발을 실수로 밟으면 곧바로 손을 내밀어서 상대의 손을 잡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참 흥미롭죠. 그 아득하게 펼쳐진 초원 속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손을 건네는 그 문화 덕분에 여행자는 몽골을 자꾸만 주는 나라로 기억한대요.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기치 못한 행동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날도 있는데요. 그럴 때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서 시비를 가리기보다 실수했다는 자백이자 괜찮냐라는 안부를 담아서 먼저 손을 잡는 모습 참 의미하는 바가 크다 싶어요.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는 그 날카로운 시선보다 마찰이 생긴 순간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여유가 아닐까 싶죠. 오늘 하루는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보다 깔끔한 행동 하나로 여러분의 마음 표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바다를 소재로 한 곡, 다음 곡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마치 깊은 바닷속, 가장 진한 곳에 있는 것처럼 소중한 관계도 힘겨울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숨을 불어넣고 있고 다시 올라가고 싶은 그 마음을 노래했어요. 송소희의 노래로 진한 바다를 거슬러 전해드립니다.

송소희의 노래였어요. 진한 바다를 거슬러 전해드렸습니다. 6642님께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 마음 열어서 대화하고 양해하면 시원하게 다 풀어집니다. 아름다운 음악에 마음은 활짝 열리며 행복 만끽하는 음악 마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1178님께서 연음말 들으면서 저는 타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는 것에 인색했구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내향적인 사람인 저로서는 뭔가 표현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데 음악마루에는 친구에게 말하듯이 조금이나마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음악마루가 편하답니다. 라고 마음 활짝 열어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표현하는 일, 우리가 진짜 인색한 거 인정합니다. 사실 그것도 지금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싶은데 우리는 사실 뭐 고마움이나 미안함 마음 가득하지만 에이 그거 굳이 말로 표현해야 하나? 이럴 때가 있는데 외국인들 가끔 만나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하나도 서슴치 않고 그냥 다 어떤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렇게 표현을 해야 아는 거지? 라는 생각. 저도 그렇지만 상대도 그 표현을 하지 않았을 때 저 역시 모르잖아요. 참 표현하는 거. 이렇게 오늘 여는 말에서 이제 몽골에서는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손을 먼저 이렇게 잡는 풍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행동도 좋고 말도 좋고 표정도 좋고 뭔가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감정 충분히 표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연습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해봐야 표현하는 것에 좀 익숙해지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도 지금 어떤 기분이신지 어떤 감정이신지 문자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0302번 준비하고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으니까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다 좋고요. 듣고 싶은 음악 생각나신다면 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1부에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코틀랜드 집회에 초상이 실릴 만큼 사랑받는 작가 낸 셰퍼드의 에세이 살아있는 산 준비했는데요. 산을 오르는 속도보다 산 그 자체를 알아가는 기쁨을 담은 깊이 있는 이야기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2부에는 쓸데없는 듯 쓸모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이죠. 궁금한 건 못 참지. 자, 오늘은 약을 복용할 때 물과 함께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경서 임지혜 가야금 연주로 저만치 함께 듣고 오시죠.

박경수, 임지혜 가야금 연주로 저만치 함께 감상하고 오셨습니다. 0750님께서 채널 고정 중 하시면서 듣고 계시고요. 7740님께서 고 추석 명절이죠. 요즘은 명절 분위기가 예전만 못해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느끼는 달라진 명절 분위기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다양하죠. 뭐 명절 때 준비하는 선물 품목도 다양해졌고요. 그리고 뭐 차례를 지내는 모습도 다양해졌고 그 상 위에 올리는 음식도 달라지기도 했고 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특히나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양가 부모님 다 아 제사는 꼭 지내야 한다라는 주의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흐르시면서 이제 너무 정성껏 차리시는 게 이제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간소하게 해도 되지 않겠니 이렇게 조금씩 이제 바뀌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달라진 명절 분위기 근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보내주세요. 샵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자, 그리고 들으실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죠.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궁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어요. 지나온 시간과 삶의 이야기를 담은 그 여정을 그린 곡 다음 곡으로 만나보시죠. 하윤주, 그림의 노래와 연주로 오름의 시간 전해드릴게요.

쉼, 그리고 한옥 찾지. 독수리, 송골매, 붉은 사슴, 산토끼와 같은 산지 동물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날렵하다. 이들이 날렵한 것은 지극히 실용적인 이유에서다. 산에서는 식량이 희귀한 만큼 광활한 지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동물만이 생존을 기약할 수 있다. 빠르고 광범위하며 힘찬 움직임은 산에서 실제로 필수적이지만 이 동물들의 우아함은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다. 혹은 우아함이 필수적이라고 본다면 산의 완전성이 더욱 분명히 입증되는 셈이다.

아름다움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된다. 나는 나만의 산을 발견했다. 산의 날씨, 공기와 빛, 노래하는 하천, 유령의 동굴, 봉우리와 호수, 새와 꽃, 눈, 아득하고 푸르른 원경,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이 모든 것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내가 깨달은 온전한 진실을 말하자면 나 역시 산의 일부다. 나는 나 자신의 발견을 위한 악기이며 그 악기를 제대로 연주하려면 학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감각을 수양하고 단련하며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적절하고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조율된 몸을 지녀야 한다.

나는 산의 본질을 배우기 위해 내 몸으로 많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기술이 바로 정적이다. 나는 그렇게 경험으로의 여정을 시작했다. 내가 원했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동기도 없으며 항상 즐거움을 찾아 떠난 여행이었다. 하지만 처음에 나는 오로지 감각의 만족만을 추구했다. 높이, 움직임, 속도, 거리, 노력, 편안함의 감각, 육신의 욕망, 눈의 욕망, 살아있다는 자긍심. 나는 산 자체가 아니라 산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었다. 마치 고양이가 인간을 애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인간의 바지 다리에 대고 애무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도 나이를 먹고 오만이 한풀 꺾이면서 산 그 자체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산의 윤곽과 빛깔, 물과 바위, 꽃과 새들까지 모든 것이 좋아졌다. 이 과정은 수년이 걸렸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타자를 알아가는 일에는 끝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인간이 산을 체험하면서 바위, 꽃, 새에 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된다는 점을 깨달았다. 뭔가를 알아갈수록 알아야 할 것은 더더욱 늘어난다.

휴의 구음가 연주로 운무 듣고 오셨어요. 잔잔하게 펼쳐지는 운무 낀 산의 풍경을 담은 곡 함께 듣고 왔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낸 셰퍼드의 살아있는 산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습니다.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작가이자 시인인 낸 셰퍼드는요, 평생에 걸쳐서 고향의 케어곰 산맥을 오르내리면서 자연을 향한 깊은 사유를 글로 남겼어요. 얼마나 큰 문학적 업적을 남겼는지 스코틀랜드 5파운드 지폐에 그의 얼굴이 실릴 정도죠. 오늘 들려드린 살아있는 산 역시 작가 스스로가 산과의 사랑의 교류라고 표현할 만큼

자연 속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존재를 향한 생동감 넘치는 시선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젊은 날에는 그저 높이와 속도 같은 눈앞의 자극에만 몰두하다가 나이가 들고 오만이 한풀 꺾이고 나서야 비로소 산 그 자체를 바라보게 됐다는 고백이 깊은 울림을 주죠. 알아갈수록 알아야 할 것은 더더욱 늘어난다는 작가의 말처럼 뭔가를 제대로 알고 관찰하는 데는 생각보다 긴 시간과 겸손함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오늘 하루는 나를 내세우기보다 내 주변의 풍경이나 또 곁에 있는 사람을 그저 있는 그대로 가만히 관찰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랜 셰퍼드의 살아있는 산과 함께했습니다. 매 사냥할 때 긴장감과 호쾌함을 담아낸 곡 만나보시죠. 노을향의 노래와 연주로 수진이 날진이 전해드려요.

노을양의 노래와 연주로 수진이 날진이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수진이는 사람 손에 길들여진 매를 뜻하고요. 날진이는 야생 매를 뜻합니다. 해동청은 푸른 빛깔이 도는 매고요. 보라매는 난 지 1년이 안 된 새끼를 잡아다 길들인 사냥매. 이것을 보라매라고 한다네요. 이렇게 또 다양한 이름들, 뜻을 또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었네요.

바디의 연주로 버디송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끝곡은 정경옥의 가야금 병창으로 세타령 만나볼 텐데요. 이곡 감상하시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죠.

보름달은 그리움입니다. 타지에 나간 자식도, 고향에 남은 부모님도, 멀리 떠난 그리운이도, 밤하늘에 환하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노래. 한돌이 부르는 아리랑꽃을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행복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 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강호중의 노래였어요. 꽃분내야 2부 첫 곡이었는데요. 그리운 어머니를 생각하는 곡이었습니다. 김인설님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식구들 다 모이고 집에 사람도 많았는데 부모님 안 계시니까 제사도 간소하게 차려요 라고 하셨는데 요즘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진짜 다들 모여서 집이 좁을 정도로 북적북적했던 기억 나거든요. 근데 진짜 앉을 자리도 없을 좀 과장해서 앉을 자리도 없을 만큼 각 방이며 뭐 거실이며 꽉꽉 찼었는데 맞아요. 김인설님 말씀처럼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또 각자의 집에서 차례를 지내기도 하고 각자 식구들끼리 보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점점 수가 좀 줄어든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차례상도 좀 간소하게 지내는 분위기가 저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뭐 전체가 다 그렇다라고는 좀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주변에서 보면 조금씩 이제는 간소하게 차리는 분위기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이제 정말 명절 코앞이네요. 내일 하루 지나면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입니다. 여러분 좀 분주하시죠? 이것저것 준비하시느라고 참 바쁜 시간들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쪼록 즐거운 추석 명절 되기 위한 준비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즐겁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이에요. 자, 음악 이루는 바로 화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는 쓸데없는 듯 쓸모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 궁금한 건 못 참지. 오늘은 약을 복용할 때 물과 함께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작은 민들레에 담아서 표현한 곡입니다. 민들레라는 곡 전해드려요. 조일하의 노래, 국악방송예술단의 연주입니다.

민들레 듣고 오셨는데요. 조일하의 노래 국악방송 예술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명절이나 기일을 맞아서 공원 묘원을 찾으면 묘역마다 알록달록 놓인 꽃들을 쉽게 볼 수 있죠. 오랫동안 시들지 않고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조화가 오랫동안 쓰여왔는데요. 최근에는 고인을 향한 마음은 그대로 전하면서 자연의 부담을 덜 주는 추모 방식을 고민해보자 이런 목소리가 늘고 있어요. 이 국내로 들여오는 플라스틱 조화가 한 해 2,000톤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합성 수지와 철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고요. 버려지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 같은 환경 문제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묘길에 생화를 준비하고 운반하는 일이 모두에게 선

또 쉬운 선택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묘역 주변의 지자체나 공원 묘원이 생화 수거 공간이나 간이 판매처를 마련해주는 이런 작은 지원이 더해진다면 친환경적인 성묘 문화도 좀 한층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일찍 시들더라도 마음이 담긴 생화 한 송이를 올려드리는 일. 이번 추석에는 추모 문화의 작은 변화 하나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라라비의 연주로 그리워서 한 낙서 듣고 오시죠.

라라비의 노래와 연주로 그리워서 한 낙서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그리운 마음 드세요? 누가 그리우실까요? 자, 다음 곡으로 김은경, 강나현 작사 작곡의 추억 전해드릴 텐데요. 임방울 명창이 사랑하던 여인이죠. 김산호주를 그리워하면서 만든 단가를 재해석한 곡입니다. 판소리 트래블러 KA2729의 노래로 추억 감상해 보시죠.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각종 영양제를 비롯해서 매일 약을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약 먹을 시간이 됐는데 당장 물이 없을 때 식탁 위에 있는 주스나 식어버린 커피 한 잔으로 슬쩍 삼키면 안 될까? 그렇게 슬그머니 궁리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 물 가지러 가기 귀찮을 때 누구나 한 번쯤 하게 되는 생각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기본 원칙입니다. 물은 약 성분의 흡수나 대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가장 적은 데다 알약이 식도 벽에 걸리지 않고 위까지 잘 내려가도록 돕는 가장 안전한 통로가 되어주니까요. 그렇다면 커피나 주스는 무조건 절대로 안 되는 걸까요? 사실 모든 약에 모든 음료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음료 속 성분이 특정 약과 만나서 예상치 못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몽주스는 일부 고지혈증약이나 혈압약의 분해를 방해하기 때문에 몸속에 약 성분이 과도하게 남아서 부작용을 키울 수가 있고요. 우유 속 칼슘은 일부 항생제나 철분제와 결합해서 약이 몸에 흡수되는 걸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또 카페인이 든 커피는 일부 감기약과 만났을 때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면을 더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어떤 음료든 다 괜찮다도 틀렸지만 물 아닌 다른 음료는 무조건 안 된다도 약간의 과장인 셈인데요. 약의 종류나 음료 성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왕이면 알약은 물과 마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점. 알면 알수록 오묘한 약과 음료의 세계. 이제 의문이 좀 풀리셨나요? 이상 궁금한 건 못 참지였습니다.

모리의 연주로 익기 듣고 오셨습니다. 물은 약을 녹여서 우리 몸으로 전달하는 가장 순수하고도 기본적인 용매제죠. 음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분들이 약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또 뜻밖의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의약당국이 물이라는 가장 안전하고 통일된 약속을 권장하는 거예요. 참고로 약을 드실 때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 그리고 한두 모금 정도로 겨우 넘기기보다는요, 종이컵 한 컵 분량 정도를 충분히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약이 식도에 붙지 않고요, 위장까지 깔끔하게 내려가니까요. 자몽 주스나 우유, 커피를 매일 즐결 드시는 분이라면 약 처방 받으실 때 약사님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즐겨 마시는 음료가 있는데 이 약과 같이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한마디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괜한 의구심으로 조바심 내기보다는 전문가의 설명 한마디 들어두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 되겠죠. 궁금한 건 못 참지. 오늘은 약을 복용할 때 물과 함께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검은 고자리의 연주 만나보시죠.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물 위에 논이는 새 전해드릴게요.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물 위에 논이는 새 듣고 오셨는데요. 검은 고 자리에 연주였습니다. 6642님께서 머물러 행복하고 삶의 멋을 길게 느끼며 한낮의 여유의 시간 될 수 있는 음악 흐르는 마루 함께하고 계신다고 또 이렇게 문자 주시고요. 0600님께서 오랜 시간 아기를 기다린 친구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얼마나 간절한지 알기에 친구를 꼭 안아주면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왔어요. 모두가 행복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 진짜 너무너무 잘 되셨네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오래 기다린 만큼 더 큰 기쁨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예쁘게 이제 키우시기만을 바랄게요. 이제 예쁜 그 모습 볼 일만 남았네요. 자, 그러시면서 청해 주신 곡 놀이터의 연주로 행복한 어린 왕자 지금 전해드려요.

행복한 어린 왕자 듣고 오셨어요. 놀이터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 끝곡은요. 눈 내리던 날 이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면서 아이를 어르는 부모의 마음을 심청가를 소재로 표현한 곡입니다. 신유진의 노래, 이창현의 건반, 진미림의 가야금, 강예은의 바이올린 연주로 눈 내리던 날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너를 사랴. 빙이 낯섬에니야 나 열소경 한 맛대로구나. 어둠둠의 딸이야.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마음이 조금씩 분주해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향 내려갈 차편이나 도로 상황을 미리 짚어보기도 하고요. 장볼 목록이나 선물 목록 점검하느라고 손길이 바빠지는 때입니다. 명절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막상 다가올 때는 이것저것 준비할 일이 많아서 부담스럽기도 한데 또 출발선에 서면 마음 한편이 들뜨곤 하니까요. 매번 반복되는 명절 풍경이지만 오랜만에 식구들 얼굴 보고 한자리에 모여서 밥 한 끼 나누는 그 익숙함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명절 연휴 한번 보내기 위해서 준비할 것도 많고 밀린 일 몰아서 하느라 마음이 바쁘시겠지만요. 기분 좋게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흉북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3: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가족들과 함께 전통의 흥과 멋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국립국악원이 추석을 맞아 특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오는 9월 2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펼쳐지는 휘영청 둥근달인데요. 이번 공연은 먼저 힘찬 대취타로 무대의 문을 열고요. 달맞이와 8월가, 방아타령을 엮은 민요 연곡으로 추석의 흥을 더합니다. 여기에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놀이이자 춤인 강강술래와 줄타기, 그리고 장구춤이 더해진 신명나는 판국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공연뿐 아니라 추석을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체험도 마련됩니다. 예약당 앞 잔디광장에서는요. 떡매치기와 고추장 만들기, 귤칩 쌀강정 만들기 체험이 무료로 진행되는데요. 다만 공연 관람권을 예매할 때 체험권도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도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엽니다.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정상 운영하고요. 신나는 한가위 프로그램에선 전시를 관람한 뒤 스탬프 미션을 완료하면 하루 200명에게 선착순으로 기념품도 증정한다고 하네요. 국립국악원의 추석 특별 공연 휘영청 둥근달과 함께 달처럼 풍성하고 흥겨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날만 같아라. 풍성한

음식과 가족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신명나는 놀이가 함께하는 추석인데요. 이번 추석엔 옛 장터의 흥겨운 분위기를 그대로 느껴볼 수 있는 마당극 한 편 만나보시죠. 9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오후 3시에 국립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서 펼쳐지는 2016 추석특별공연 마당극 대동장터입니다. 대동장터는 진도의 오일장을 배경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며 흥정을 나누고 또 함께 웃고 즐겼던 장터의 모습을 마당극으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추석을 맞아 가족과 이웃이 한데 어울려 신명나게 놀았던 우리 세시 풍속의 정서를 진도의 전통 민속 예술과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진도 국악인들이 오랫동안 이어온 지역의 전통과 풍류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김지훈 연출과 이고은 작곡,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함께 무대를 완성합니다. 전선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은 물론 진도 지역 주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는데요. 옛 장터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흥과 정을 나누며 함께 웃었던 것처럼 이번 추석엔 가족과 함께 대동장터에서 우리 전통의 흥과 정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400년 전 한 폭의 그림 속에 등장했던 네 남자가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의 무대에서 다시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추석을 맞아 광주의 역사와 풍류를 담은 창작음악극이 부산을 찾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열리는 국립부산국악원 추석 초청공연 광주특별시립장극단의 희경루 방회도입니다. 제목에 등장하는 희경루는 광주의 대표적인 역사 공간인데요. 이 작품은 400년 전 그림 속에 담긴 네 남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마주한 네 사람 사이에서 사랑과 우정, 갈등과 이별이 펼쳐집니다. 마치 그림 밖으로 인물들이 걸어 나온 것처럼 한 폭의 그림에 담긴 이야기가 음악과 춤, 연희가 어우러진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건데요.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를 중심으로 민속기악과 전통무용, 연희, 창작음악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9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펼쳐지는 희경루 방회도와 함께 깊어가는 추석의 정취를 만끽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풍성한 한가위를 응원하는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하트의 상사리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8월부터 일찌감치 독감이 유행하더니 어제부터 어린이와 임신부를 시작으로 독감 국가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1: 가을도 아직 제대로 도착이 안 됐는데 눈치 없는 독감만 빠르게 배송이 되는 느낌이고요.
2: 네.
1: 현재 초등학생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라고 하니까요. 일단은 개인 위생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어제부터는 어린이와 임신부, 10월 6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령별 순차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셔서
1: 네.
2: 독감 예방 접종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독감 예방 접종 말고도 또 추석을 앞두고 챙겨야 될 게 또 굉장히 많죠.
2: 아, 그럼요.
1: 특히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귀성객분들은 휴게소 밥값이

0: 좀 비싸서 도시락을 챙겨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1: 네, 간단하게 때운다고 해도 만 원, 뭐 2만 원
0: 그쵸.
1: 훌쩍 넘어가니까
0: 그쵸.
1: 도시락 생각이 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0: 자, 알뜰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구합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출발합니다.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첫 곡은 경인 고속도로 노래로 군밤 타령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이제 진짜 추석 주간이고요. 장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0: 네.
1: 또 고향에 내려가기 위해서 기차표를 구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닌 분들도 계실 것 같고
0: 못 구하신 분들이 훨씬 많겠죠.
1: 어쨌든 이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또 휴게소 네. 네, 많이 들리실 텐데 가격이 사실
0: 아 너무 비싸요. 진짜 비싸요.
1: 물론 이제 그 특수성 때문에 가격이 좀 뭐 높다 뭐 이런 건 이해되는데 뭐 돈가스 하나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 한 2만 원? 뭐 이렇게 되니까
0: 그러게요.
1: 좀 부담스럽긴 하죠.
0: 실제로 그 통계 자료를 보면요.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보면은 지난 8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돈

0: 가스 평균 판매 가격이 11,454원. 그러니까 만 원이 넘어요. 2021년에는 8,984원이었었는데 9,000원짜리 돈가스는 이제 찾아볼 수 없죠.
1: 네. 아, 11,000원이에요? 14,000원 아니고?
0: 이제 평균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14,000원 하는 것도 있겠죠.
1: 그렇군요. 네. 아무튼 좀 그래도 좀 옛날 뭐랄까요? 휴게소에서 먹었던 음식들 그리울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0: 알감자.
1: 아.
0: 호두 과자.
1: 네,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1: 맞아요.
0: 어묵이죠.
1: 그렇죠. 어묵. 네. 나는 국수 쪽인 것 같은 게 이제 아이들도 고속도로를 딱 올리면은 국수 내지는 자장면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먹고 가야 된다고. 네. 네, 그렇더라고요. 이 친구들한테는 이제 그런 게 또 추억인 것 같고.
0: 그렇죠.
1: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가격을 떠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었던 추억의 음식들,
0: 네,
1: 그거 한번 소통해보고 싶습니다.
0: 좋네요.
1: 네,
0: 좋습니다. 문자로 남겨주세요. 우물정 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흥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저희는 이제 지방 공연을 많이 가니까,
1: 네네.
0: 저희 그 팀원 중에 한 분이 얘기하기를,
1: 네,
0: 휴게소마다 대표 음식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1: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네네네네.
0: 그래서 그 맛집들이 있대요.
1: 왜 좀 전이지만 이영자 씨의 그 휴게소 가이드 해가지고 뭐 어디 휴게소는 뭐,
0: 네,
1: 뭐 예를 들어서 천안에는 호두 과자 뭐 이런, 네, 것처럼 그런 것도 막 있었잖아요.
0: 그러게요.
1: 네. 네. 횡성 휴게소는 뭐 한우 국밥 뭐 이런 식으로.
0: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 뭐 그냥 맛집은 아니었어도 내가 휴게소에서 먹었던 추억의 먹거리들.
1: 네네네.
0: 무엇이 있는지 자유롭게 문자로 소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0: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1: 지금은 파티 시대,
0: 파티의 상사랍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0: 이명숙 소리로 이하홍 다령을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이제 추석이 사실상 이제 내일부터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0: 네. 네. 마음은 지금부터 시작이죠.
1: 아,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0: 이제 이번 주부터가 이제 추석 주간이다 보니까 네네. 벌써부터 마음이 들뜨긴 했어요.
1: 즐겁죠. 네. 차례상 준비하려고 이렇게 장 보는 것 자체도 너무 행복하고.
0: 맞아요. 네. 그리고 요즘 날이 좋기 때문에 장 보러 가서도 이 좋은 날에.
1: 맞아요. 맞아요.
0: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지금 주간이 시작이 되었고요.
1: 네네네.
0: 자,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들러야 되는 휴게소. 네. 뭘 먹는다면 또 뭘 드실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 먹거리 추억들 문자 받고 있습니다.
1: 네. 5972님께서 우리 딸의 최애 휴게소 간식은 떡볶이예요.
0: 아, 떡볶이.
1: 사실 저는 떡볶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딸 때문에 휴게소를 지나칠 수가 없지만 이번에는 24일 새벽에 출발할 예정이라서 떡볶이를 그냥 패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으하하하하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0: 아, 새벽에는 문은 안 열죠.
1: 안 하죠, 안 하죠.
0: 네. 새벽 혹은 뭐 늦은 밤에는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1: 네네네.
0: 늦은 밤 혹은 새벽에 휴게소 가보셨어요? 굉장히 서운해요.
1: 뭐 약간 적막강산이죠, 진짜.
0: 네, 굉장히 뭔가 서운해요.
1: 근데 이제 그분들도 쉬셔야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목요일 날 새벽에 출발하시네요. 그때는 안 막히려나요?
0: 아니요, 막혀요.
1: 아, 그때는 막혀. 3시에 출발하면.
0: 예?
1: 3시.
0: 3시에 출발해도 막혀요.
1: 막혀요?
0: 그러니까 하행선은 아... 25일 추석 당일 오후부터 좀 풀리고
1: 그때까지 네. 와.
0: 상행선은 24일 정도에 대박이네. 이제 올라갈 때 조금 나을 수 있지만 이제 그 반대면은 그냥 무조건 막힌다고 봐야 됩니다.
1: 그래도 즐거움 때문에 가는 거니까.
0: 네.
1: 좋은 시간 갖길 바라고요.
0: 1534님, 저는 김밥에 라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 때 친구들하고 동해바다 보러 가는 길에 휴게소 가서 사 먹은 라면하고 김밥 엄청 맛있었거든요. 김밥을 라면에 말아 먹는 친구가 있어서 놀랐던 기억도 나네요.
1: 어,
0: 그렇죠. 어느 휴게소나 그 평타를 칠 수 있는 메뉴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라면입니다.
1: 라면이고
0: 돈가스.
1: 돈가스 맞죠, 맞죠. 그건 표준이에요, 표준.
0: 표준. 뭐 더, 어디 가나 실패하지 뭐, 않는.
1: 그렇죠, 그렇죠. 물건 받아서 그냥 튀겨서 내놓으면 되니까.
0: 그렇죠.
1: 네, 네. 그거는 뭐 그렇습니다.
0: 라면도 진짜 아, 나 뭐 먹을지 모르겠네. 그냥 라면.
1: 라면.
0: 하면 무조건 실패는 없어요.
1: 맞아요. 네. 그러거나 아니면 뭐 햄버거. 햄버거도 기본이에요, 기본.
0: 아, 그래요?
1: 똑같잖아요, 똑같아.
0: 아, 근데 나 휴게소 햄버거는 한번 먹어봤는데 못 먹겠던데.
1: 어, 그래요?
0: 네. 아니, 근데 안 맞던데요.
1: 아니, 아니. 거기서도 브랜드 햄버거.
0: 아, 체인점?
1: 예, 들어가 있는 데가 있으니까.
0: 근데 저는 휴게소에서 파는.
1: 아, 자체적으로.

0: 뭐라 한번 먹어봤는데 아 이건 못 먹겠다. 몰라 그 지점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1: 그때 당시에
0: 네 그때 당시에. 오래 전이에요.
1: 4197님께서 저는 60이 훌쩍 넘는데요. 우리 때는 그저 호두 과자 그리고 알 감자가 최고의 휴게소 간식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하고 시댁에 갔다가 친정 갈 때 휴게소에서 남편이 사준 그 호두 과자가 맛있었어요. 하시면서 하, 그때 그 호두 과자는 정말 남편의 어떤 마음, 사랑
0: 왜 이런 군침을
1: 해? 예, 사랑에 듬뿍 들어 있었기 때문에.
0: 듬뿍이요?
1: 예. 그러니까 너무 좋았죠.
0: 그쵸? 아 맞아요. 그리고 호두 과자도 어디가나 다 맛있어요.
1: 근데 유독 천안 쪽이 좀 맛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0: 그런 것 같기도 하고.
1: 좀 약간 알도 더 많이 호두가 예.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호두 하고.
0: 호두 과자는 약간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바삭한 호두 과자랑
1: 네.
0: 미리 이제 구워놔서 약간은 눅눅한,
1: 아,
0: 촉촉한. 네. 근데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눅눅한 건 눅눅한 대로 굉장히 부드러워서 좋고 바싹 구운 건 또 사각거려서
1: 좋고 네. 아, 저는 근데 확실히 약간 그 전통? 토종? 뭐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뭘 덧대고 뭐 약간 조청인가 약간 이렇게 묻혀가지고 나온 거 있잖아요.
0: 버터, 네. 호두과자도 있고요.
1: 그런 건 별로 제 입맛에 좀 안 네. 맞고 그냥 네. 제일 베이직한 거
0: 역시
1: 그게 좋더라고요.
0: 준양과 이수자답네요. 전통을 사랑하는 이 마음
1: 정말 감사합니다.
0: 예, 네. 오리지널을 사랑하는 이 마음
1: 자, 떡 선물 4197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떡 맛있게 드세요.
0: 아유, 오늘 뭐 다들 추석이라서 어디 가셨나 문자가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1: 아니, 뭐 그래도
0: 네. 네.
1: 그 지금은 또 정신 없을 때도
0: 그러니까
1: 장 보고 뭐 이래저래
0: 확실히 여러분들도 지금 추석 그 흐름 타셨네.
1: 네, 네. 그럼요.
0: 좋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4197님. 저는 아 요거 봤군요. 5167님. 경부고속도로 천안삼거리 휴게소에는 호두 만두도 있어요.
1: 만두?
0: 그래요? 엄청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별미라 한번 드셔보세요.
1: 오,
0: 호두 만두요?
1: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0: 오,
1: 호두로 뭔가 더 뭐 베리에이션해서 뭔가
0: 그런가 봐요.
1: 음식이 나오네요.
0: 그럼 만두 속이 호두로 차 있는 건가요?
1: 그렇겠죠. 호두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또 야채랑 또 야채 뭐 이래저래 들어가는데
0: 아, 호두 들어가면 좋겠다.
1: 견과류니까 예. 예, 고소하고 그럴 것 같긴 하네요.
0: 좋을 것 같네요. 천안삼거리 휴게소를 좀 잘 들어가게 되죠.
1: 그렇죠.
0: 이제 어느 지역에서 올라오든 아 그쯤 되면 피곤해요.
1: 맞아요.
0: 좀 쉬고 싶거든요.
1: 그러니까
0: 예로부터 그 천안삼거리가
1: 그렇죠.
0: 예, 항상 모이는 중심지였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런 이유가 또 지리적으로도 예. 있었던 것 같아요.
1: 거기서 쉬고 천안에서 예. 한번 쉬고 이제 쭉 올라가는 거지.
0: 이제 경부선으로 가든지 예. 영동선으로 가든지
1: 그치, 그치,
0: 거기서
1: 그치.
0: 이제 나눠지니까.
1: 네네네.
0: 8288님.
1: 네.
0: 휴게소 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저는 핫바 아니면 우동이에요.
1: 오.
0: 어렸을 때 아빠가 휴게소에 들르기만 하면 사주셨던 음식이었거든요. 지금은 저도 바쁘고 엄마도 바빠서 멀리 갈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예전에 아빠가 사주셨던 음식은 그립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지금 그곳에도 휴게소가 있을까요? 추석이 가까워지니 더욱 보고 싶네요. 얘기해 주셨어요.
1: 일단은 이번 추석 때 또 아버지 계신 묘에 한번 또 일하실 때 네. 그런 거 하나 사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그러게요. 추억이
1: 아빠가,
0: 있는
1: 네, 아빠가 사주셨던
0: 네.
1: 그런 어묵이랄지
0: 그쵸.
1: 네, 이런 거 들고
0: 그래서
1: 아빠 왔어요 이렇게
0: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아빠 아니겠습니까?
1: 네네.
0: 아빠로서도 이 가르침 받을 게 있어요.
1: 어떤?
0: 아이들한테 사줘야 돼요.
1: 아.
0: 추억 만들어주고
1: 그렇죠.
0: 네. 안 돼 돈 없어 먹지 마 애껴 이거보다는
1: 누가 그런 아빠가 어디 있을까요?
0: 어, 저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누구로 가요?
1: 야, 이 타이밍에 너무 쑥쑥
0: 아니요.
1: 갑자기
0: 아니요.
1: 너무 쑥 들어오시니까
0: 아니, 의도가 누구냐를 지칭하는 게 아니었어요.
1: 아, 아, 네네네네.
0: 추억 만들기
1: 아, 추억 만들기
0: 네, 아이들에게 네. 추억을 만들 수 있을 때 만들어줘야 되는구나라는 네. 걸 이제 8288님의 메시지를 보고 네,
1: 통해서
0: 예, 또 배움을 네. 하나 얻는
1: 아,
0: 거였죠.
1: 그런 뭐 돈이 없어 우리 집엔 돈이 없어 이런 식으로
0: 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1: 애기 기를 죽인다든지 부정적인

0: 김용우의 노래로 천안삼거리 듣고 왔습니다.
1: 네.
0: 꽈배기님께서 휴게소 음식 얘기하니까 서떡서떡.
1: 아.
0: 서떡에 먹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최고 맛집 휴게소는요. 군위 휴게소 수제 돈가스입니다.
1: 아, 그래요?
0: 돈가스를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이 군위 휴게소의 돈가스. 바삭한 돈가스에 소스까지 너무 맛있어요 하시면서.
1: 오.
0: 군위 휴게소는 어디예요? 지역이?
1: 그러게요.
0: 경상도.
1: 저도 처음 들어봤네요.
0: 경부고속도로. 그러니까 어디 옆에요? 부산.
1: 아.
0: 부산 근처예요.
1: 그러면 우리가 모르죠.
0: 그렇지.
1: 부산이 목적지라 하더라도 사실 부산으로 바로 가버리지.
0: 아, 군위 휴게소.
1: 아, 대구 쪽에 있어요.
0: 대구 군위. 아하. 이거는 기억해놔야겠네요. 오, 감사합니다. 좋은 네. 정보.
1: 그리고 진짜 맛있는 돈가스 같은 거 먹으면 소스가 뿌려져 있어도 바삭함이 살아있잖아요. 아, 눅눅해지지 않고.
0: 맞아요.
1: 묘하죠. 남편과 안성휴게소 들려면 안성국밥 먹고 게임 한 판 하고 쉬었다가 가요. 놀며 놀며 그렇게 갑니다. 칠하나 공하나님.
0: 안성국밥 유명하니까.
1: 안성국밥 뭐 네네. 워낙 유명하죠.
0: 그렇죠.
1: 네.
0: 7394님께서 휴게소에서 저는 회오리 감자 요거를 꼭 먹어요.
1: 어허.
0: 입가에 가루를 묻히고 부자인 거를 자랑하곤 했었죠. 이렇게. 아, 나 이거 먹는다. 감자. 이렇게. 아.
1: 그럴 만한 어떤 음식이죠. 회오리 감자.
0: 9954님이 저에게 휴게소 맛집은요. 추풍령 휴게소에서 먹었던 얼큰 칼집입니다.
1: 오, 들어본 것 같아요.
0: 아들이랑 부산 쪽으로 갈 때는 항상 먹었어요.
1: 먹어본 것 같기도 하고.
0: 추풍령 휴게소면은

0: 예.
1: 거기 경치도 좋은데
0: 경치도
1: 아니에요?
0: 좋았었어요.
1: 맞죠?
0: 맞아요.
1: 무슨 전망대 있죠?
0: 예, 그랬던 것
1: 그랬던
0: 같아요.
1: 그랬던 것 같은데? 그쵸?
0: 예.
1: 그 문경새재 이렇게 넘어가는
0: 맞아요.
1: 그 어딘가에
0: 그
1: 있는
0: 고개였어요.
1: 맞죠?
0: 예.
1: 대박이다.
0: 먹어봤던 것 같아요.
1: 얼큰 칼제비를 먹던지 아니면 군의휴게소에서 돈가스를 먹던지
0: 네.
1: 택일 해가지고
0: 그렇죠.
1: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
0: 이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추풍령.
1: 낭만이 있죠.
0: 그러니까요. 요즘 수제비가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1: 그래요? 수제비가?
0: 네. 그리고 칼제비 같은 경우는 진짜 보기 드문 메뉴 같기도 하고. 근데 추풍령 근처 가실 일 있으면 딱 휴게소 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4216님께서 옛날에는 충무김밥을 좋아했었는데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꽈배기가 너무 맛있습니다 하시면서. 아, 꽈배기도 팔죠? 휴게소에서 뭐 여기 감자 관련된 그런 거 팔 때
0: 예.
1: 뭐 추러스 뭐 이런 식의 그 제품 팔 때 그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네.
0: 저는 맨 처음에 충무김밥을 무슨 맛으로 먹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통영 갔다가
1: 네네네.
0: 진짜 맛있는 충무김밥집이라서 가봤더니 아 거기에 같이 올라가는 김치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거랑 같이 먹으니까 아 이 맛이구나 알겠더라고요. 3508님 추석 때 군대에 있는 아들 면회 갑니다.
1: 아, 그렇습니다.
0: 가는 길에 휴게소 들러서 국밥에 우동, 추러스까지 야무지게 먹고 가려고요. 아들은 뭐 맛있는 거 사주면 되죠.
1: 그렇죠, 그렇죠.
0: 피자 치킨 최고죠.
1: 네, 군인은 피자 네. 치킨입니다.
0: 그럼요.
1: 네.
0: 다른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네,
1: 피자 치킨이에요.
0: 무조건 피자 치킨.
1: 네. 네. 양만이.
0: 양만이.
1: 그렇지. 양만이가 중요해.
0: 질보다는 양.
1: 양만이.
0: 네.
1: 뭐 치즈 좀 뿌려있고
0: 그렇죠. 아 근데 면회 이렇게 가면 만날 때 너무너무 이제 좋은데 이제 면회 다 끝나고 갈 때 헤어질 때의 그 애절함이 있어요.
1: 좀 미안하게도 보고 싶고
0: 맞아요.
1: 그렇죠.
0: 이제 헤어지는데 또 보고 싶고.
1: 5981님께서 매운맛을 좋아하신 분들에게 충북 괴산 휴게소 하행선이에요. 하행선 맛집을 추천합니다. 거기서 매운 고추 라면을 추천합니다.
0: 맛있겠다.
1: 어마어마합니다.
0: 매운 고추 라면이요?
1: 하행선에 충북 괴산 휴게소
0: 먹어본 것 같기도 하고
1: 매운 고추 라면 와
0: 괴산 휴게소는 은근히 갈 일이 있거든요.
1: 네네네네.
0: 그러니까 한 충청도 무렵이 다 좀 들어가게 돼요. 공주찜, 괴산찜 이런 데 들어가게 돼요.
1: 6481님께서 추석 때 정읍에 가는데요. 정읍 휴게소에 우렁이 쌈밥이 맛있습니다.
0: 와.
1: 된장이 진하고 맛있어요.
0: 오.
1: 우렁이 쌈밥.
0: 맛있겠다.
1: 정읍 쪽에. 이거는
0: 체크해둬야 되겠네요.
1: 체크해놔야겠네요.
0: 정읍 휴게소 우렁이 쌈밥이래요, 여러분. 괴산 휴게소에서는 또, 매운 고추라면이고.
1: 또 보겠습니다. 8916님. 여주 휴게소에서 밥 을 사 먹었을 때 거기는 쌀이 맛있어서 그런지 다 맛있더라고요.
0: 어허.
1: 쌀로 만든 핫도그도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쌀로 핫도그를 만들었어요? 여주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0: 네.
1: 3681님 섬진강 휴게소는 경치도 참 좋지만은 음식도 다 맛있습니다. 저는 김치찌개가 맛있었어요. 이렇게. 섬진강 휴게소
0: 김치찌개도 이게 어디가나 다 맛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맛있는 데가 많이 없어요.
1: 미세하게 다 다르죠.
0: 네, 네. 김치찌개가 굉장히 예민한 음식 같아요. 그리고 8288님께서 이런 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추억은 돈이 아닙니다. 함께한 시간이 중요하죠.
1: 그치.
0: 아빠 바빠 시간 없어 이런 말 말고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 어떨까요? 하시면서 의견을 주셨어요. 오, 이거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1: 맞아. 맞아, 맞아. 그때뿐이거든요.
0: 맞아요. 돈도 아니고 뭐 좋은 먹거리, 좋은 음식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시간인 것 같아요. 같이 보낸 시간.
1: 맞아, 맞아. 저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말에는 항상 애들하고 시간을 좀 보내주려고
0: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1: 애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자전거 나들이 좀 멀리 이번 한 20km 달렸거든요.
0: 어우 멀리 갔다 오셨네요.
1: 그래서 아기 체력을 키우고 싶어가지고
0: 네.
1: 미니벨로라 이렇게 해서 태우고 갔더니
0: 네.
1: 죽을라 그러더라고요.

0: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너무 힘들어.
1: 아무리 굴려도 안 가. 자전거 안 나가.
0: 저도 미니벨로. 에. 제 아이도 미니벨로. 나머지는 다 MTV. 에.
1: 아. 근데 그 순간도 얼마나 오래 기억에 남는
0: 추억이. 근데 이제 확실히 기억이 추억이 되죠.
1: 그럼요.
0: 예. 네. 그래서 바로
1: 아빠가 미니벨로 태워줬어.
0: 그래서 지금 MTV를 예. 두 대를 지금 수배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1: 아, 네. 그래요? 네네. 아, 구매가 아니라 수배입니까?
0: 수배였어요. 안 쓰는.
1: 아, 구매가 아니고.
0: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부품 지금 다 네. 집에 이제 슬슬 도착을 하고 있고.
1: 아, 예예예. 예.
0: 그다음 뭐 체인 오일이랄지, 예, 뭐 클리너 지금 다 사가지고.
1: 네.
0: 아침에도 지금 뭐 계속 좀 손질도.
1: 또 그렇게 같이 수리하고 손질하고. 네. 그것도 추억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시간이 중요하다.
0: 맞습니다.
1: 8288님의 의견 완전 공감합니다.
0: 네.
1: 칠하나 공하나님이 너무 졸리다고 하시네요. 수업 시작하면 정신이 나가긴 하지만 지금 너무 졸려요 하셨는데.
0: 음악 들으셔야지.
1: 음악으로 잠을 활짝 한번 깨보는
0: 음악,
1: 걸로.
0: 음악 들으셔야지.
1: 장타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 잠 깰 것 같은데요.
0: 네.
1: 박수간 소리로 듣겠습니다.

명산이 오동통. 어쩌나 더자나 들거나 봐라 오일쟁이 석삼년에 갈비 배반.

0: 박수관의 소리로 장타령 듣고 왔습니다.
1: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투가 달려간다.
2: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1: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3: 커피 사고 싶다.
1: 똑딱이 퀴즈.
2: 노래하고 싶다.
1: 노래하고 싶다.
2: 이것저것
1: 이놈 저놈
2: 묻지마
1: 따지지마.
2: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1: 바투의 상사디아.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세한 뉴스 봉앵커입니다. 이 기자.
1: 네, 이 기자입니다.
0: 추석을 앞두고 최근 추석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죠.
1: 네, 그렇습니다. 국내의 한 설문조사 기업의 추석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면요. 추석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휴일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7%라고 합니다. 이번 추석에 차례나 제사를 진행했다는 응답은 10명 중 3명, 한 30% 수준이었습니다.
0: 예, 차례나 제사를 진행했다는 응답은 작년보다 5%포인트 줄었고, 추석은 평소나 다름없는 휴일이라고 답한 응답은 5%포인트 늘었다는 결과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차례나 제사를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석 풍습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차례, 제사 지내기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0%, 따로 사는 가족을 만나기는 81%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0: 예, 차례나 제사보다는 명절은 멀리 있는 가족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네요.
1: 네, 따로 사는 가족을 만나야 한다는 응답은 81%였지만은 만날 예정이다는 63%로 줄었습니다.
0: 그렇군요. 짧은 추석 연휴가 반영된 것인지는 몰라도 어느새 우리 명절 풍습도 많이 달라진 느낌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달라진 세상이지만 가족과 전통을 함께 만나는 새로운 K명절 풍습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각 가정에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 기자였습니다.

0: 성창순 전정민 소리로 8월가 추석 노래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 설문조사를 진행한 업체는 명절에 무엇을 하기보다는 하지 않는 쪽을 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0: 네.
1: 차례랄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좀 줄고 준비한다고 해도 필요성의 의문을 갖는 이가 적지 않아서 전통 제례 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 기존의 명절 분위기는 약간 의미는 퇴색되고 일만 쌓여서 일만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1: 누구를 위한 네. 시간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0: 그래서 이제 보이는 어떤 일보다 중요한 건 이제 보이지 않는 의미.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 이렇게 만나고 서로 소통하고 인사 나누고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 변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부에서는요 청취자 국악 장기제랑 청국장 있는 날이에요. 저희도 언제나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코너이기도 한데요. 소탈한 청취자들을 만나서 저희도 정말 좋고요.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청국장 코너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네.
1: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판소리, 민요, 악기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애정하는 국악 장기자랑 못하셔도 되니까 언제라도 신청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똑딱이 퀴즈로 넘어갈게요.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로록 똑똑똑똑
0: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김치 선물이 걸려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추석에 차례나 제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차례주도 준비하실 텐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사의식에서 술은 빠지지 않았죠.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부터 술을 빚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효라는 드라마틱한 과정을 옛날 사람들은 신의 섭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자,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 전통 홀례에는 차례주가 아니라 합환주라는 것이 오르죠. 이 합환주는 박 하나를 둘로 쪼개서 이것으로 신랑 신부가 술을 마시는 건데요. 전통 홀례 합환주에 쓰이는 술잔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술잔입니다. 술잔.
1: 1번 표주박, 2번 애호박, 3번 쪽박. 일단 느낌적으로 요건 아닌 것 같은데 요거를 제하시면 한 친구가 이렇게 뿅 저예요 네. 라고 이렇게 고개를 내미는 것 같습니다. 지금
0: 맞습니다.
1: 자, 표주박, 애호박, 쪽박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판소리 춘향가에서도 이몽룡과 성춘향이 합한주를 서로 나눠 먹습니다.
1: 네.
0: 그런 장면이 또 있고 박 하나를 둘로 쪼개요.
1: 네네네.
0: 그래서 신랑 신부가 이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합해지는 겁니다.
1: 그렇습니다.
0: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이 박 그러니까 바가지죠. 바가지.
1: 네.
0: 네.
1: 그래서
0: 바가지.
1: 그래서요.
0: 그럼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표주박, 애호박, 쪽박 중 바가지.
1: 그래요, 그래요.
0: 네.
1: 맞아요. 잘했어요. 훌륭해요.
0: 힌트 없구나. 자신의 힌트가 없을 때
1: 칭찬.
0: 저를 칭찬하시고
1: 엄청 칭찬하죠. 이야, 막 이러면서.
0: 하면서 야. 그 소리가 들려요. 난 뭐 하지? 난 뭐 힌트 하지?
1: 한자 힌트 돼요?
0: 한자 힌트라도 가야죠.
1: 선거. 선거 선거. 예. 요요 요거를 받기 위해 함이죠.
0: 네, 네
1: 그렇습니다.
0: 뭐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약간 어감이 비슷하니까.
1: 네.
0: 모델인데.
1: 모델?
0: 네, 모델인데 이제 잡지의 맨 첫 페이지.
1: 예.
0: 네. 그거 이제 흥지 모델.
1: 아.
0: 흥지 모델. 네, 땡지 모델.
1: 좋은데요?
0: 괜찮죠.
1: 네.
0: 더 없군요. 여기서 끝나셨나 봐요.
1: 야, 좋은데요, 느낌.
0: 아, 예.
1: 잡지에서
0: 네. 네.
1: 맨 앞에 있는 그거.
0: 예.
1: 와. 대박. 대박입니다 진짜. 이야. 알겠습니다.
0: 어쨌든 저쨌든 칭찬 들으니까 좋긴 하네요.
1: 아 최고예요 진짜.
0: 네. 네. 네.
1: 자 그러면 정답 들어오고 있나요? 자 표준박 애호박 쪽박 중에 전통 혼례 합판주에 쓰이는 술잔인 이것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0: 5530님께서 연지곤지 찍고 표주박에 나눠 마시며 시집 온지도 38년 차이네요. 오.
1: 세상에.
0: 맞습니다. 정답은
1: 표주박이 정답이었습니다.
0: 네, 너무 쉬웠죠.
1: 세상에. 38년간 하, 진짜 그건 진짜 진짜 가족이죠. 진짜 네. 진짜 가족.
0: 네. 네. 아유 알고도 쪽박이라고 보내신 분이 계시네요.
1: 이거는 몰라서가 아니야.
0: 감정이 실렸어. 아, 아. 제가 해보니까 쪽박이에요. 아. 약간 이런 정서가 이 뒤 흐에 묻어나잖아요.
1: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주를 좀 거하게 드시고.
0: 네네네.
1: 나는 모르겠고
0: 뭐가 됐든 나 쪽박이야.
1: 결혼을 해봤더니 나는 뭐 완전히 내 인생 어떡해. 약간 이런
0: 그런
1: 느낌.
0: 느낌의 문자였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 푸하하 또 들어왔어요.
1: 아 그래요?
0: 댓글로 푸하하.
1: 아 감사합니다.
0: 맞다라는 거죠. 아, 우리의 네. 해석이 맞다는 얘기예요.
1: 선물 주세요. 선물. 어떤 분께 드릴까요?
0: 김치 선물은 네. 38년 차 아, 시집 오신 38년 차 되신 5530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김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네. 또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퀴즈 갑니다.
0: 하!
1: 독자기 독자기 독자기 독도르록 독독독독.
0: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이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집안에서 세 가지 소리를 가장 듣기 좋아하고 자랑스러워 아, 했는데요.
1: 좋은 거네요.
0: 좋은 거예요. 자, 다음 중 선조들이 좋아했던 집안의 소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아, 아닌 거. 네. 자, 1번 아기 울음소리. 이 집안에 막 울려 퍼져요.
0: 네.
1: 2번 자식이 글을 읽는 소리. 하늘 천까지 거물 현누를 이런 식으로. 네. 3번 부부싸움 소리. 여보 이 추석은 나만 보내요? 어? 왜 그렇게 안 해요? 이런 거.
0: 오, 그래도 요를 쓰네요.
1: 4번 다듬이 소리. 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
0: 옷을 다듬는 소리.
1: 이 중에서 우리 선조들이 좋아했던 집안의 소리가 아닌 거.
0: 네.
1: 이거는 정말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0: 아, 추구하는 게 다를 수 있다.
1: 네.
0: 저는 힌트로 쪽박을 드리겠습니다. 힌트 쪽박 나갑니다.
1: 쪽박으로. 네. 어, 좋은데요? 좋은데요.
0: 쪽박.
1: 아,
0: 네. 네.
1: 어, 저는 힌트로 어제 우리 집에서 있던 소리.
0: 아 화목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1: 어제도 아, 진짜. 어제도 한판 했고
0: 한 판이요? 한 판.

0: 지난주에도 두 번인가?
1: 아, 두 판.
0: 네, 두 판.
1: 아, 2주 네. 통합 세 판.
0: 그렇습니다. 네.
1: 뭐 이렇게 살신성의 내 자세로 네. 본인을 깎아내리세요.
0: 자, 아기 울음소리, 내 아이의 글 읽는 소리,
1: 네.
0: 부부싸움 소리, 다듬이 소리 중에 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내가 선조다라고 네. 해도 이런 소리가 들리면 참 기분이 좋고 요 소리가 아니라 다른 소리라면 좀 아유 막 기분이 좀
1: 그쵸.
0: 불편하고
1: 뭐 사운드로 갈까요?
0: 사운드요?
1: 네.
0: 아, 네. 어떤 사운드일까요?
1: 나 와장창
0: 와장창 와장창이라고요?
1: 쨍그랑 버럭
0: 아 그래요?
1: 네.
0: 오케이.
1: 야 뭐 이런 것도 나오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0: 그거 말고 뭐 이런 소리 와.
1: 아, 진짜 싫다.
0: 이런 소리 와. 아 이게 진짜죠, 이게.
1: 너무 싫어요.
0: 막 이런 소리.
1: 문 꽝 닫는 소리.
0: 아, 문 꽝. 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1: 아, 근데 말만 들어도 말로만 해도 뭔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네요, 그쵸? 느낌이.
0: 불편하고.
1: 아, 맞아요.
0: 자, 이제 정답 발표해도 될까요? 정답 많이 들어왔어요?
1: 예, 뭐 다 정답이고요. 네. 어, 상원님 진짜 술 드신 줄 알았어요. 연기가 너무 일품이에요. 하시면서. 하,
0: 감사합니다.
1: 취객 연기 박사이십니다.
0: 자, 그러면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좋아했던 집안의 소리가 아닌 거.
1: 네.
0: 정답은 3번 부부싸움 소리죠. 이건 뭐 좋아할 사람 없죠.
1: 네, 모타 그 현재 진행형이다 하신 분도 계셨고.
0: 아니면 이제 시즌 1이 끝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1: 아, 시즌제.
0: 시즌제.
1: 네, 시즌제로 가는 거. 아니 솔직히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0: 아니 그럼요.
1: 부부 싸움, 그러니까 꼭 싸움이 아니더라도 아니. 의견이 있어서.
0: 아니 친구끼리도 그렇고.
1: 그럼요.
0: 부모 자식 간에도 의견이 안 맞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1: 그게 이제 지속되는 게 문제지. 네. 그런 경우야 있을 수 있죠.
0: 근래에는 언제도 한 판 하셨어요?
1: 저요?
0: 네, 근래.
1: 저도 뭐 그렇게, 그러니까 크게는 아닌데 네네. 이견이 있을 때 서로 약간 이게 목소리가 올라갈 때는 있죠.
0: 잔잔바리로.
1: 그렇죠.
0: 있으시면. 네. 알겠습니다.
1: 오랫동안 살면 싸움도 다 필요 없습니다. 1716님.
0: 또 다 아니까.
1: 예. 네. 1716님이 아까 쪽박 보내셨잖아요. 맞죠?
0: 알겠습니다. 자, 떡 선물을 저는 1181님께
1: 네.
0: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181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올 명절은 싸우지 말고 서로 도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0: 서로.
1: 우리 모두의 목표로 한번 삼아보자고요.
0: 네.
1: 맞아요. 보통은 부부싸움 출발할 때부터 싸우거든요.
0: 네네.
1: 뭐 했어? 왜 그것도 안 했어? 이러면서 이제 시작되는데 첫 판부터 시작 안 하는 걸로 한번 네네. 목표를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0: 네. 자, 1부 끝곡 김유리 이화의 노래로 가시버시 사랑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안녕하세요. 문화인 공감을 진행하고 있는 박은영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명절 연휴는 국악방송TV와 함께하세요. 9월 24일 목요일 오전 9시, 명창 송만갑의 일대기를 그린 국악드라마 초훈가. 오후 1시, 음악감독 박할린이 소리인재를 찾아 떠나는 국악 스캔들 꾼이 나흘간 방송되고, 밤 12시엔 특선 영화 광대소리꾼이 방송됩니다.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청춘들의 흥겨운 무대,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저녁 7시, 소리꾼 김용우의 30주년 기념 콘서트, 나는 소리꾼입니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순이야.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서울에서 전통문화의 거리 하면은 아무래도 종로구에 있는 인사동이겠지?
1: 그렇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고서점이 인사동에 있는데 무려 1930년대에 문을 연 이후로 지금까지 3대째 운영하고 있다잖아.
0: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인사동 전통문화 거리를 지켜온 터줏대감 가게들이 최근에 K바람을 타고 밀려 들어오는 화장품 가게, 옷 가게들이 많이 만든 새로운 분위기에 힘들어하고 있대요.
1: 아하, 전통적으로 인사동에 즐비했던 골동품점, 붓을 파는 필방 등이 30% 이상 급감했다면서?
0: 그래 그래. 예전에는 진짜 골동품을 구경하고 문방사호를 구하고 고서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사동을 찾았다면 지금은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가게들이 많아서 인사동의 그 옛스러운 분위기가 없다는 거지.
1: 전통문화의 거리 인사동에는 K전통이 없어졌다는 말들도 나오던데 관광객은 늘었지만 임대료는 오르고 수입도 줄어서 인사동을 지켜온 대표 업종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다는데 이건 어째 좀 많이 섭섭하다.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9월 22일 화요일 2부 첫 곡은 정태춘 노래로 인사동 듣고 왔습니다.
1: 저도 인사동에 안 가본 지 꽤 오래돼가지고
0: 네.
1: 이렇게 지금 정말 인사동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소위 말해서 골동품점이랄지
0: 필방 같은데
1: 필방
0: 맞아요.
1: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었는데
0: 네.
1: 이제는 많이 사라졌군요.
0: 전통 찻집이나 이런 데들도 굉장히 유명한 데들이 많았고
1: 그래서 그동안 인사동의 어떤 역사와 분위기를 조성해 왔던 대표 업종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이네요.
0: 그러게요. 자본 논리로 굴러가다 참. 보면 이런 것들이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1: 상수동도 지금 많이 꺾였다 그러던데요.
0: 성수동?
1: 성수동.
0: 에,
1: 성수동도
0: 그런 분위기가 예, 느껴진다라고 전문가들도 얘기하던데.
1: 그 뭐 팝업스토어 위주로 많이 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포가 또 많이 비고.
0: 맞아요.
1: 그다음에 내국인들은 많이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찾을 데도 없고 외국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이제 내국인들이 안 가고.
0: 맞아요.
1: 그럼 지금 막 매출로도 지금 막 다 나오고 있대요.
0: 예. 공실이 점점 많아지고
1: 그러니까.
0: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아 이게 반복이 되네요 계속.
0: 그러게요.
1: 참.
0: 특히나 인사동은 정말 지키고 싶은 거리거든요.
1: 그럼 맞아.
0: 네,
1: 진짜.
0: 종로구의 인사동 문화지구 시설 현황에 따르면요, 문화지구 지정 무렵인 2002년 72곳이었던 골동품점은 지난해 47곳으로 아, 줄었다고 하니까
1: 그렇구나.
0: 거의 뭐 반절. 좀 못되게 지금 줄어버렸어요. 같은 기간 서예나 한국화에 쓰는 그 붓을 파는 필방, 또 한지 등 종이를 취급하는 가게인 지업사도 42곳에서 28곳으로 줄었고 표구사,
1: 맞아
0: 표구사도 많았었는데
1: 다 인사동 쪽으로 갔었었는데
0: 그래서 우리 합죽선도 그 종이 갈러 갈 때 인사동으로 그러니까 가고 그랬었는데
1: 전주에 못 갈 거면 인사동 가
0: 맞아요.
1: 그래가지고 인사동 가서 많이 갈고 그랬는데
0: 근데 표구사도 줄었고요. 전통 공예품점도 줄었다고 합니다.
1: 이 사라진 전통 가게 자리에는 관광객을 위한 개량 한복 가게하고 뭐 화장품점 그리고 유행하는 소품점 등등이 많아지고 환전소가 또 들어오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카페가 생기고 근데 지금 이거 보면은 화장품점이랄지 뭐 유행하는 소품점 환전소 프랜차이즈 카페 이거는 딱 그 전형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0: 커뮤니케이션이 생겼을 때에 딱 들어오는 업종인 맞아요. 것 같아요.
1: 대학로도 다 그렇게 넘어가 버렸고.
0: 그치?
1: 대학로에 지금 극장도 어떤
0: 유지가 안 돼요.
1: 기업에 지금 다 거의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0: 유지가 안 돼, 유지가.
1: 너무 이제 어느 거리를 가나 다 똑같아요. 재미가 없고.
0: 맞아 맞아 맞아.
1: 거리를 걷는 재미가 없어요.
0: 특징이 없죠.
1: 인사동은 그나마도 이제 인사동만의 문화의 거리 얘 느낌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지금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0: 이 가게들 다 어디 갔을까? 그냥 아예 이제 업을 안 하시나?
1: 그러게요. 밀려나는 거죠.
0: 에. 나쁘다고 할 수 없는 뭐 어쨌든 뭐 이 흐름이고 현상인 것 같은데 그 문을 닫지 않은 전통 가게들도 관람객 관광객 취향에 맞춰서 지금 모습을 또 바꾸고 있다고 하네요.
1: 아이고. 좀 아쉽네요.
0: 그렇죠.
1: 네.
0: 인사동이 이제 명동은 아니니까.
1: 인사동을 딱 갔더니 항상 우리가 보던 프랜차이즈 카페가 쫙 있고 화장품 가게 쫙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인사동이 아니죠.
0: 그러니까
1: 안 갈 것 같습니다.
0: 안타깝네요. 네, 자, 안타까운 소식 하나 드렸고,
1: 네,
0: 자 지금부터는 이제 또 즐거운 시간이죠.
1: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나는
0: 네.
1: 특별한 시간이죠.
0: 구수한 시간입니다.
1: 청국장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국!
0: 청국장.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오늘도 맛있게 청국장 쇼타임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청국장 주인공부터 만나봐야죠.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에 사는 전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1: 전소영님, 반갑습니다.
0: 와우, 되게 젊은 느낌이신 것 같은데, 전소영님. 청국장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을까요?
2: 제가 국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딸이 마침 노래를 좋아하고 목청이 꽤 큰 편이어서
1: 네.
2: 이제 나중에 판소리는 꼭 한번 시켜봐야지 하다가
1: 네.
2: 이제 작년부터 경험하기 해주고 싶어가지고 아이들도 다니는 판소리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0: 지금요? 지금?
2: 네네 지금 다니고 있는데
1: 네.
2: 이제 선생님께서 박수의 상사비아를 추천해 주셔서 처음 알게 됐어요.
0: 그래요?
2: 네.
0: 그래가지고요?
2: 네. 근데 이제 마침 딸아이 SNS 영상을 보시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냅다 우리 딸 판소리 한번 시켜보자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1: 예. 그러면 전소영님은 국악을 하시는 건 아니고.
2: 네네.
0: 좋아하기만 하시고.
1: 따님이 어린 딸.
2: 네, 그냥 네.
1: 그럼 어린 딸이라고 했는데 따님이 몇 살인가요?
2: 지금 7살이에요.
1: 예.
0: 그러면은.
1: 진짜 어리다.
0: 저기네. 네. 유치원 다니겠네요.
2: 네네.
1: 저희 아들하고 이제 동갑인데 7살이면 나이가 진짜 어리거든요.
0: 그래.
2: 네.
1: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2: 이름이 김로은이고요.
1: 로은이.
0: 네. 그러면 오늘 로은이가 사실상 노래를 부르는 거겠네요.
2: 네, 그렇죠.
0: 엄마가 이제 대신해서 말을 다 해주시는 거고. 아니 네. 그러면 로은이가 아기잖아요. 네. 우리도 7살, 6살, 뭐 8살 이렇게 살아봤었으니까.
2: 네.
0: 뭘 알던가요? 지금 노래 판소리를 배우는데 뭘 알면서 할까요? 아니면 엄마가 하라고 네. 혹은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냥 뭐 그래 그러면서 하는 걸까요? 어때요?
2: 이제 처음에는 제가 국악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1: 네.
2: 이제 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노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자연스럽게.
2: 네. 이해했습니다. 어릴 때 이런 명절이 다가오면 꼭 한복을 입혀서 뭐 민속촌도 가고 그 다음에 또 마침 근처에 저희 집 근처가 정조대왕 능행차 행렬 구간이거든요.
1: 시흥대로 쪽으로 해서
2: 네네
1: 그렇죠.
2: 네. 근데 이제 그거를 4살 때 풍악이 막 울리니까 듣고 들으러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0: 취타대에 말씀하시는 건가? 아무튼
2: 네네 네, 맞아요.
1: 정조대왕 능행차가 항상 그 길로 지나가죠.
2: 네네 그런 걸 듣고 되게 나처럼 좋아하나 이제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뭔가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이제 고궁 나들이라던가 뭐 바우더기 축제 뭐 이런 것도 같이 다녔어요.
0: 이야 대단하시네. 그 네. 그렇게 찾아다닌 것도 그거 보통 공이 아닌데.
1: 그러면 전소영님은

0: 어떻게 하다가 국악에 관심을 그래. 갖게 되신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뭐 국악을 들으면 이제 그 특유의 울림이 있잖아요. 저희 전통 악기나 판소리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뭉클해지고 자긍심이 느껴지는 그런. 이제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듣고 이제 아이 이제 임신 준비를 하면서 그때는 또 대금 연주가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2: 아하. 아 그럼 태교도 국악 음악 많이 듣고 그러셨겠네요.
1: 네 초기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어.
0: 그러면
1: 임신이 좀 어려웠어가지고 좀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0: 예, 그래요. 예, 예. 남편분은 뭐라고 하던가요? 국악을 좋아하는 전소영님을 보고
1: 저를 보고.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3: 아니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좋아하는 거 그냥 다 좋아해줘야지.
0: 아니 이제 대다수 보통은 보편적으로는 태교 음악 뭐 그렇지, 그렇지. 클래식 듣고 이러는데
2: 아 그래.
0: 대금 선조를 듣고 하니까 처음에 절레절레 했어요. 근데 이제 로우니까지 지금 판소리 배우고 있잖아요.
1: 네 제가 너무너무 가르쳐주고 싶다. 네네네. 그랬더니 네. 뭐 내 딸을 지리산에서 노래하게 할 거냐 이런
0: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3: 그러면
0: 있어.
3: 그러면 아기 아빠는 이쪽 국악 쪽에도 솔직히 그냥 관심은 없고 그냥 가요나 팝 좋아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시겠네요. 그러면
1: 네. 근데 저희 둘 다 뭐 노래는 워낙 듣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또 아이가 부르니까. 확실히 관심을 갖긴 하더라고요.
0: 아 이제는
1: 네.
3: 자 그러면 로우니는 오늘 어떤 거를 해줄 것 같아요? 해줘요?
1: 로우니는 이제 학원에서 그동안 쭉 배워왔던 노래들을 지금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로우니 지금 옆에 있죠?
1: 네네.
0: 로우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시켜주세요.
1: 자 하나 둘
0: 로운양
3: 얼었어.
0: 안녕하세요. 하나, 인사 한번 해볼까요?
1: 하나, 둘, 시작. 같이 알았어. 하나, 둘, 시작. 사랑합니다. 너무 빨리 했어.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로운이 친구 반가워요. 로우나 안녕.
1: 판소리를 좋아하는 좋아하는 7살 김로운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우리 로운이 형 반가워요.
3: 로우나.
1: 네.
3: 삼촌은 엄마랑 친구인데 로운이 소리 판소리 너무 잘한다 그래서 삼촌이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로운이 삼촌한테 소리 조금만 들려줄 수 있어요?
1: 네.
3: 어우 그랬구나. 너무 잘한다고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어떤 거 해줄 수 있어요?
1: 만자맹인
3: 사랑가랑
1: 유모가 돈타령 배우고 있는 아이고, 거 할 아이고, 거예요.
3: 그랬었어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로운이 잘한다고. 자 그래서 오늘 어떤 거 그중에 제일 재밌어하는 거 뭐예요? 우리 로운이가
1: 흥보가요.
3: 흥보가 그래요. 우리 흥보가 그럼 돈타령일까요?
1: 네.
3: 아이고 아이고 목소리도 씩씩하네. 자 우리 로운이 그러면 돈타령 조금만 해볼까요?
1: 네.
3: 네. 자, 시작.
1: 그때 흥보가 돈한 캐리 들고 돈.
0: 아이고.
1: 어시구나 절시구.
0: 어머.
1: 어시구나 절시구. 돈 벌어 돈 벌어.
0: 좋다.

0: 잘 됐어요.
1: 와, 너무 잘한다 진짜.
0: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쩜 이렇게 잘하지.
1: 소리 듣기에는 7살이 아니라 한 11살 정도의 소리를 지금 해주셨어요.
0: 와우, 로우나.
2: 네.
0: 와, 삼촌이 들었는데 너무 잘한다. 우리 로우니 힘들지 않아요?
2: 네.
0: 괜찮아요?
2: 네.
0: 이야, 대단하네. 힘도 좋고. 그러면 혹시 삼촌한테 다른 것도 불러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랑가 하나 더 해줄 수 있어요?
2: 네.
0: 와, 기대된다. 우리 로운이 힘들지 않으면 사랑가 한 번 더 불러봐 주세요. 그러면
2: 그때야 도련님이 순양을 얻고 노는데
1: 어이구.
2: 이 오너라 얻고 놀자.
1: 어.
2: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1: 아.

0: 로나. 우리 로운이 최고다, 최고. 로운아.
1: 감사합니다.
0: 와, 어쩜 이렇게 잘해요? 노래 부르는 거 신나요?
1: 네.
0: 아이고야. 아니, 그러면 우리 로운이는 판소리 말고 또 다른 거 배우는 것도 있어요?
1: 네.
0: 어떤 거 배웠어요?
1: 가야금도 배우고 어이구. 발레도 배우고 있어요.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발레도 있어요. 세상에. 우리 로운이 그러면 나중에

0: 것 같고
1: 세상에.
0: 지금 문자도 가장 많은 문자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8426님도 정말 잘한다 해주셨고요. 8288님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 너무 귀엽고 잘한다. 파이팅 하셨고 7426님도 너무 잘한다고 로니가 국악 꿈나무라고
1: 세상에.
0: 등등등 지금 응원의 메시지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 로우나
2: 네.
1: 이제 내일 모레면 추석이거든요. 그때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엄마한테 사달라 그러자. 우리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요?
2: 네.
1: 뭐 인형이에요? 뭐예요? 어떤 거 갖고 싶어요?
2: 가야금이요.
0: 아유 비싼데.
1: 그래요. 그래.
0: 제일 비싼 건데.
1: 가야금이 너무 갖고 싶었죠. 그쵸 로우나 그지? 세상에 얼마나 갖고 싶었는데.
0: 엄마 차 팔아야 돼요?
1: 알았어요. 로우나 너무 고마워요. 소리해줘서 고맙고.
0: 아,
1: 엄마
0: 근데 진짜 감동이었어요.
1: 엄마 좀 바꿔주세요. 로우나 고마워 사랑해요.
2: 네.
0: 네.
1: 자 전소영 그 네. 어머니.
2: 네. 네.
1: 따님이 가야금이 네. 또 그렇게 갖고 싶었다고 하네요. 지금 한 몇천만 원 하죠 지금?
2: 지금 차를 팔아야 될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어머니 제가 진짜 몰라서 그런데 애기들용 가야금으로 지금 배우나요?
3: 아니요 지금 그 기성용인 거 그러니까 원래 나오는 그런 가야금으로 배우고 있는데
1: 오른손만 하.
3: 네, 오른손만 지금 하는데 지금 두 달 정도 됐어요.
4: 손 지어서 못 해요 이제.
1: 아니 근데 어머니.
3: 네.
1: 로운이가 진짜 음악성이 있네요.
3: 아 그런가요?
0: 음정, 박자, 네. 음색. 네. 호흡 그냥 만점이에요. 만점.
1: 뭐 어머니 뭐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0: 저희 그런
1: 아니고
0: 얘기 못해요.
1: 방송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냥 딱 들었어요. 어머 7살인데 몇 달 안 배웠는데 이렇다고? 음악성이 있네.
3: 네, 딱 제가 그냥. 차를 팔아도 될까요 그러면?
1: 아니 네. 차는 팔지 마세요. 아직은
0: 쓸 일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1: 가야금은
0: 차는 파시면 안 되고
1: 빌리던지.
0: 그렇지.
1: 아니면
0: 대여로야 대여로.
1: 혹시라도 중고로 올라온 게 있으면 그냥 그걸로.
3: 예.
1: 아니면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3: 네.
1: 저가형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 루트를 찾던지 이제 그렇게 해야지.
3: 네 알겠습니다.
0: 로우니가 지금 산막 어린이집 다니나요?
1: 어머.
3: 네. 네 맞아요.
0: 지금 문자가 엄청 들어오고 있는데요.
1: 어머.
3: 정말요?
0: 네. 8621님도 로우나 산막 어린이집 친구들이야. 너 정말 멋있다. 자랑스러워.
1: 9697님. 로우나 슬아반 친구들이 함께
3: 네.
1: 듣고 있어. 우리 로운이 진짜 멋지다고 친구들이 박수 치고 있어요.
0: 우와.
1: 로운이 최고 이렇게.
0: 너무 좋다.
1: 아니 그 감사합니다. 유치원에 네. 오늘 로운이가 나오는 거 알아요?
3: 네 오늘 원래는 그 추석 전이어서 이제 명절 행사하는 날이었는데 저희가 일찍 하원을 해서 데리고 왔어요.
0: 아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얘기를 설명을
3: 네,
0: 하게
3: 그래서
0: 됐고
3: 알게 돼가지고
1: 세상에
0: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네. 같이 막 친구 응원하는 산막 어린이집 친구들도 그림이 네. 그려지네요. 너무 예쁘네요
3: 감사합니다.
0: 진짜 다.
3: 네.
1: 아이고 어머니 너무 행복하시겠다.
3: 네.
0: 로운이
3: 저기 네.
0: 로운이 스튜디오에서 빨리 보고 싶다는 청취자분들이 많아요.
1: 그래.
3: 초대해 주시면.
1: 그렇지. 엄마랑
3: 아직 차를 안 팔았으니까.
1: 아니 우리 아니 우리나라 지금 대중교통이 참 잘 돼 있어가지고.
0: 안양에서 뭐 상암동 금방입니다.
3: 네, 그렇군요.
1: 아무튼
3: 해주시면.
1: 예, 어머니 너무 감사드리고.
3: 네. 네.
1: 다음에 혹시라도 또 우리 스튜디오에서 뵐 수 있으면 꼭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네.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3: 네,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요.
1: 네.
0: 아, 오늘 로운이 덕분에
3: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전소영님 덕분에 너무 네. 행복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저희도 행복했어요. 너무 네. 좋은 경험이어가지고 아, 네. 네, 좋은 추석 되셔서 감사합니다.
0: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1: 네. 네. 어머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예.
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문자가 제일 많이 왔어요. 가장 반응이 지금 뜨겁습니다.
1: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너무 그 음악성이 있네. 애기 입장에서는 지금 북소리가 안 들렸을 거 아니에요.
0: 전혀 안 들리죠.
1: 근데 어떻게 딱딱딱
0: 그
1: 재박자를 갖고 음정도 정확하고 맞아요. 일단은 그게 기본인데
0: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면 그 식임새도 구현을 하고 있어요.
1: 그러더라고요.
0: 아 대단.

0: 세상에.
1: 능력의 우리 김로은 어린이였고요. 정말 기분이 좋네요.
0: 그러니까
1: 너무 행복해지는데.
0: 그 추석 최고의 어떤 선물, 음악 선물을
1: 가야금.
0: 받은 것 같고.
1: 괜히 왜또 가야금 얘기를
0: 아니
1: 꺼내가지고.
0: 궁금해가지고 아니 그리고 갖고 나는
1: 진짜.
0: 이제 뭐 갖고 싶어? 그러면 남자애들은 보통은
1: 로봇,
0: 로봇이요.
1: 자동차.
0: 아니면 요즘 무슨 카드 있어.
1: 네.
0: 그렇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카드 하나당 뭐 2천 원 하는 뭐 이런 거인 줄
1: 이제
0: 알았는데.
1: 여자아이들은 뭐 인형이라든지
0: 그쵸.
1: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0: 네.
1: 가야금이요. 가야금.
0: 가야금.
1: 와, 가야금.
0: 근데 애기용은 또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1: 빨리 보급형 가야금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0: 그래요.
1: 자, 어쨌든 김로은 어린이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0: 아,
1: 여러분들도
0: 즐거웠어요.
1: 아주 반응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0: 네.
1: 음악 한 곡을 또 듣고 와서
0: 와,
1: 다음.
0: 이거는 귀한 음원이네요. 1989년도에 녹음된 입체창 녹음인데 남상일 씨가 10살 그리고 조희정 씨가 9살 때 녹음된 소리라고 합니다.
1: 네.
0: 춘향가 중 어사, 장모, 상봉 대목을 일부분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0: 1989년도에 입재창 녹음한 실황의 음원이었습니다. 10살 남상일, 9살 조희정 소리로 참. 춘향가중 어사, 장모, 상봉 대목을 듣고 왔고요.
1: 진짜 난 사람들이었네요.
0: 진짜. 아유 진짜 잘하네요.
1: 그러니까.
0: 아까 로니 소리 듣고 6855님께서도 아니 세상에 어린 친구 어쩜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
0: 천재입니다 최고 하셨는데 로우니도 지금 7살인데 네. 한 2년, 3년 또 배우면 남상일 조희정 씨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참, 네. 참 재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0: 있어요. 타고난 네. 아이들.
1: 네, 맞아. 네.
0: 저는 어렸을 때 그만큼 못했거든요.
1: 저도요.
0: 네. 네. 확실히 그 피가 있나 봅니다.
1: 네, 맞아요.
0: 아, 너무 기분 좋아지는 김로은 어린이 만나봤고요. 또 이제 우리 다음 청취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2: 아, 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진짜 좋으시네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1: 아나운서신 것 같아요.
0: 여거 그러니까요.
1: 네. 자,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서 청소년들에게 국악을 가르치고 지금 아이들과 함께 공연 활동을 하고 있는 용인 청소년 국악단 대표 장은혜입니다.
0: 아, 그러십니까?
1: 그러면은 전공을 아예 하신 선생님이시네요?
2: 네, 저는 가야금 전공이에요.
0: 어머,
1: 그럼 오늘 선생님이 오늘 출연하신 거예요?
2: 아, 제가 출연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네. 아이들을 자랑하려고 신청한 거예요.
0: 어머, 그러셨구나.
1: 어머나.
0: 네. 아니, 그러면 대표님. 네. 용인 청소년 국악단이 어떤 단체인지 일단 창단한 지는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 네. 창단한 지는 지금 2016년에 창단해서 올해로 이제 10주년이 되었거든요.
0: 네.
2: 네. 저희 국악단은 그 용인 지역의 문화 행사와 축제 참여를 좀 하고 있고요.
0: 네.
2: 그리고 여러 대회도 나가가지고 아이들의 국악 이해를 좀 넓히고 있는 단체입니다.
0: 그러니까 민간단체죠?
2: 네. 민간단체예요.
1: 아, 이거 관단체가 아니에요?
2: 야. 네. 민간단체.
1: 야, 선생님 대단하시네.
0: 지금까지 대표님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2: 네.
1: 야.
0: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게 민간단체로 10년 이상
1: 쉽지 않죠.
0: 교육단체를 이끌어 온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2: 일단 제가 여기가 취지가 그냥 가르치고 배우는 데만 그치는 걸 배우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공연까지 했으면 하는 걸로 창단을 한 거거든요.
0: 그러니까
1: 애초에 목적이
2: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해야 아이들이 조금 성취감도 느끼고
0: 맞아요.
2: 실력도 느는 거라서
0: 네.
2: 그래서 일단 공연을 불러주실 곳을 찾는 것도 힘들었고 대회를 나가서 수상을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름이 알려져서 여러 곳에서 지금 공연을 문의해 주시고 있고 대회 에서도 좀 수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1: 그러면 지금 이를테면은 국악 학원이 아니라
2: 네.
1: 애초부터 공연을 단체. 함께 할 그런 목표로
2: 설립을 했어요.
1: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야금 전공이신데
2: 네네.
1: 여기 보면 용인 청소년 국악단이니까
2: 네.
1: 다른 악기

0: 다른 파트의 강사들도 지금 계시는 거예요?
1: 아니요. 저희 여기 가야금하고 해금만 하고 있어요.
0: 아, 그러면 해금 선생님이랑 가야금 선생님께서 요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1: 이게 사실 더 많은 악기를 늘리고 싶어도요.
0: 아,
1: 수요가
0: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2: 확장성의 한계가 있죠.
0: 솔직히 이제 수지 타산도 봐야 되니까.
1: 그 가야금하고 해금이 제일 인기가 많아서 그냥 이걸로 이렇게 붙여서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아하.
2: 혹시 지자체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1: 그거는 없어요.
2: 없어요 지금.
1: 지원이 그냥 공연 주시는 거?
2: 아.
1: 그렇게 협력 단체로는 하고 있어요. 용인시에서.
2: 아, 그래도 협력단체로 함께 하고 있군요.
1: 네네네.
2: 사실 이게 민간단체로만 꾸려지고 운영된다라는 게 쉬운 일이 그치. 아니거든요.
0: 이거 법인입니까? 선생님?
1: 네네.
0: 법인으로.
1: 사업자.
0: 아, 잘하셨네요.
1: 네, 그렇죠. 그렇죠.
0: 알겠습니다.
2: 대단하십니다, 진짜.
0: 그러면 오늘 우리 귀한 우리 친구들, 아이들이 지금 라이브로 연주한다는 말씀이시죠?
1: 저희 녹음을 보내긴 했거든요.
0: 녹음을 미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그러면 오늘 총 몇 곡이 녹음돼서 보내주셨을까요?
1: 저희가 가야금반 한 곡, 그리고 해금반 한 곡, 그리고 가야금과 해금이 같이 한 곡, 이렇게 총 세 곡을 준비를 했어요.
0: 알겠습니다. 그래요?
2: 근데 이제 녹음 파일 듣기 전에 이거 녹음 파일이 선생님이 직접 타고 아이들이 한 거예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시 옆에 아이들이 있습니까?
1: 네, 있죠.
2: 아이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목소리 들어봐야죠.
2: 예.
1: 일단 아이들 한번 인사부터 해볼게요.
2: 네. 좋아요.
1: 인사해보자. 시작.
3: 안녕하세요. 용인 청소년 부각단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2: 한 친구씩 인사 좀 해줄까요?
4: 네, 안녕하세요. 독정초등학교 5학년 전예솔입니다.
2: 전예솔.
4: 네.
2: 언제부터 예솔 양은 그 악기를 하셨어요?
4: 엄마 친구 추천으로 3, 4년 배웠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0: 2학년 정도부터 했나 보다.
2: 가야금 재밌어요?
4: 네.
0: 아이고야.
2: 뭐가 재밌어요? 가야금 하면?
4: 선생님이 재밌게 가르쳐주시고 3조를 빠르게 연주할 때 재밌어요.
0: 아, 휘몰이나 이런
2: 자진몰이 같은 거?
4: 네.
0: 세상에.
2: 손가락 뭐 빨리 움직이는 거 힘들지 않아요?
4: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좀 그거를 안 틀리고 하면은 성취감이 좀 많아가지고
0: 그럼 지금은 이제 물집이 다 잡혔겠네요. 이제는
4: 물집이 이제 터져가지고 아주 조금 있습니다.
0: 이제 자리를 잡았네요.
2: 명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0: 감사하고요. 또 다른 또 친구 있을까요? 옆에 또 바꿔주세요.
5: 안녕하세요. 한박초등학교 6학년 김서우입니다.
0: 김서우 친구 몇 년 됐습니까?
5: 가야금 음색에 빠져 올해 2월부터 제대로 배워보고 있습니다.
2: 올해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5: 그렇구나.
2: 그래요. 가야금 그러면은 지금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5: 네.
2: 근데 공연도 해본 적 있어요?
5: 많아요.
2: 많아요.
0: 그랬구나.
2: 어때요? 이렇게 배우고 무대까지 서고 하니까 성취감이 좀 있습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5: 네.
0: 그 박수 받고 환호를 받으니까 그 짜릿함이 있죠?
5: 많아요.
2: 근데 떨릴 것 같기도 한데
0: 희열이
2: 어때요?
0: 있지, 희열이.
5: 나가기 전에만 살짝 떨리고 나간 후에는 재밌어요.
0: 무대 체질이네.
2: 야, 체질이다.
0: 아이고야.
2: 실수한 적은 없어요?
5: 많죠.
0: 그래도 다 같이 연주하니까 티 안 나잖아요, 그죠?
2: 그렇지, 그렇지.
5: 네.
0: 그렇지.
2: 삼촌들은 엄청 많이 틀렸어요.
0: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친구 바꿔줄까요?
6: 안녕하세요. 한마초등학교 5학년 김시연입니다.
2: 김지연 양.
0: 네.
2: 가야금 전공이세요? 가야금 하고 있어요?
6: 네.
0: 가야금 어떤 게 재밌어요?
6: 가야금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게 재밌고 좋아요.
0: 조금 기계적으로 좀 대답하고 있죠.
2: 귀여워요. 그러면 가야금 연주할 때 뭐가 제일 좋습니까? 언제가 행복해요?
0: 빠른 거 연주할 때 아니면 느린 거 연주할 때?
6: 둘 다 합쳐서 연주할 때.
0: 합쳐서.
2: 그럼 연습할 때가 좋아요? 무대 설 때가 좋아요?
6: 무대 설 때요.
0: 그러겠죠.
2: 안 떨려요?
6: 처음에 떨리긴 하는데 처음에는 재밌어서.
0: 그래.
2: 그럼 부모님도 그 지연 양이 무대 서는 거 본 적 있어요?
6: 네.
2: 그럼 뭐라 그래요?

0: 부모님이
1: 별
0: 잘했대요?
1: 말씀은 안 하시는데.
0: 아, 별 말씀 안 하세요?
2: 아, 우리 딸 원래 잘하니까.
0: 아.
2: 알겠습니다. 또 옆에 또 친구 있어요, 또?
3: 네, 안녕하세요. 용인대 초등학교 6학년 이세현입니다.
2: 남자친구예요?
3: 네.
2: 오.
0: 가야금 하세요?
3: 해금하고 있어요.
0: 해금. 어, 남자 해금 또 귀한데.
2: 그렇죠.
0: 세현 어린이는 그러면 해금 얼마나 배운 거예요?
3: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3년 배웠어요.
0: 3년간. 해금도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악기거든요.
2: 맞아요.
0: 어때요? 어렵지 않아요?
3: 아니요. 손으로 음전 찾고 연주하는 게 재밌어요.
2: 재밌어요.
0: 이게
2: 딱히 스타일이 맞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2: 알겠습니다. 이따가 연주 잘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또 옆에 또 네. 또 있어요? 또 친구가?
4: 예.
2: 어, 네네.
4: 안녕하세요. 용인 신랑 초등학교 4학년 전연주입니다.
2: 연주? 연수?
4: 연주요.
2: 연주.
0: 와, 이름도 연주예요.
2: 야, 연주 친구는 뭐 하고 있어요? 해금이에요, 가야금이에요?
4: 해금이요.
2: 해금. 재밌어요?
4: 예.
2: 어, 이 음정 이렇게 힘으로 그 장력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4: 네.
2: 어렵지는 않아요?
4: 해금이 음정을 잡는 게 어려운데요.
0: 네.
4: 잘 잡으면 예쁜 소리가 나서 좋아요.
2: 아, 얼마나 배웠어요?
4: 1학년 때부터 했는데 요.
2: 벌써 그럼 4년 됐네.
0: 그러게요.
2: 어이구요.
0: 친구들 중에 국악하는 친구도 있지만 국악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4: 네.
0: 연주 어린이가 이렇게 해금 연주하는 거 보면 친구들이 뭐래요?
4: 어, 그 학교에서 해금을 연주한 적이 있긴 한데요.
0: 네.
4: 그래도 잘한다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0: 어허. 그럴 때 뿌듯해요.
2: 그렇죠.
4: 네.
2: 알겠습니다. 연주 친구 인터뷰 고맙습니다. 자, 선생님 잠깐 네. 바꿔주세요.
5: 아, 네.
2: 선생님.
5: 네.
2: 우리 친구들 너무 멋진 것 같고
0: 말도 너무 잘하네요.
2: 일단은
0: 다들.
2: 지금 시간 관계상
5: 네.
2: 연주 녹음 파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아, 네, 네, 네.
2: 네, 끊지 말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자,
5: 아, 네.
2: 가야금 산조부터죠.
5: 네, 네.
2: 네, 가야금 산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아, 이거 너무 잘하는데?
1: 선생님.
2: 네.
1: 이게 성금 연휴 가야금 산조죠?
2: 네. 성금 연휴 가야금 산조고. 네.
1: 야.
0: 아, 이거 너무 잘하잖아요, 친구들이.
1: 그 섬세한 그런 연주를 막 해내네요.
0: 와, 진짜 무대 설만하다.
1: 이쪽에 선생님도 같이 연주하신 거 아니죠? 농현이 깊이 있는 농현이 한 분이 있던데.
2: 그래요?
1: 예. 네.
2: 근데 틀린 거는 방금 그 서울한 친구 아까 많이 틀렸다고 했죠.
1: 아니 근데 선생님 그건 웃자고 웃자고한 얘기고 그 넘어가고 장단을 선생님이 잡아주신 거예요.

0: 아니요, 전구는 고수 선생님께서.
1: 아, 잘하시네.
2: 어, 근데 가야금의 그 쫀쫀함이 선생님이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진짜로.
0: 아, 감사합니다.
1: 아니, 무엇보다 진짜 아이들이 그 네. 무대에 서서 그 짜릿함? 네. 그 어떤 그거는 진짜 아무나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2: 그러니까.
0: 그죠, 그죠.
1: 그래서 되게 행복해 한다? 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2: 자, 용인 청소년 국악단 가야금반의 지금 연주였어요.
1: 자, 그리고 그다음에
2: 해금반에 이제 연주 가봐야죠.
1: 요거는 천년 만세를 네. 준비해 주셨네요.
0: 네, 네, 맞아요. 천년 만세.
1: 요거 또 한번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0: 네. 네.

0: 아이고야. 음정 박자가 너무 정확한데요?
1: 선생님.
2: 네, 너무 잘하죠. 네. 네.
1: 궁금한 네. 게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처음에 배울 때야 악보 읽는 것부터 가르칠 것이고
2: 네.
1: 그 이제 같이 합주할 때는 혹시 CD 틀어놓고 합니까? 그 정확한 아예
2: 아니요?
1: 그거는 아니고.
2: 네, 그건 아니고.
1: 야, 근데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냐?
0: 네. 아니, 좀 그 뭐랄까요? 이렇게 잘 가르치는 뭐 비결 같은 거 있습니까? 어떻게 가르쳐요? 이렇게 아이들이
1: 아까 우리
0: 잘해요.
1: 누구지? 예솔 친구였나 누가 선생님이 너무 재밌게 가르쳐 주신다 그랬거든요. 막 예. 웃겨 주세요. 어떻게 가르치세요?
2: 저는 되게 진지한데 아이들이 좀 많이 웃긴 한데요. 저는 진지한데 자꾸 웃어가지고
1: 예. 의아 네. 의아하시겠네요.
2: 네. 네.
1: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세 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 네, 마지막에 저희 가야금하고 해금이 합주한 남도 국거리 준비했어요.
1: 자, 그러면 일단 요거까지 다 들어보고 마무리 인터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음악 주세요.

0: 아유, 남도 국거리 때는 또 남도 그 식임새가 살아 있네요.
1: 네.
0: 야,
2: 선생님의 정말 이 아이들이 연주하는 걸 보면 선생님 막 눈물 나실 것 같아.
0: 어떠세요?
2: 이 친구들 이렇게 해내다니.
1: 뿌듯하기는 하죠. 네, 네, 뿌듯한데 이게 선생님이라서.
0: 네.
1: 아무래도 이게 좀 틀리는.

0: 거를 좀 집중해서 보게 돼가지고
1: 아, 그건 이제 일종의 직업병이니까 그건 뭐 어쩔 수
0: 그래서
1: 없고.
0: 네.
2: 이제 병이라기보다
0: 뿌듯하기는 하다
2: 어쨌든
0: 기특하고 그래.
1: 선생님
2: 맞아요.
0: 네.
1: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지만 지금
0: 네.
1: 가을이기 때문에 좀 행사가 이래저래 솔직히 많잖아요. 우리는 봄 가을이 시즌이니까.
0: 그죠, 그죠.
1: 지금 아이들 무대에 많이 오르고 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가을에.
0: 올해 일단 혜태 그 영재 한음회에 거의 한 달마다 꾸준히 참여하고 있고요.
2: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여기 용인에 있는 문화재 행사들 참여하고 11월에도 이제 두개 정도 있어요.
2: 아이고야. 그러면 가을에 공연 소식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 방송 듣고 청취자분들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거든요.
0: 아, 이게 저희가 11월에 준비한 공연이
2: 네.
0: 정기 연주 공연이라서
2: 오.
0: 저희 부모님들만 모시고 카페를 빌려서 좀 소소하게 하려고 하는
1: 아,
0: 거라서.
1: 하우스 콘서트
2: 그래요?
1: 같은 개념으로 준비하세요?
0: 네.
2: 알겠어요.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시민들과 만나는 공연들은 또 계획이 없으세요?
0: 네. 지금 당분간 없나요? 없네요. 끝나가지고. 네.
2: 아,
1: 알겠습니다.
2: 그래요?
1: 알겠습니다. 아니, 뭐, 내, 아니, 내,
2: 아쉽네,
1: 내년,
2: 많이.
1: 아니, 우리는 홍보를 해드리고 싶지만, 선생님이, 아, 괜찮다고.
2: 문을 닫아버렸어.
0: 네,
1: 아니, 근데 진짜 선생님,
0: 괜찮아요. 네.
1: 대단하신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와, 존경스러운 어떤 그런 마음이 듭니다,
2: 네.
1: 진짜.
2: 우리 친구들 어쨌든 굉장히
0: 감사합니다.
2: 자랑스럽고, 혹시 이제 대표로서
1: 네.
2: 방송 연결됐잖아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1: 그뭐 자랑도 하시고 홍보도
2: 네,
1: 하시고
2: 홍보여도 좋고
1: 편하게
2: 자랑이어도 좋고 아니면 의견이어도 좋고.
0: 그냥 이거는 저희가 용인 청소년 국악단이잖아요.
2: 네.
0: 근데 용인 원래는 취지가 그냥 용인 아이들과 같이 국악을 하자였는데
2: 네.
0: 사실 여러 지역에서 많이 오거든요.
2: 아, 중요한 아,
0: 근데
1: 그래요.
0: 그게 저희가 자랑이 아니고
2: 네.
0: 그 지역에 없어서 오는
2: 없어서.
0: 거예요.
2: 맞아요.
0: 네, 그게 조금 지금 신기하더라고요. 왜 거기 그 지역에 없지 하면서 물어볼
2: 네.
0: 때가 많아요.
2: 네.
0: 그래서 이런 음악하는 단체들이 조금 많아졌으면
1: 좋습니다.
0: 하는 마음이
1: 그러면
0: 있습니다.
1: 또
0: 선생님들이 좀 분발하셔서.
1: 그러면 교류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전체 파이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죠?
0: 네, 그리고 국악 진짜 너무 좋잖아요. 많은
2: 맞아요.
0: 친구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끝까지 지속적으로 성인이 돼서도 할수 있는
1: 맞아요.
0: 취미니까.
1: 맞아.
0: 네.
2: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0: 그게
1: 그치.
0: 제일 중요해요.
2: 맞아요.
1: 시민 참여,
2: 네.
1: 축제에 우리 지역에 이러한 의미
2: 맞아요.
1: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조인해가지고 같이 공연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좋죠.
0: 네, 진짜 그러면 너무 좋죠.
1: 시의원, 군의원 좀 찾아가고 그러셔야겠네요.
0: 아, 찾아가겠습니다.
1: 예, 네, 진짜 근데 그거를 두드려야 돼. 예, 네, 저희도 이번에 뭐
0: 네.
1: 협동 돌봄센터 뭐 이런 거 한다고 시의원, 구의원 뭐 찾아가고 막 그래 썼었거든요. 아무튼. 근데
0: 찾아가 보겠습니다.
1: 두드려야 돼요. 두드려야지 겨우 만나주고 알아야 뭘 예산을 편성을 하지 마음만 먹고 있으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움직이시면 네네네. 아무튼
2: 자, 어쨌든 용인 청소년 국악단이 일단 잘 돼야 됩니다. 저희도 항상
0: 감사합니다.
2: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혜 대표 비롯해서 우리 국악단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얘들아 인사
2: 같이
0: 마지막
2: 인사해보자.
0: 인사해보자.
2: 네, 감사합니다. 용인 청소년 국악단 파이팅!
1: 고맙습니다.
0: 파이팅!
1: 네. 네.
2: 아우.
1: 그리고 선생님 아이들 모두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2: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1: 와,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네요. 오늘 정말 꽉꽉 채웠습니다.
2: 예. 우리 김로은 어린이의 소리부터 해서 용인 청소년 국악단의 연주까지 오늘은 그야말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1: 그러네요,
2: 그런
1: 진짜.
2: 시간이었어요.
1: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 내일 또 오후 2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파티 시대.
2: 파티의
1: 상사대입니다.
2: 상사대입니다. 내려!
1: 내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그리운 얼굴들과 마주앉는 명절이 우리 음악처럼 넉넉하고 정겹습니다. 국악방송은 한가위 연휴를 맞아 9월 24일 목요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음악을 집중 감상해보는 특별한 음악 여행, 명인의 삶을 육성으로 들어보는 앙코르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한국의 문학을 판소리로 재해석한 남도 마실 라디오 드라마 극장, 그리고 2026년 전주 세계소리축제 판소리 다섯 바탕 공연 실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름달처럼 마음을 꽉 채우는 국악방송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 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 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 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학입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 중에 때때옷이라는 말이 있죠. 때때옷은 알록달록한 빛깔로 지은 어린아이의 옷을 뜻하고 꽃가 옷이라고도 부릅니다.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명절빔으로 입혔던 색동 옷을 때때옷이라 부르기도 했는데요. 예전에는 이맘때가 되면 어머니가 어떤 추석빔을 사주실지 설레곤 했는데요. 이제는 부모님께 명절 옷을 사드리곤 합니다. 세월이 바뀌었어도 좋은 날, 좋은 것을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명절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희환의 노래로 노랫가락 보내드립니다.

이희환의 소리로 노랫가락 보내드렸습니다. 추석 빔. 예전에는 그 추석 때 어렸을 때는 뭐 자기가 선택해서 옷을 입는 건 아니니까 다들 경험 있으시잖아요. 엄마가 모처럼 이렇게 옷 가게 가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이래놓고 하나 고르면 아 그거 말고 다른 거 골라봐. 또 하나 고르면 아니 그거 말고.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거를 사서 입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항상 그 청청 스타일 청바지에 이렇게 청 그 티셔츠 같은 거 청 셔츠 같은 거 항상 그래서 그 입고 나가면 엄마가 사줬나 보네 친구들이 항상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요즘은 아이들이 특히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한복이 꼭 있긴 해야 하더라고요. 그 설 명절 때 그리고 추석 명절 때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제 아이들 그 한복 입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처럼 가격이 부담스럽다기보다는 기성복도 너무 잘 나와 있는데 저렴한 것들도 많이 있고, 또 그마저도 대여로 이렇게 싸게 해주는 것들도 많이 있어서 부담은 없는데, 내일 저희 작은 딸이 유치원에서 행사가 있다고, 지금 감기가 걸려서 오늘 집에 있는데, 감기가 걸린 와중에도 옷을 입었다 벗었다를 지금 집에서 혼자 패션쇼를 하다가 방송국으로 피신을 왔습니다. 아무튼 이 추석 때 오고 가는 선물들, 뭐 저희가 방송 때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이라고 포장하면서 너무 각자에게 과도한 부담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부담을 주지도 않고 부담을 받지도 않는 그런 명절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1716님께서 앞서 오프닝 이후에 보내드린 노랫가락 들으시고, 저도 오늘 소리 배우고 나왔는데 어쩜 남자분이 이렇게도 마음을 쫙 당기기도 잘도 하십니다.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희환 명창의 소리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만, 또 지금 보내드릴 이 노래를 듣고도 똑같은 반응이 나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최경만의 구음으로, 피리 구음 서도 민요 역금을 보내드립니다.

최경만의 소리로 이 피리굼 서도민요 들었습니다. 몽금포 타령 수심가 역금 수심가 개성난봉가 사년불까지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지난 주말이었나요? 최경만 명인의 또 이 그 예술인생 기념 공연이 열리면서 많은 피리 연주자들 그리고 또 피리 연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신 것으로 저는 이제 직접 보지는 못하고 SNS 통해서 소식만 들었는데 참 그 피리뿐만 아니라 전통음악계의 큰 어른이시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716님께서 국악방송 덕분에 좋은 음악으로 귀호강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국악방송도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고 늘 건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청취자분들 인사드리면 이제 곧 명절이구나, 내일이구나라는 내일 모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우월하의 노래로 가사 죽지사 함께 듣겠습니다.

김월하의 노래로 가사 죽지사 보내드렸습니다. 0750님께서 출석합니다라고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황민왕 선정 명곡 백선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황민왕 선정 명곡 백선 황선백 오늘은 동초 제흥보가 중에서 흥보 아들이 떡 사달라고 조르는 대목을 듣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들으면 감동이 배가 되고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지고 몰랐던 눈이 떠지고 뭐 이런 곡들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듣고 있으면 참 그 화가 나고 안타깝고 안쓰럽고 열받는 그런 대목. 제가 사실 노래가 좋다 해서 이런 쪽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곡으로 이 대목을 자주 선곡을 해드리는데 또 그때가 항상 뭔가 서로 어떤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어야 할 때 이 곡을 항상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들으실 노래는 흥보가 박씨를 심는 대목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흥보가 박씨를 심어서 바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 박이 점점 자라고 박속을 긁어서라도 우리가 연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안에 또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흥보 아내의 노래죠. 가난 타령으로 또 이 대목의 어떤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흥보네 17번째 아들이

0: 동네 아이들에게 송편을 이제 하나 얻어 먹으려다가 수모를 당하고 집에 와서 송편을 세 개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엄마는 송편을 당장 해줄 형편도 안 되는데 그 와중에 또 궁금합니다. 왜 하필 떡을 세 개만 해달라고 하느냐. 그때 그 이유가 아들의 입에서 구구절절 새어 나오는데 글쎄요. 이런 이야기는 차라리 남을 통해서 듣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부모 된 입장에서 또 해보게도 되더라고요. 동리로 놀러 나갔다가 애들이 송편을 먹기에 내가 좀 달랬더니 가래 속으로 기어 나오면 가랑이 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랑이 속으로 기어 나오면 송편을 주마기에 송편 얻어 먹을 욕심으로 이러고 이제 중머리 장단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업적이어 나갈 적에 뒤에 놈 떨어져 앞에 와 서고 그 뒤에 놈 떨어져 앞에 와 서고 다음 다음 놈 떨어져 앞에 와 서서 한정없이 기어가자오니 무릎이 모두 헤어지고 유혈이 낭자허였기로 내가 욕설을 좀 허였더니 송편일랑 고사하고 뺨만 죽게 때려주니 송편 세 개만 허여주면 한 개는 입에 물고 두 개는 양손에 갈라쥐고 조롱허여 가면서 먹을라요. 참 마음 아픈 얘기죠. 한 개는 먹지도 않고 입에 물고 두 개를 양손에 들고 나도 송편 있지롱 하겠다는 이 아이의 마음이 사실 판소리의 말맛에서 이걸 그대로 그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말맛이 이 대목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 또 소리를 짠 김현수 명창의 어떤 그 소리를 짜는 능력도 예, 또 유감없이 확인하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말이 무엇하러 나갔더냐입니다. 그 아이들 욕도 뒤에 나오긴 합니다만 처남 없을 애들이지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만 왜 나갔느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또 엄마의 심정을 노래로 들으면 그것도 참 우리 집 사정도 아닌데 열이 받습니다. 내 사정이 아닌데도 함께 화가 나고 함께 안타까워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정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추석 앞두고 서로서로 정을 나누고 또 다른 곳에 모자란 정을 내가 채워줄 곳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명절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황선백 흥보가 중에 이 대목을 골라왔습니다. 더군다나 오정숙 명창의 소리로 들으면 이게 장면이 그대로 눈에 들어오는 요즘 이미지를 너무 잘 표현해 준다는 AI는 저리 가라는 듯이 참 상세하게 그려집니다. 오정숙 명창의 소리로 흥보가 중에서 이 가난 타령과 흥보 아들이 떡 사달라고 조르는 대목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1: 흥보 양주 앉은 앞에 뚝 떨어뜨려 놓은 것을 흥보 마누라 얼른 주워들고 보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제비가 뭔 씨앗을 물고 왔는데 글씨가 씌어 있어. 흥보 보더니 갑풀 보 은혜 은 박표 보은표라. 보은표. 이놈이 공주로 노성으로 은진으로 온 것이 아니라 보은으로 옥천으로 연산으로 저리 돌아온 놈이로구나. 보은 대초 좋단 말은 들었어도 박 좋단 말은 금시초문인디. 그러나 저러나 보은 박일런지 강남 박일런지 지가 이렇게 물고 온 것이 기특해서라도 우리 한번 심어봅시다. 을볼 제종나를 가려 우원의 양지 찾아 구덩이를 깊이 파고 신장 놓고 걸음 놓고 박씨를 또닥또닥 단단히 심었구나. 수일 만에 살펴보니 박순이 벌써 솟았는데 박넝쿨이 굵직굵직 중선배 탓줄만 씹고 곱게 뻗어 조막집을 꽉꽉 얽혀놓았으니 전동지동 헌다 해도 집이 짜그라들지 없고 방 입

사유가 삼간 만식 흥보집을 덮었으니 9년 홍수 친다 해도 피 한 점 셀 수 없이 되어 동네 사람도 다 모르게 흥보가 팔소부터 근근이 박덕을 보려는구나. 그때는 어느 땐고 8월 추석 가절이라. 다른 집에서는 술을 거른다 떡을 친다 지지고 볶으느라고 피 이놈의 냄새가 코 난간을 무너내는데 흥보 집은 냉랭하여 곤신풍이 들이 부는지라. 자식들은 밥을 달라 떡을 달라 흥보는 가슴이 미어질 듯 마음 달랠 길 없어 어디론지 나가버리고 흥보 마루에는 졸리고 앉았다가 소름이 북받치오 신세자 탄 우르르는데 이것이 가난 탈인이 되었겠다. 가난이야 가난이야 월순년은 가난이야 포기라 하는 것은 우지 헌비원 잘 타는 곳 북두칠성님이 봉발연흙을 하셨는가 삼신제왕님이 집자리에 따라 이제 명과 수보

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17째 아들놈이 유혈이 낭자해가지고 울고 들어오며 어머니 나 송편 3개만 해주시오. 아니 이놈아 어디서 태필떡을 3개만 해달라고 그러느냐. 동리로 놀러 갔다가 애들이 송편을 먹기에 내가 좀 달랬더니 카레 속으로 기어 나오면 송편을 주마기에 송편 얻어 먹을

앞에 와서 그 뒤에 놈 떨어지오 앞에 와서 담담놈 따라자오 앞에 와서서 한정없이 기어가자 허니 무릎이 모다 헤어지고 요혈이 낭자고 엮기로 내가 육수를 좀 허였든지 송편을 낳고 사하고 밥만 죽게 때려준지 송편 세게 모르고 여주면 한 개는 입에 물고 두 개는 연 손으로 가리러 주고 초롱구요 가면서 먹으라요 흥보마누레 기가 막혀 목이 메요 하는 말이 내 자식아 무엇하러 나갔더냐

녹는데 굶어 죽게 생긴 자식을 그림 없이 허들어 안 맞이냐. 웃지 마라 웃지 마라 불쌍한 대세

오정숙의 소리로 흥보가 중에서 가난 타령 그리고 흥보 아들이 떡 사달라고 조르는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야기 속에 그 어떤 상황과 또 어머니의 노래긴 합니다만 이것이 현실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예. 이게 다또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깊게 빠져들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황선백에서는 이 흥보가 중에서 한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장산도 들노래인데요. 진금순 명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돼서 국무총리 받았다께?
1: 국무총리상을 받은 장산도 들로래 진금순 명인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예전에 명인 모시고 이 노래가 좋대서 인터뷰할 때 노래 한번 해주세요에서 노래 한번은 한 구절을 이야기한 거였는데 한 바탕을 다 끝까지 불러내시던 명인의 모습도 생각이 나는데 보고 있으면 같이 이렇게 신나지는 분 그런 분이었다라는 그 기억이 선명하네요. 서울 풍물단의 소리와 연주로 만선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예수리야

서울 풍물단의 소리와 연주로 만선 보내드렸습니다. 이 음악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꽤 이 센세이션했던 드디어 이 지역의 소리들도 작품화되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화요일 생방송 1부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김동표의 대금 연주로 언모리 휘모리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대로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한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본을 받고 성주님네 근처를 봤으니 성주님네 본은 맹당 잡아 성주님의 좌정 허실저에게 모리미세 성주님의 본을 내라 성주님네 맹당 잡던 성주님네 태공 잡던 성주님네 머리에 잡던 성주님네 이수인간들이 날로 새술로 밥을 미먹은 솥에 밥을 지어 새술로 떠먹어도 동서를 분별지 못한 이수인간들인디 난지로 진난 집을 나무하니 달이 호이면 도쿠로 진난 집을 도가니 달이 쏘요 흙으로 진난 집을 구가니 세천국 사마시계 해동조선 전라자도요 관을 다니시고 연을 뒤면 하고 입시면 관은 다 보송군이요 면은 불교면이요 안진 그하는 복림 안진 그하니요 해로서는 병인년 해물이요 달로서는 삼월상달이요 날로서는 헌소모이된 날이요 가문은 아무씨의 가문이요 증중은 아무씨의 증중이라 하곱니다. 우리 다 성주님네 맹당 잡던 성주님네 태공 잡던 성주님네 오리 잡던 성주님네 또 난기로 진난 집을 하고 아니에 다리 써요.

0: 그러진 난지 불도가니 다릴소요. 그러진 난지 불도가니 다릴소요. 흑돌 다려 동토가 불마였다 하고 있기에 승주님 전에다가 이 증승을 드리려고 동에는 천개수 남에는 제개수요 서에는 백개수요 북에는 희개수요 중앙은 한개수요 월덕수 감경수 오정수에 폭포수에 흐르는 물은 길러다가 중탕에다가 머리 감고 상탕에다가 마요 가고 하탕에 손발 씻고 전주단발 신연 백모 씻친 옷을 낱낱이 갈아입고 안두지를 흐르다가 시리찬 갱갱 짓고 밭두지를 흐르다가 온솥에다가 밥을 지어 지름든 채소에다가 장든 나무새에 머리 끈 고기에다 촛불에 영등에 촛불 밝히시고 빛 좋은 강아지에 맛 좋은 안주를 바치시고 성조님 전에다가 구와 대특으로 이 정성을 드립니다. 어쩌든지 우리 아무씨 가문에 1년 12달에 360날에 정치를이라 이 바로 39월 40월 오동이 육석달이 번개같이 넘어가도 자손의 근심 없고 재물의 손자 없고 예다 관제 구슬없이다 예다 이 우리 성조님 내가 예다 모든 액사를 막아주고 천사를 막아주고 예다 역살 소살을 막아놓고 재물의 손자살 자손의 근심살 입담 해담 무진여로 관제 구슬을 오늘날에다 똘똘마다 일시 세멸하고 없이고 맑은 소막을 받들어서 억으로 불어놓고 석으로 불어 대부로 태어나서 희맹당해서 불꽃같이 일어나야 억수만금 뒤를 내게 정조가야 조시자고 성조님 이 정성을 드립니다.
1: 김행연 무녀의 소리로 성주풀이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 홈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생방송 2부 역시 문자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 젖동량 대목인데요. 이임래의 소리 이태백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2: 그날 밤을 새노라니 어린아이는 기진하고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하여 날새기를 기다리는디 오 물가들의 밤 소리 얼른 듣고 나갈 적은 한 품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지팽이 흩어지고 더듬더듬더듬더듬 우물가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촛지랄금이 읽고 기어요 죽게

아들 아니 주며 도처인들 아니 주라 젖을 많이 빼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예.

아이가 있으니 어른이 생각 말고 자주자주 다니시면 내 자식 못 매진들 잡아 그 애를 궁기리 가신 봉사 좋아라. 고맙소.

숨 소리 얼른 듣고 들어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인사를

매는 부인 들께 더듬더듬 찾아와서 이에 첫둥 매겨주 백석청 당신의 가에 벌레 흐른 부인들께 더듬더듬 찾아와서

신 봉사 좋아라. 고맙소. 은혜 백골난망이요. 자살 많이 배겨 안고 집으로 돌아올지 얼등 밑에 쭉 구려앉으 아이를 어른다. 아가 내 딸이야. 아가 아가 웃느냐. 아이고 내 딸 배부르다. 이 상패가

0: 母亲 달마현처럼야저저저아비키야멀포이라어디어서고생을하며부이기다나무르는지라빈미탄서문디안나열속경한방띠루나 둥둥의 딸이야 금을 준들 딸을 사며 녹준들을 사랴 등 밑에 귀남변이냐 설설 기어라 둥둥의 딸이야 둥둥둥내 딸 둥둥의 딸 둥둥내 딸 둥둥내 딸 금자동이냐 곡자동 주류천하 무쌍도 은하수 진녀석은 네가 되어서 환생 표진강 숙향이 내가 되어서 환생 달가군대는 옥도끼 댕게 그때는 진주신 목구라매는 미래볼수 주얌주얌 찰깡찰깡 엄마 아빠 도리도리 둥둥내 딸 서울과 밤만 나줬다 투른박 속에 넣었더니 머리 감은 시영지가 들랑달랑 닦아먹고 다만 한쪽이 나 먹기에 한쪽은 내가 먹고 한쪽은 너를 주마 으르르르라 나가 퉁둥 퉁둥 허둥둥둥 내 딸
1: 심청가 중 신봉사 젖동량 대목을 임내의 소리 이태백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소식을 이 노래 끝에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판소리 강산재 심청가 예능 보유자였던 임내 명창께서 오늘 9월 22일 향년 86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임내 명창은 성창수 명창에게 강산재 심청가를 이어받아서 오랜 세월 우리 소리를 지켜온 소리꾼입니다. 한평생 불러온 소리도 이제는 녹음과 기억 속에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 한쪽이 허전하기도 한데요. 하지만 한 사람의 소리는 그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 소리를 배운 사람에게 남고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에게 남고 또 그 뒤를 이어 소리할 사람에게도 전해질 겁니다. 임내 명창께서 평생 지켜온 소리를 기억하면서 이 국악방송에서도 노래가 좋다에서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3737님께서도 임내 선생님 오늘 돌아가셨다고 부고를 받았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소리꾼의 명복을 비는 방법은 역시나 그 소리꾼이 했던 소리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리고 자주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겁의 소리 길다금 보내드릴 텐데요. 이태백의 소리와 장구 이지영의 가야금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경계를 넘나들며 연주를 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만능 연주자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들을 경북 선산 애원성은 경북 선산 지방의 민요를 이병우 선생이 체보해서 재구성한 것으로 보이고요. 1960년대 후반에 녹음한 음원인데 여기서 지영희 명인이 아쟁을 연주합니다. 아쟁을 활로 긁어 연주하는 것은 아니고 줄을 손으로 뜯어서 연주를 하는데요. 이 평소에 듣기 어려운 음원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병우의 피리, 지영희의 아쟁, 성금연의 가야금 연주로 경북 선산 애원성 함께 감상해 보시죠.

동부민요 기악 연주곡 경북선산 애원성 들었습니다. 성금연의 가야금, 이병우의 피리, 지영이의 아쟁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서도소리 활용도 준비했는데요. 김종조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어려웁니다. 조조가 하는 말이 장판교는 그만두고 화룡도로 행하자야. 화룡도로 행할 적 불쌍하구나 군사장.

연기가 모독나 그리니 일정 매복한 군사 있는 듯하니 어서 밭비태병 합시다. 조조가 하는 말인디 몰랐단디 몰라보비가 일러쓰듯 실직하여 허죽실이랬으니 잔말 말고 밥지하라. 조조가 마당에서 앙천대서 웃음웃음이 지장군절이 황급하여 또 죽었구나 또 죽었구나. 우리 승사에 한번 웃으면 일천군사가 살아들지니 또 죽었다 또 죽었다 좌우 못사였죠. 승상님 운난곡절 좀 합시다.

저저가 하는 말이 난 곡절 들어보아라. 제갈공명을 천신같은 모사로 알았던 오늘 보니 소인이로다. 어째 그러냐 하고 보면 화룡도라고 하는 거든 병목처럼 된 거디야. 일찍 군사를 매복했던들 우리는 편가 또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을 제 몰랐으니 소인이로다

나무에 선뜻 접토마상이 둘이 앉아 호통하여 하는 말이 간산 조조야 우리 선생 명령 받아 이와 기다린 지 오래거든 어찌 거에이도지든 말가 목 누려서 칼 받아라 조조가 기가 막혀 애걸 복걸 비날 말이 전일인 공 잊었습니까 상마이는 천금이요 하마이는 백금이 3일 서연 5일 대연 극진우 대류라였으니 전일인 공을 생각하야 소장의 잔명을 살려주소서 관공은 본대 가진 향반이다 고통하여 하는 말이 간산 조조야 네 은혜를 갚느라고 백마강 싸움이 붕 같은 장사 알랑문 한 칼에 선뜻 비는 인병부굴로 동문사다 대 그닥지 그년 후에 독행천리하였으니 이만했으면 니은 공을 갚았거든 무슨 공을 또 갚는단 말가 이번 올 적에 굴렁자다 다짐돈 네 모가지를 못 벼가면 내 목으로 대신 커져 굴렁자다 다짐두으니 잔말 말고 칼 받아라 조조가 기가 막혀 애걸 벗걸 비난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군님 전 비나이다 아무리 굴렁자다 다짐뒀으나 장군님 명은 하나리 달린 천명이여 소장이 잔명은 금일 장군 수중에 든 청렁도에 달르드니 소장의 잔명을 살려주소서 관공은 본대 후덕하신 양반이라 복목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니만 800도 우수를 좌우표로 지우년 후 생문방을 열어주니 죽었던 조조가 다시 살아 무사히 허도허도허도라 아무리 적국이나 관공이

0: 연연 불만 이구나.
1: 김종조의 소리로 서도 소리 활용도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남도 작가 흥타령 준비했습니다. 김소희, 박귀희, 안향년, 오정숙, 남해성. 이름만 들어도 이미 노래를 들은 것 같은 그런 분들의 라인업인데요. 남도 작가 흥타령 보내드립니다.

공지마 무비라고 생각을 말고 자주

세월아 가지 마라는 참 늘 들어도 뭔가 처량하고 헛헛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남도잡과 흥타령 함께 들었는데요. 김소희, 박귀희, 안양연, 오정숙, 남해성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그야말로 그 당대를 주름잡던 대스타들의 노래였는데 약간 예전에 그 뭐지 마이클 잭슨의 We Are the World인가요? 예, 그 노래의 어떤 구성원들의 그런 느낌? 그런 음반의 어떤 기획력? 그런 것들도 돋보이는 음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은 1979년 4월 7일에 녹음되어 있던 음원입니다. 제 주위에 79년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와 이렇게 들으니까 또 이 음원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게 되네요. 아쟁 산주 중몰이 들을 텐데요. 박대성의 아쟁,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2016 제18회 우리춤 대축제가 9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춤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축제엔 한국 무용계를 이끌어온 원로와 중견 예술인부터 미래세대 춤꾼까지 100여 명의 무용가가 참여합니다. 이틀 동안 모두 18편의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먼저 29일 첫날엔 김묘선의 승무를 시작으로 유지영의 호천망극, 조성란의 즉흥무, 민경숙의 산조춤 바람구름 등이 무대에 오르고요. 윤종옥의 도살풀이춤, 위송이의 진도북춤, 이용덕의 함흥건무, 임광규의 태평무, 이순림의 진쇠춤까지 다양한 전통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날인 30일에도 윤영옥의 승무를 시작으로 정명희의 민살풀이춤, 김혜란의 구음건무, 장인숙의 전주부채춤 등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황진희 벽계수, 내 마음의 흐름, 황혼, 태평무, 그리고 이승주의 고율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감각으로 확장해가는 한국춤의 모습, 9월 29일과 30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리는 제18회 우리춤 대축제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을 맞아 화성과 수원에서도 우리 전통음악의 새로운 모습과 아시아 각국의 전통예술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이어집니다. 먼저 화성시 예술단의 하나의 노래 우리의 아리랑입니다. 9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화성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우리 삶의 순간마다 함께해온 아리랑을 주제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가락과 정서를 오늘의 창작 국악으로 풀어낸 공연인데요. 7명의 작곡가가 각자의 시선으로 아리랑을 새롭게 해석해 모두 7작품을 선보입니다. 익숙한 아리랑을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보고 싶다면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 9월 29일과 30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2016 유네스코 경기도 세계무형문화유산축전이 열립니다. 이번 축전에선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 아시아 4개국의 전통 공연 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왕실과 사원의 제의, 예술이 되다를 주제로 각 나라의 궁중과 사원에서 이어온 의례와 전통 예술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조선 궁중무용 춘행전과 처용무, 그리고 북청 사자누름을 만나볼

볼 수 있고요. 베트남에선 영매가 여러 신을 몸에 모시는 전통 신앙의례 렌동, 캄보디아에선 라마야나를 바탕으로 한 전통 가면극 르콘콜이 펼쳐집니다. 또 중국에선 노래와 춤, 무술과 고개가 어우러지는 사천성 천극을 선보이는데요. 순식간에 가면이 바뀌는 변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전통이지만 그 안엔 평안과 화합, 공동체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서로 통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가을의 시작, 화성과 수원에서 우리 음악의 새로운 모습도 만나보고 다른 나라의 전통 문화에도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로 다른 문화와 음악 장르가 만나면 어떤 새로운 소리가 만들어질까요? 국악부터 전자음악, 대중음악과 재즈, 세계 각국의 전통음악까지 다양한 음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일대에서 펼쳐지는 2016 ACC 엑스뮤직 페스티벌인데요. 축제의 이름의 X는 서로 다른 문화와 장르를 연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개막 무대는요, 전자음악과 영상예술을 결합한 공연을 선보이고요. 이후에도 국내외 다양한 음악가들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이무진, 선우정아, 10cm, 강산해처럼 대중에게 익숙한 음악가들을 비롯해 국악을 기반으로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자루와 추다의 차지스도 함께하고요. 아시아의 전통음악을 직접 만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예매 정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꼽아가며 수를 세는 법을 처음 배울 땐 열 손가락을 꽉 채운 숫자 10이 세상에서 제일 큰 수인 줄만 알았죠. 그래서 그땐 열밤 자고 나면 온다는 말이 영원처럼 먼 기다림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열밤씩 세 번이나 자야 하는 한 달의 시간도 너무 짧게만 느껴지니 우리가 너무 큰 숫자를 셀 줄 알게 돼서 그런 게 아닐까요? 10원, 20원도 소중하게 쓰이던 시절엔 100원의 행복이 꽤나 컸었는데 언제부턴가 뉴스에서 억 단위를 기본으로 접하다 보니 통장 속 100만 원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 이것도 아마 비슷한 이치겠죠? 이제 오늘을 보내고 나면 올해의 시간이 딱 100일 남게 되는데요. 뭐? 그것밖에 안 남았다고? 라고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주 작은 단위의 시간에 집중하는 걸로 우리의 시간 감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블랙티와 양서윤의 연주와 노래로 백일홍 들으면서 9월 22일 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이 올해가 가기 100하루 전이라는 거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어릴 때는 열밤 자는 기다림이 영원 같았는데 지금은 100일 남았다는 말에 조바심이 나는 게 이거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평소에 늘 한 달의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리니까 그렇게 석 달 열흘이면 올해가 간다고 생각하니 100일이 너무 짧은 것 같지만요. 사실 100일이면 신생아가 태어나서 밤낮을 구분할 줄 알게 될 만큼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은 그 남은 100일 안에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지 자, 오늘 우리 함께 올해 남은 100일의 시간을 알차게 계획하고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100일 남은 2026년이라고 정해봤어요. 샵 030이 50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의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김영기님께서요. 가을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해주셨네요. 오늘 김영기님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쵸, 정말 풍성한 곡식과 파란 하늘, 날씨도 어쩜 이렇게 좋은지요. 요즘 정말 하루하루 기분 좋죠. 자, 1790님의 꽃편지 도착했네요. 자주 계자리 꽃입니다. 지중해 원산의 귀화식물로 목초로 재배하던 것이 야생화가 되어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다는 꽃입니다. 아, 이 사료로 재배를 하던 게 야생화가 됐다고 하네요. 원래 이름이 알팔파이고 개자리에 비해 꽃이 자주 새기고 열매에 가시가 없고 부드러운 털이 있어 구분된다고 하네요. 해주셨어요. 그래요. 사료로 재배하던 이 식물의 꽃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아유, 참 제가 모르던 이 식물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서 감사드려요. 3033님께서요. 내일까지 일하면 명절날이라 쉬네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쉬고 싶은 만큼 푹 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100일 기다리면 반 칠순됩니다. 아, 이렇게 표현하신 분 계신가요? 반칠순. 네. 자, 김인설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 6시에 행복은 맛있는 라디오 해주셨네요.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물보라님께서요. 100일 하니 남편과 만나서 연애한 지 딱 100일 만에 결혼식 올렸던 33년 전의 일이 생각나네요. 연애는 짧았어도 잘 살고 있어요 해주셨어요. 와, 낭만적입니다. 얼마나 확신이 드셨으면, 그쵸? 근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연애 기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남편과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했거든요. 아유, 잘 살고 있습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보미님, 올해가 100일밖에 안 남았군요. 남은 올해도 하루하루 손꼽아가며 잘 보내야겠어요. 선선한 저녁 만나와 함께합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한낮에는 조금 덥습니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하늘도 푸르고, 네, 좋은 날들입니다.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어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우의 노래로 옹해야.

0: 바지를 가는구나.
1: 아장아장 걸어가네 산들산들.
0: 좋구나. 좋아. 불피는 봄날 우리들 마음도 살랑대고 처녀들 마음에도 봄바람이 이는.

김용호의 노래로 옹해야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1부에는 우리 노랫말 돌봄이 함께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노랫말에 담긴 표현을 특별히 돌보게 될지 오늘도 귀 쫑긋 마음 활짝 열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매일 코너 참여해 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영원히 그리움 중 님께서요. 정부 지원금 다 쓰고 오느라 늦었네요. 잘 듣겠습니다. 여기로 보내도 되나요? 0118번 쓰는 0118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럼요. 덩덕궁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0989님께서요. 100일 남은 시간 폐암 선고 받은 형부한테 최선을 다해 잘 해드리고 싶어요 해주셨네요. 아유 저런 이렇게 또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도 또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치료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5496님께서는요. 다음 주 수술 예정인데 수술 및 회복 잘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잘 되실 거예요. 네, 우리 건강 꼭 찾으실 거니까요. 네, 씩씩하게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드들강님께서요. 사람 내음 가득한 만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문자에 공감하고 같이 즐기는 멋의 시간. 화려하지 않은 풍성하고 소박한 진행. 제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 덕분에 만나가 또 이렇게 훈훈하게 물들어가죠. 3790님께서 100일 해주셨네요. 네. 100일 남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죠. 만나사랑님께서도 저도 실속합니다. 2026년이 100일밖에 안 남았다니 또 한 살 먹는 건가요? 세월을 붙잡고 싶으네요. 유유 해주셨어요. 아우 그러니까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죠? 잡을 수가 없어서 참 아쉬워요. 김인설님께서도 100일 남은 2026년도 맛있는 라디오와 함께하죠. 2027년도 만나와 함께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3217님 100일 남은 기간 마누라한테 잔소리 안 듣고 금연 꼭 성공하려고요. 멋지십니다.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네, 꼭 성공하시길 바래요.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꽃선비 태건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녁 먹으면서 옹해야 들으면서 아들과 출첵합니다. 올해가 100일 남았군요. 저희 아들 초등학교 졸업이 12월 15일인데 사진에 멋지게 나오려면 관리 좀 해야겠어요. 가을 초저녁 바람이 시원하네요. 모두들 저녁 맛있게 드세요. 저는 아들과 아웃국에 짜장밥 먹고 있습니다. 해주셨어요. 이게 뭔가 근데 세트인가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급식에 항상 짜장밥이 나오면 아웃국이

나거든요. 이게 뭔가 숨겨진 궁합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우리 꽃선비 태권님이 이렇게 딱 통하신 건지 이거 궁금합니다. 네. 2089님, 백일남은 2026년 이루고 싶은 건 건강한 다이어트 위해 수영합니다. 할 수 있다. 주문 외워요. 해주셨어요. 아유, 그래요. 이 다이어트도 물론 이제 체중 감량도 네, 중요하겠지만요. 이 심호흡, 폐활량 엄청 좋아지죠. 수영이. 저희 남편도 지금 2년차인데요. 정말 건강해졌더라고요. 저도 해야 되는데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응원만 하고 있습니다. 레몬 나르고 비카프리오님께서요. 안 그래도 어제 건보공단에서 건강검진 독촉 문자가 왔는데 D-101이라고 적혀 있어서 헉 했어요. 올해 안에 해야 하는데 아직 못한 일. 건강검진은 지금 예약 안 하면 못할 것 같네요. 해주셨어요. 빨리 하십시오. 저는 미루고 미루다가 네 엊그저께 건강검진을 받고 왔습니다. 월요일날 받았어요. 우리 레몬 나르고 비카프리오님도 네 올해 짝수해죠. 네 꼭 받으시길 빨리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0128님께서요. 100일 남았어요. 좀 나눠드려야겠네요. 와 이렇게 넉넉하신 마음 아유 멋지십니다. 이 시간을 하루라도 더 잡고 싶은데 나눠드려야겠다는 말씀 멋지세요. 자, 4682님께서요. 서글픈 마음입니다. 내가 벌써 70 넘은 노인네가 되어 명절날도 두렵고 시간 가는 것도 무섭습니다. 너무 빨라요. 지난 시간이. 아, 그래요. 이렇게 빨리 흐르는 시간 참 잡을 수도 없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사는 일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5558님께서요. 정말 맛있는 사진과 함께 문자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5남매의 큰 며느리 우리 어머니 94세 건강하셔서 같이 삽니다. 오늘도 대형마트 가서 조금씩 물건을 사왔어요. 소소하게 장만하여 즐겁게 보내려고요. 주방에서 방송 들으면서 닭볶음탕을 하고 있어요. 모든 분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해주셨네요. 와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매콤하게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3678님께서요. 명절 요리차 메추리알을 쪄서 찬물에 담그는 순간 옹해야 메추리란 놈이 옹해야 알을 낳네 옹해야 노래가 딱 맞춰 나오는 절묘한 타임. 우와 대박이다. 와 이런 우연이 또 이러면 좀 그 순간이 또 일상이 재밌어집니다. 꽃선비 태권님께서 아까 제가 아홉국에 짜장밥 이 무슨 궁합이 있나요? 여쭤더니 이거는 우연히 인내 일치시라고 네 저는 요리를 잘하진 못하는데 쉬운 요리 해봤습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짜장밥 네 또 건강한 아홉국 맛있게 드세요.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우리 노랫말 돌보미로 건너가 볼게요. 안정화의 노래 장수현의 바이올린 연주로 내게 남은 여름

0: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우리 전통 가학 장르의 노랫말, 그 안에 담긴 낯선 단어와 표현들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판소리 한 대목의 일부를 들려드릴 건데요. 역시나 그중 어느 지점에서 잠깐 다른 노래가 튀어나와 원래 노랫말이 가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바로 그 자리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정답 보내주실 문자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아무 힌트 없이 일부 노랫말이 가려진 판소리 한 소절 만나보시죠.
1: 그때여 희망우는 부귀는 못상으나 다만 붙인 생각뿐이로구나. 이려는 농랑간에 높이 앉어 추워

0: 당당 콩콩 따궁 콩 따구궁
1: 이런 워라 높이 떠서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2: 네, 오늘은 판소리 심청가 중 추월만정의 대목 일부가 추월만정 대목의 일부가 나왔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중간에 덩덩 쿵쿵 따 하고 김동원의 입장단 풀이가 튀어나왔죠. 바로 그 입장단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샵 0302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보기 드리기도 전에 우리 1790님 정답 보내주셨어요. 자, 그럼 오늘도 덩덩 쿵쿵 따 앞뒤로 어떤 노랫말이 나왔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안일이가 먼저 나왔는데요. 판소리에서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이 하는 부분을 안일이라고 하죠. 그때여 심황우는 부귀는 무쌍하나 다만 붙인 생각뿐이로구나 이라는 옥난간에 높이 앉아 이렇게 짤막한 해설조에 안일이가 먼저 나오고 본격적으로 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앞서 심청이가 아니라 심황후라고 했으니까 청이가 황후가 된 이후에 궁궐 옥난간에 앉아 아버지를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라는 걸 알 수 있죠. 뭐라고 노래했는지 노랫말을 살펴보면요. 추월은 만정허여 산호주렴에 비치어 들지. 이런 사설로 시작돼서 이 대목이 추월만정 대목으로 불리는 건데요. 추월은 만정하여 가을 달빛이 정원에 가득하다는 얘기고요. 산호주렴에 비치어 들지. 여기서 주렴은 구슬을 꿰어 만든 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달빛이 정원에 가득

0: 아늑하다 못해 산호주렴 사이로 비쳐드는 어느 가을밤. 그 달빛에 이끌려 하늘을 올려다본 심황우의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자, 이어지는 사설을 보면요. 청천에 왜 덩덩쿵탕쿵은 월아에 높이 떠서 뚜루루루루루 끼일록 울음을 울고 가니. 자, 여기서 일단 덩덩쿵쿵 딱이 나왔는데요. 그 앞뒤로 청천은 맑은 하늘이고 월하는 달 아래죠. 오늘의 정답이 무엇인진 몰라도 맑은 하늘 달 아래 높이 떠서 뚜루루루루루 끼일록이라고 울음을 울고 간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종합해 보면 일단 오늘의 정답이 새, 그러니까 조류일 것으로 범위가 좁혀지긴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결정적인 한 글자, 덩덩쿵쿵 따 앞에 외자가 붙었다는 겁니다. 외아들, 외길, 이런 단어처럼 혼자인, 하나인, 이런 뜻을 더하는 접두어 외가 쓰였다는 거. 이게 오늘의 정답을 유추하는 데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보다 더 확실하게 여러분의 추측을 좀 좁혀드릴 보기 함께 드려볼게요. 오늘 정답은요.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같다는 게 특징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네, 1번 기러기, 2번 토마토, 3번 스위스, 4번 인도인, 5번 별똥별, 6번 우영우. 자, 이 중에 무엇이 정답일지 다시 한번 오늘의 문제를 들어보면서 생각해 주세요.
1: 덩덩 쿵쿵 따궁 쿵 따구궁
2: 눈 월아 높이 떠서
0: 네. 정답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으시나요?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계십니다. 3678님, 그리고 4682님, 윤혜성님 정답 주셨고요. 그리고 3033님께서 정답 주시면서 이름을 거꾸로 하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것도 힌트죠. 4802님께서 정답 왜 땡땡땡 하시면서 네, 정답 보내주셨고요. 5558님께서 귀를 쫑긋해서 들었어요 하시면서 정답 주셨습니다. 3790님께서 몰라요 어렵네 주셨는데 찍어서 이것 하시면서 정답 잘 찍어주셨습니다. 김인설님께서요. 거꾸로 해도 이것이죠. 옛날에 끝말잇기에 이거 많이 나와요. 그렇죠. 무한반복될 수 있는 네, 그런 구간입니다. 4253님도 정답 주셨고요. 3318님 그리고 1967님 정답 주셨어요. 자,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요. 정답 7번 리센의 미나미. 아, 이것도 앞뒤로 네, 똑같은데 아, 이런 멤버가 있나요? 아니면 제목인가요? 노래 제목인가요? 자, 7116님께서 정답 주셨고요. 1716님께서 이거 맞지예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2089님께서도 거꾸로 해도 이것. 김밥 김도 같아요. 그렇죠. 자, 0989님께서 정답 별똥별 추석 때 김치가 제일 어렵네요. 추석 때 김장 하시나요? 아, 김장, 김치 담그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요? 네. 자, 결정적인 힌트를 좀 드려볼게요. 오늘의 정답은요. 오리과에 딸린 철새 이름입니다. 오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목이 길고 다리가 짧고요. 우리나라의 가을에 왔다가 이듬해 봄에 떠나는 대표적인 겨울 철새죠. 그리고 이 새는 전통적으로 금슬 좋은 부부와 절개를 상징하는 새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 새는 한 번 맺은 짝을 잃어도 다시 짝을 맺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서 고전 문학 작품에서부터 이 새가 혼자 있는 모습은 짝 잃은 외로운 처지에 비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짝이 없는 한 마리의 이것을 칭하는 왜 이것?

것이라는 말이 아예 하나의 단어로 쓰이게 된 거죠. 오늘날에는요, 자녀 교육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를 외국으로 떠나보내고 홀로 나와서 뒷바라지하는 아버지를 이것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이것에 해당하는 새의 이름, 1번 기러기, 2번 토마토, 3번 스위스, 4번 인도인, 5번 별똥별, 6번 우영우. 네, 이 중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요. 이번에는 아예 정답을 가리지 않은 속도와 음정을 높인 힌트를 한번 들어볼게요. 귀를 잘 기울여 보시면 정답 들리실 겁니다.

빨리 높이니까 뚜루루루가 예술입니다. 네, 오늘은 정답 정확히 들으셨을 것 같아요. 1번 기러기, 2번 토마토, 3번 스위스, 4번 인도인, 5번 별똥별, 6번 우영우 가운데 무엇인지 계속해서 샵 0302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실 동안 힌트곡, 정답 잘 들리는 힌트곡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토핑의 마스터즈의 연주와 노래로 창부더락.

토핑의 마스터즈의 연주와 노래로 창부더락 마지막에 정답 들렸죠. 네,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봄이 오늘은 심청가 중 추월만정 대목에 나오는 새 이름을 퀴즈로 풀어보고 있는데요. 특히 짝 없이 혼자 있는 모습은 이름 앞에 왜라는 접도를 붙여서 부르는 새죠. 1번 기러기, 2번 토마토, 3번 스위스, 4번 인도인, 5번 별똥별, 6번 우영우 이렇게 보기를 드렸습니다. 6470님께서요. 심청가 추월만정 대목이네요. 정답은 이것입니다. 항상 맛있는 라디오 듣고 있으면 많이 배우게 됩니다. 좋은 국악을 배우게 돼서 감사합니다. 심청가 들으면 왠지 눈물이 나네요. 해주셨어요. 아우, 저는 눈물 없이 이 심청가를 못 듣습니다. 정말 너무 슬퍼서요. 7237님께서도 정답 주시면서 다가오는 한가위 명절 할인 행사로 바빴어요. 퀴즈로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5558님께서도 국악 노래는 이래서 좋습니다 해주셨고요. 1319님께서 얘가 왜 외롭쥬? 걔들은 단체로 댕긴다고 소시적 닐세 모험 봤음 다 아실 텐데 해주셨네요. 자, 보나명님께서요. 쎄쎄쎄 손놀이에 나온 가사말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네, 우영우 예시가 너무 재밌습니다. 내일이 우리 아들 제대일이라 설렙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해주셨어요. 와, 군대, 아드님 군대 가셨다고 진짜 그 소식 전해주는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렀나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좋으실까요? 1716님, 이제 방송을 들어서 언능 찍습니다 해주셨고요.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 미남미를 모르시네. 거제 야호! 제가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96님, 우리 아들 대림대 출신 퇴근길 잘 듣고 있어요. 아, 이것도 앞뒤랑 똑같네요. 자, 0989님께서 다시 재도전합니다. 사연 나와서 행복했어요 해주셨고요. 3787님 보기 듣고 빵 터졌네요. 0750님 정답 주셨습니다. 558님께서 외롭다기.

사랑이보다 두터운 사랑 아름답습니다. 해주셨네요. 7843님께서는 우리도 추석 때 처갓집 먼저 보내요. 아들 며느리. 아유, 멋지십니다. 자, 물보라님께서 나도 명절에만 이거 되고 싶네요. 며느리 힘들어요. 아유, 우리 며느님. 네. 우리 전국의 며느리들. 네. 저도 그렇지만요. 힘냅시다. 네. 윤혜성님께서 옛날 결혼식 때 이거를 상에 올려놓지 않나요? 오, 그거 뭐죠? 인꼬 그런 거 아닌가요? 3217님께서 핵가족 시대 2년에 한번 뭉쳐요. 아, 그래요. 좀 자주자주 가족끼리 보는 시간 가지면 더 좋을 텐데요. 1704님께서요. 육지선다라니 고난이도네요. 얼씨구저씨구 좋다 해주셨고요. 네, 꽃선비 태건님께서 이철새 정말 의리가 있네요. 짝을 잃어도 다른 짝 찾지 않고 홀로 지내는 게제 생각엔 멋져 보입니다. 해주셨어요. 자, 그럼요. 우리 배속 하이피치 버전의 그러니까 빠른 속도의 음정 높인 힌트 한번 더 듣고요. 정답이 들리는 힌트곡 바로 듣고 올게요.

0: 예결밴드의 놀량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코너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우리 전통 노랫말 속에 담긴 표현들을 하나씩 특별하게 돌보듯이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자, 이제 오늘의 정답 시원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1: 정우

네, 강산재 심청가 중 추월만정 대목을 이난초의 소리로 들려드렸고요. 정답은 바로 기러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러기는 금슬 좋은 부부와 절개를 상징하는 새이기도 하지만 편지를 전하는 새라는 전설도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추월만정 대목의

0: 도입부만 짧게 들었지만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요. 심황후가 기러기를 반기면서 소중랑 북해상의 편지 전턴 기러기냐라고 묻고는 방으로 들어와 아버지께 눈물의 편지를 쓰고 나가보니 어느새 기러기는 날아가고 없었단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소중랑은 한나라 무제 때 중랑장이라는 벼슬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기러기를 통해 편지를 전하는 이야기로 유명해서 네가 그 소중랑의 편지를 전하던 기러기냐라고 물어본 거죠. 자,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쭉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충남 서산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 앞에 와 있습니다. 아직은 기러기 때가 본격적으로 보일 시기는 아니지만 10월이 되면 이곳을 찾아오는 다양한 겨울 철새들을 만날 수 있을 텐데요. 서산시는 10월 24일 천수만 탐조대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참가팀을 모집 중입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 한 팀당 4명 내외로 총 20개 팀을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서산 버드랜드 및 한국 물새네트워크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기 추분인 내일도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평년 기온을 2도에서 4도가량 웃돌겠는데요. 이 늦더위는 주 후반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세종 16도, 대구 15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과 대구 28도, 전주와 광주 29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안치환의 노래로 찔레꽃 듣고 왔습니다.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요. 음악 들으시면서 에구 엄니 생각나네 해주셨네요. 승승장구님께서요. 기러기가 지조가 있군요. 보기가 너무 재밌어요 해주셨고요. 1716님 사실은 정답을 찍었습니다. 이실직고합니다 해주셨는데 정답은 거의 반 이상 찍는 거 아닌가요? 자, 물보라님께서 제가 아까 그 결혼식 상에 올리는 게 기러기인 것 같다고 우리 네, 윤혜성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인꾸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건 원앙입니다. 크크 해주셨어요. 맞죠. 원앙이죠. 원앙새 조각을 이렇게 올리죠. 인꾸가 갑자기 왜 나왔죠? 제가 찾아보니까 예쁜 새네요. 자, 2628님께서요. 우영우 변호사에 나오는 대사가 다 나오네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고요. 자, 3790님께서 죄송해요. 국가대표 축구 경기 봐야 해서 끝까지 못 듣네요. 해주셨어요. 잠시 후 7시부터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 네, 또 경기가 이렇게 또 펼쳐지네요. 우리도 응원의 마음을 또 함께 보내봐야 되겠죠. 자, 1부 끝곡 띄워드립니다.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이고요. 퓨전 국악 앙상블 수의 연주로 바람과 함께 걷다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름달은 그리움입니다. 타지에 나간 자식도, 고향에 남은 부모님도, 멀리 떠난 그리운이도, 밤하늘에 환하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노래. 한돌이 부르는 아리랑꽃을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일상을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단지 일장 전하여.

이유나의 노래로 추월만정가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화요일은 화제 이슈가 기다리고 있고요. 100일 남은 2026년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텅덕궁의 앱 사연쓰기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6470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늘 감사히 잘 듣고 있어요. 올해가 100일 남았나요? 세월이 너무 빠르네요. 제 나이도 환갑이 돌아와요. 저는 올해 100일 남은 기간 동안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건강 잘 지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 만나 제작진분들과 보미 씨, 청취자님들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추석 명절 보내세요. 항상 저녁 시간은 만나와 함께하니 덕분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그래요. 정말 이제 이틀 앞으로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많이 많이 드시고요.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고요. 김인설님께서요. 눈은 춥고 귀는 맛있는 라디오예요. 해주셨네요. 그리고 3790님께서도 아까 7시에 이제 축구하니까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하셨는데 일부 끝곡으로 띄워드린 곡 국악앙상블 수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수다. 화면은 축구, 음악은 만나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또 함께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축구 즐기셔도 괜찮지요. 0093님께서요. 퀴즈는 놓쳤지만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도 좋아요. 맛있는 라디오잖아요.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레몬 나르고 비카프리오님께서요. 전통 혼례는 기러기가 맞아요. 원래 신랑이 신부 집에 산 기러기를 들고 가는 의례가 있었는데 나무 기러기로 대체하게 됐죠. 원앙은 신랑 신부 이불에 수놓거나 장식품으로 쓰였던 것 같아요. 아, 기러기가 맞답니다. 윤혜성님. 네, 윤혜성님께서요. 기러기는 한 번 짝을 맺으면 평생 살지만 원앙 수컷은 바람둥이라오. 아, 이거 안 되겠네요. 기러기군요. 네, 이 혼례상에 기러기가 올라갑니다. 영원히 그리움 중님께서요. 지는요. 시간 알려주는 댕 소리가 너무 좋아요. 하트 다섯 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국악방송이니만큼요. 이 댕 소리가 징소리입니다. 네, 이렇게 은은하게 울리는 징소리로 시간 알려주지요. 자, 음악 듣고 옵니다. 서희철 가단의 연주와 노래로 향사의 가을, 애수의 가을밤 풍년 노래 띄워드립니다.

봄 뒤의 세상 맛보기 화요일은 화제의 이슈.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 닷새째 상어가 목격됐습니다. 상어가 처음 목격된 건 지난 18일 오전 8시 57분께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상어가 먹이를 쫓으러 들어왔다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당초 상어가 바다로 빠져나가도록 유도했지만 자극하면 오히려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에 따라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몸 길이가 3m 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상어는 무태상어나 흑상어일 가능성이 큰데요. 다만 포획해서 이빨을 확인해야 상어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태상어나 흑상어 모두 사람이 도발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먼저 접근해 공격하는 일은 드물지만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안전문자를 발송해 안전유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상어 목격담이 확산되자 길이 3m가 넘는 상어가 수로를 헤엄치는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몰려들어 지난 주말에는 평소 4~5배에 달하는 19,000명이 공원을 찾았습니다. 평소 한산하던 주차장도 상어를 보러 온 관람객들의 차량으로 가득 차 주차난이 빚어졌고요. 현장에는 푸드트럭까지 등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상어가 큰 먹이를 한번 먹이면 일주일 정도는 지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상어가 스스로 출구를 찾아 나가도록 지켜보다가 상어의 행동이 둔화되거나 몸에 이상이 오는 증세가 보이면 그때 유도해서 내보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화제의 이슈.

이 영화의 노래로 추야월 듣고 왔습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저도 상어 보고 싶네요 해주셨어요. 아우, 이 영상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 상어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뭔가 이 부산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축제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자, 그리고 앞서 서희철 가단의 향사의 가을이라는 곡을 띄워드렸는데요. 크, 우리 서희철 씨가 등판하셨습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서희철입니다. 공연 후 퇴근길에 저희 음악이 나와서 즐겁게 들으며 퇴근합니다. 행복한 가을밤 되세요. 와, 우리 만나 가족 여러분들 좋으실 것 같아요. 서희철 씨가 이렇게 직접 덕담을 주셨습니다. 아우, 너무나 팬입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세요. 자, 2089님께서 서희철님 지난주에 이세준님 라디오에

나오셨어요.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또 정보 주고 계시고요. 8913님께서 작년에 운 좋게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11월에 두 번째 중도금을 내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대출 없이 성공하고 싶어요. 제 힘으로 해내고 싶지만 주식도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잠시 희망을 가졌었네요. 주변에 자랑하기가 뭐해서 보내봅니다. 국악방송 청취자님들 모두 남은 목표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잘 듣고 있어요. 해주셨는데요. 아니, 그 당첨이 어렵다는 청약에 당첨이 되셨네요. 와, 진짜, 진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 8913님께서 주식시장이 좀 힘을 내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오늘은 그래도 코스피가 7,000 넘은 상태로 마감됐네요. 우리 8913님, 올해 꼭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5558님께 드리고요.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1704님 드립니다.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9월 22일 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김준모의 오카리나 연주로 천둥아리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희 선생이 이룩한 국악예술학교에서 음악교육의 결실은 뛰어난 제자를 많이 배출했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제자만 대충 꼽아도 피리를 배운 제자에는 최경만, 박범훈, 김광복 등을 꼽을 수 있고 해금을 배운 제자에는 김영재, 최태현, 김무경, 홍옥미 등을 꼽을 수 있고 장구를 배운 제자에는 장덕화, 장종민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음악 활동을 하는 제자는 부지기수라 할 수 있다. 음악학자 이보형 선생이 남긴 지영희 명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영희 명인의 가르침 덕분에 해금 연주가이자 작곡가로도 큰 업적을 남긴 국가무형유산 검은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61년도 선생님 처음 뵙고 한복을 곱게 입고 앉으셔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대하는데 우리야 너무 어리니까 아주 뭐 어려운 옛날 할아버님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자상하시고 꼼꼼하시고 그때 한방에서 피리 해금을 같이 가르치셔가지고 너무 어려서 뭔 소리지도 모르고 그냥 해금만 배웠죠. 옛날서부터 내려온 그 무속제라든지 미녀제라든지 경기제가 강하시죠. 이건 부정거리다, 발포들에다 무슨 뭐 십체다, 오체다 하면서 이렇게 다 시범 보여주시고 그때는 연령 차이가 너무 어려서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학생 국악관연 악단이라고 우리 국악예술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잘 키워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졸업하면 어디로 갑니까 하고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제 월급을 주는 단체가 생길 거다 해가지고 그 당시 김현옥 시장 그분을 박건봉 선생님하고 박기 선생님 다 노력하셔가지고 그때 대군부는 김광희 선생님도 참여하셨고 남산으로 모시고 와서 국악 합주 학생 하는 걸 보고 이거를 좀 시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시립관인 학단이 생긴 걸로 알아요. 대풍요 그거를 전부 악보화한 거 그다음에 관현악의 초창기에 초석을 다져놓으신 거 그 한성준 선생 밑에서 조교를 하셔가지고 한영우 선생님이나 강선영 선생님들이 가끔 오셔서 이렇게 문답도 하시고 하여튼 전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많이 자문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다 국악의 업적으로 볼 수 있고 저희들한테는 매일 대학 나와라 대학 나와라 우리는 시대가 그래서 못 배웠지만 너희들은 대학 꼭 나와서 애들을 많이 길러야 된다 막 그런 국악 운동가시죠. 그 선생님이 가장 내 기억에 남는 건 내일이면 하와이를 떠나시는데 오늘 집으로 와라. 왜요? 그랬더니 이걸 꼭 너한테 일러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바닥을 치시면서 그 장구채 가지고 그냥 도닥도닥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런 15채 막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밤이었어. 우리 집하고 가까웠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성금년 선생님이 여보 지금 몇 시인데 그러고 앉았냐고 내일 출발하실 분이 걔가 지금 그걸 다 받지도 못하고 그럴 테니 그만하시라고 막 이래서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0: 날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희 명인의 제자 국가무형유산 검은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기록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5: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했던가요? 그만큼 추억은 다양해서 같은 풍경을 보아도 사람마다 떠올리는 것이 다르고 같은 노래를 들어도 가슴에 남는 장면은 서로 다릅니다. 조병아 시인의 추억에 김성태와 최영섭이 각각 멜로디를 붙였습니다. 같은 시에서 시작했지만 두 사람이 만들어낸 노래는 서로 달랐죠. 그리고 그 노래를 듣는 이들의 숫자만큼이나 다른 추억이 한가위 달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조병화가 쓴 시에 김성태가 곡을 붙인 추억, 소프라노 정주희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같은 시를 대하면서도 누군가는 사랑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고향을 떠올리고 또 누군가는 삶에 대한 회한을 떠올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추억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다시 써내려가는 것일 겁니다. 노래 한 곡이 누군가에게는 첫사랑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고향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힘겨웠던 시간을 견뎌낸 증거가 되는 것처럼요. 이어서 현재명의 고향 생각을 테너와 소프라노가 각각 부른 두 곡 준비했습니다. 현재명 시, 현재명 작곡, 고향 생각. 먼저 테너 이인범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소프라노 김영미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현재명 씨, 현재명 작곡, 고향 생각, 테너 이인범과 소프라노 김영미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조은파 시인의 시, 친구 이야기에서 뽑았습니다. 많지 않아도, 그리고 자주 만날 수 없어도 나에게 친구가 있음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멀리 있어도 가만히 이름 불러볼 수 있는 친구가 나에게 있음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조음파시 김용현 작곡 친구 이야기 테너 박인수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최정희 씨 심순보 작곡 가을 그리고 그리움 소프라노 임청화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김영균 씨 정혜련 작곡 메밀꽃 연가 바리톤 전명석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임청화가 부른 가을 그리고 그리움, 바리톤 전명석이 부른 메밀꽃 연가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추억은 지나간 시간을 사진으로 보관하는 일이 아니라 그날과 시간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 언젠가 그때가 참 좋았지 하고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오늘에도 따뜻한 추억 하나쯤 만들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반우반개 반역 남하여입니다. 지화자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구학당 송현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리꾼 서정민의 공연과 함께합니다. 지난 8월 23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서정민의 17번째 판소리 독창의 춘향가 공연 실황입니다. 소리꾼 서정민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예술사와 전문예술사 과정을 마쳤고요. 한양대학교에서 음악학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임방울 국악제 판소리 명창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요. 현재 동초제 판소리 강산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고 이일주 명창과 안숙선 명창을 사사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수 바디 적벽가를 다룬 박사학위 논문을 비롯하여 판소리와 단가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들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동초제 판소리 다섯 바탕을 악보로 옮기는가 하면은 또 오선악보로 보는 단가, 남도민요 등의 저서도 낸 바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만나볼 춘향가에서도 역시 고수 이준영이 함께하는데요. 현재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곡법 이수자이자 우리소리 바라지 동인이고 사물놀이 느닷 대표이자 음악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는 타악 연주자입니다. 이번 공연이 조금 특별하게 다가온 이유는 프로그램북에 적힌 작은 문구 때문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소리는 저의 40년 인생입니다 라는 글귀입니다. 물론 소리 인생을 뜻하는 40년의 시간인데요. 이 말처럼 서정민 소리꾼에게 판소리란 한두 번의 공연으로 만나는 음악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공부하고 무대 위에 올리고 또 자신만의 소리로 다듬어 나가고 있는 예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꾸준히 완창 발표회를 선보이고 있는 것도 서정민만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2021년부터 작년까지죠. 춘향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별, 시련, 재회, 사랑 그리고 이별이라는 네 개의 테마를 잡아서 춘향가를 분창 공연으로 선보이면서 이끌어왔는데요. 이번에 17번째 독창회에서도 다시 춘향가를 선보였다라는 점이 있어서 소리꾼 서정민이 이 춘향가를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또 자신의 소리독공을 위한 노래로서 얼마나 열심히 활용하고 있는지 그 자세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춘향가는 동초 김현수 바디로 고 이일주 명창으로부터 사사받은 소리입니다. 여러 눈대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제는 춘향의 편지, 이어서 몽룡과 춘향모의 만남, 만나봤고요. 오늘은 몽룡과 춘향의 만남 대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몽룡과 춘향의 만남, 이 테마 아래에는 박석고개를 비롯하여 춘향모와 춘향, 향단이 등이 등장하는 여러 대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몽룡과 춘향의 만남이라는 제목 그대로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몽룡이와 춘향이가 다시 한 장면 안에서 만나는 장면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판소리에서 이런 긴 이야기

0: 이야기 대목을 들을 때는 한 가지 소리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안일이와 창이 교차하면서 인물이 바뀔 때마다 말의 표정도 달라지는데요. 소리꾼 한 사람이 이야기로 들려주는 화자였다가 또 곧바로 극중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서정민이 오랫동안 다듬어온 춘향가에서 이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과 소리가 어떻게 구분되고 또 어떻게 꾸려져 나가는지 몽룡이와 춘향이의 그 표정을 상상해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8월 27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서정민의 17번째 판소리 독창의 춘향가, 어제에 이어지는 무대인데요. 몽룡과 춘향의 만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시간은 약 24분이고요. 소리의 서정민, 고수 이준형이 함께합니다.
1: 춘향우 더욱 기가 막혀 의사또를 다시 한번 바라보더니만 아이고 이게 웬일이요. 귀신이 잡히려는가 조물이 시기러는거나 소방님도 처지경이 되었으니 내 딸 춘향은 영영죽네. 죽어도 원혼이 난데게 가서 얼굴이나 한번 비워주시오. 글쎄 일이 된 줄 알았더면 내가 공연이 왔거든. 내가 가본들 살려낼 재주 없고 쓸데있는 일인가마는 그러나 저는 날로 인하여 죽게 된 사람인디 여기까지 왔다 안 가볼 수 있나.
2: 그렇지.
1: 가세.
2: 가.
1: 그러면 이러더니 춘향은 뭐 깜짝 놀래. 아이고 가셔도 아직은 못 가셔요. 신관 사또가 공연한 금강자로 밥이나 미음이나 넣어줘도 산의 손으로는 못 넣어주겨. 옥문거리 흰 개꼬리 하나 얼른 묻어겨는디 만일 서방님인 줄 알면 못 죽음이 날 것이니 바로나 치거든가 사이다. 바로 치기를 기다릴지 조경.

없이 앉아있고

잡고 지금.

들려 크게 부르던 못하고 속으로 찾지나요. 사정이 사정이 아이고 이 원수놈 또 투전으로 갔구나. 아가 준양아 어미가 왔다. 준양아

나 혼인이지.

0: 뭐냐?
1: 다.
0: 호미가 왔다.
1: 예.
0: 고모님, 이밤중에 어째 또 오셨소?
1: 다.

0: 라고. 어?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셨소 춘향 어머니 틈으로 춘향 영상을 살펴보고 어사 또 춘향 어머니 고기가 불꽃같이 나 오냐 왔더라. 나지 누가 와요? 서방님은 장 없는 년.
1: 그렇지.
0: 어? 차라리 그 전대로 있고 편지 나왔으면 누가 좋게야. 동체 왔더래. 아이고 어머니 동체 오다니. 날 태워가려고 하마가 왔소. 아. 어? 너 죽으면 태워갈 틀 것도 안 하더라. 아이고 그럼 너 누가 와요. 답답을 겨 못 살겄소. 어서서 말씀 먹어. 이 평생 앉아도 서방 누워도 서방 잠을 자도 서방 죽어가면서도 서방 Yeah.

아이고. 더 길어도 못 먹을려. 이 잘 되면 왔단 말 듣더니만은 단박에 그저 확 잘라내 그래.

적삼 못 견해요 세번 불러 촌오고 소방님 속적삼 못

필패라니 공방이 되게 너무 급성 걸 피웠으니 무슨 배를지 알겠느냐. 어사또가 춘향 속 타는 걸 봐서는 춘향아 내가 어사를 했으니 네 조건도 염려 말아라. 꼭 하고 싶으나 아. 세수 없는 춘향모가 이 말을 들어놓으면 밤

왕님 관망하여드리고 내가 죽은 후계라도

0: 어찌 난방인지 보더니 가락지가 있네, 비녀가 있네, 있는 대로 모두 팔어.
1: 그러지.
0: 잘 먹여라, 호사를 시켜.

나는 모른다. 널 연놈이 만났으니 죽.

책을 들면 이 목숨 반 끝일 테니 종류 꿀리가 부이부랴 나는 이 꿀도 꿀 안 해보고 에라이노

0: 소리꾼 서정민의 노래로 몽룡과 춘향의 만남 들어봤고요. 고수 이준영이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어사출도와 동원의 경사입니다. 서정민이 이번 공연을 소개하면서 어사출도와 동원 경사를 춘향가 속의 옥중가, 쑥대머리, 과거장, 박석고개 등과 함께 춘향가의 중요한 눈대목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특히 동원의 경사 대목은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대단원입니다. 즉 암행어사 이몽룡이 춘향이를 구하고 두 사람이 다시 만나 기쁨을 나누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하이라이트 대목인데요. 오늘은 이 동원의 경사 속에서 허허 갈수록 산이로구나 대목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은 춘향이가 아직 이몽룡의 정체를 알아보기 직전에 부르는 중몰이 대목입니다. 그러면 어사출도 동원의 경사 듣겠습니다. 소리꾼 서정민, 고수 이준형이 함께하고요. 연주 시간은 약 28분입니다.
1: 이날인즉 본관 삿도 생신잔치날인디 날인이지마 거니 각골 수령들이 모아들기 시작하는디 가급 수령 모여들지 인물 좋은 순창군 수임실영각 영장 자리오사 옥과 영과 부채질의 남자혈협 불문왔다 공성헌님 권마성의 서명부사 수천군의 연수가 여드러울지 정천의 구름매더 백원중궁의 신수매더 이르상 파초제 행사도를 하인들 성인수배 흡창등이 본관은 주인으로 동원에 공진을 시키겄다. 분암문을 높이 들고 백포장은 내로를 막고 육간대천 떠오른 마루 화문서고 비도듯 안석타도 제법이며 담배육초 족구제와 족구제

다가오게 제자대로 안석에 비겨 앉아 담배 부여 이백만원 부장이 남만 어째 공인 불러 사면 치고 희생들 마주서 뱃따라 이어는 군대 당금무 좋다 생황양금 출봉료 필요졌대 해금 소리 잠무간 들어서며 제가 우쭈 제가 우쭈 내가 쭈 제가 쭈 대청에 뛰어 올라 좌중에 병아 놓어 충청도 대포 사등이 근처 내려왔다 오늘 잔치 소문 듣고 구경이 나허고 구경나 걷어먹자 불구염치 왔사오니 허벅지 마르시오 소리도 버럭질라노니 본관이 회를 내어 저 미친놈을 멀리 쫓아내라 임금 창 달려들어 뻗다 이게 웬 양반이 덤벼치 들어 금매건이 연매건이 제꼬대 축혀들고 이 양반 저리 썩 내려가지 못해 어사 또 동원 상기둥을 꼭 붙들고 에라 이놈들 가난한 양반 어찌려진다 나를 쫓아내라는 놈은 쇠아들 놈이요 나가는 사람은 인사불성이니라 이 기둥이 빠졌으면 빠졌지 내가 내려가기는 틀렸다 이 기둥이 빠지면 동원은 헐어질 것이고 동원이 헐어지면 여론은 못 살게 돼 그때 운봉 영장은 무관으로 많이 다닌 양반이라 눈치가 비상헌데다 사람의 관영 찰색을 대강 얻은 것이었다 운봉이 사령들을 호령하며 에라 이놈들 내 저 양반 이리 모셔라 어사또 이 말 듣고 다시 뜰로 내려서 신벗어 놓고 발에 먼지를 떨며 혼잣말로 군다 못해

옆에가 앉았거든. 응. 그때요 본관이 어사또를 쫓아낼 양으로 자 좌중에 통할 말이 있어. 우리들 관장 내 모여놓는 좌석에 글이 없어 무면이 글한 귀씩 지읍시다. 선수 운자를 불러쓰되 기름고 높을고 두 자로 절기운을 부르더니 만일 이 운자대로 글을 못 짓는 자가 이 좌중에 있으면 곤장 다섯 개씩 때려 밖으로 쫓아내기로 합시다. 어사또 함소하며 자 상좌의 말씀 올라가오. 이 사람도 부모 덕분에 글자나 읽었으니 시한 귀지면 어떠. 운봉이 반겨 듣고 내 저양밖에 지필연 갖다 드려라. 어사또 지필연 받아 일필 귀지어여 운봉 영장께 내어주며 이런 과객의 글이 오지거우리까 보신 다음에 웃지 말으시고 고칠 때 있으면 고치시지요. 운봉이 글을 받아보니 글씨가 명필이요 글이 또한 문장이라. 운봉이 글을 읽다 벌벌벌 떨며 이 글 속에 일들었구나. 곡성을 가만히 손짓하여 뒤태마루로 가서 글을 읽는 뒤 그때의 운문과 곡성은 본관이 들을까 하여 가만히 읊었건만은 우리 소리꾼들이 읊을 적에는 좌상이 들으시게 하자니 글을 좀 크게 읊던 것이었다.

0: 생각 들었소. 우리 여기 있다가는 초선이 맞기 쉴 테니 곧 떠납시다. 여보 본관장, 잘 부르시오.
1: 예.
0: 나는 먼저 떠납니다.
1: 얼씨구.
0: 아니 운봉용장, 벼랑간 이게 웬일이시오? 어. 대부인께서 낙태를 했다고 곧 기별이 왔소. 노영 대부인 춘추가 얼마신지 낙태를 오세요. 금년에 89이오. 89에 무슨 낙태를 오신단 말씀이오. 낙태가 아니라 낙상하였다는 것을 겁결에 잘 묻던 말이오. 운봉 하인을 부르고 곡성 하인을 부르고 야단이 났거든. 그때여 배이 발입한 사람 하나 칠청에 달려들어와 무슨 문서 내어놓고 말없이 나가거라. 아전들이 들고 보니 어사또 비가니라. 아전들이 질색어요 동원에 달려들어와 어사또 비가 놀리오. 올려놓으니 좌상에 모인 수령내는 혼이 없고 본관은 넋을잃어 비관을 펴보라 할지 없던 수전증이 절로 생기겄다. 남원 부사 친집 개탁이라 허였으되 또 떼어보니 허였으되 본부 수리 각 장색 진율 감색 착하 외수하고 거행 형리 성명을 삭직보래 의당하라. 봉은이 들썩들썩 각청이 들놀 제 본부소리 각장색진율 감색착화되수호고 고행형리 성명을 완현우 삼공영 부르고 사명수 불러라 위선고장을 신치고 동원의 수레차로 검색으로 사정하라. 갖고 왕인이 두고서 불러서 결정이 오르냐 전세 동색 불러서 미가 줄이고 군색을 불러 군복하가 먹고 군책에 불러서 근소를 잡히고 공방을 불러 재물을 담고 군소를 불러서 거외도 신칙 사정이 불러서 옥쇠를 담고 예방을 불러 공인을 담소가

정을에 다니면서 서로 친분대로 귀에 대고 쏘고 쏘고 이제 나무는 절단 났다. 우리 여기 있다가는 삼별왕 맡기 쉴 테니 어서서 떠납시다. 그때 사또님은 앉았다 일어서며 기지개를 불끈 잘 먹었다. 어찌리 좌석이 섬뜩커. 여보 만자. 내 잘 얻어먹고 잘 놀다 잘 가오마는 좌석이 이리 섬뜩하니 원 이런 낙동이 없소요. 누가니 물색 모르고 허사도 없게 보아건다. 아이 사람 놈 인사야. 잘 가든지 못 가든지 이 난리통에 신사는 무슨 놈이 신사냐. 허사도 허이 없어 공관을 울으며 그럴 일이오. 그러면 우리 조금 있다가 또 만나지. 나래 내려서며 거울로 살펴보니 정업의 영주 수십 명이 장사꾼으로 쟁쟁을 하고 패랭이를 숙여 쓰고 구경꾼 한테 섞어 드문듬석 들어서 의사도를 바라본다. 그때 의사도님 사무원 밖으로 나가면서 눈 한번 끔쩍 보채질 깜짝 바람 모두 오버로니 정업의 영주 눈치를 채고 순식간 현장을 하는 천사적 우리 공견대를 띄고 패랭이를 벗고 흥전기를 쓰고 화면에서

달아나고 문장보사는 겁도 나고 술도 지어요. 바람으로 도망쳐 올라가 갓 부자에다 우주멀론 밑에 있던 하인들 우주벼락을 가지던

척추던 기생들은 발 벌린 채 달아나고 밤비는 밥상에 그 물통에 걷어넣으며 사돈님 세수 잡수지워. 공방은 자리 잃고 멍석 빨아 옆에 끼고 멍석인 줄 알고 부르고 아이고 이놈의 자리가 어찌니 무거우냐. 하라고 나발을 먹지고 못하고 온다 급창아 이 밝은 부하네. 이 말이 홍봉으로는 아니가고 남은 의사 또 계신 대로만 가니 암행삭도가 축전축전법도 하나보네. 급창이 너거를 고 들쑥날쑥 꼼짝달싹을 못하고 아이고 사또님 아이고 사또님 말을 거꾸로 탔사오니 속히 내려 옳게 타십시오. 뭔다 이놈아 이 달린 통이 언제 마을을 옳게 탄단 말이냐. 아이고 빠지는 섣대빼 엉구덩이나 둘러봐거라 둘러봐거라 황치를 나서 창판에 켜가 되었을 때

어사또 동원에 좌정하시고 분부하시되 춘향을 칼 벗겨 즉시 잡아들여라. 수형이 분부 듣고 옥사정을 불러 춘향 그 피 흘리랍신다. 목소리를 내어주니 사정이 옥 흡 피가라 묵묵거리 당도

이 사람아, 이 난리통에 누가 누군 줄 안단 말인가? 그렇지. 그런 소리 말고 어서 들어가세. 아이고 셨을 때

번 죽어 진병 그 쌍무시 우리 모친 언니에게 다가 으타

같은 불로사령들이 와르르르 달려들어 춘향 잡아들였소. 춘향은 잡혀들어가 훨씬 너른 동원들에 터진 듯이 쓰러져 있는데 어사 또 춘향을 가만히 살펴보시니 동원 대뜰 밑에 죽은 듯이 엎졌는 모양 목부린견이라. 참아 볼 수 없건만은 짐짓 한번 구령을 하시는디 춘향이네 들어라. 너는 창가 속으로 이만한 년이 자칭 수절한다 하고 관정 발악을 잘 오고 관장에게 능욕을 잘한다니 그 불경한 죄 어찌 살기를 바랠고. 춘향이 어쩌오.

이르되 두지압이 섬기는 게 두인군과 같았다고 실증으로 아뢰었을 뿐이 없지 무슨 능욕을 했사오리까. 명철의

지가 열렬하지? 이 자칭 열렬하고 본관 수청을 거역하였다니 이 진정 열려일진데 일정한 지혜비만 꼭 섬겼을까? 이분만 섬겼나이다. 이불을 섬기고도 무슨 열려라 할꼬? 두잇

은관 수청을 부족하였으면 잠시 지내가는 수의 사또 수청은 어떠할꼬? 수의 사또 수청만 듣는다면 너의 원한도 서론할 수 있으려니와 만일 수의 사또 수청도 거역한다면 당장 죽고 남지 못으리라. 준향이가

빨리

장녀 자식이나 장녀도 아니오 여기.

가 정성 녹주 굴듯 잘해 눈비 온다고 변나오면

춘향가 중 가장 하이라이트 대목이라 할 수 있는 어사출도 이어서 동원의 경사 대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서정민의 소리, 이준영의 북장단이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8월 23일 국립공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서정민의 17번째 판소리 독창의 춘향가 공연 실황과 함께했고요. 어제부터 이어진 방송이었습니다. 서정민의 앞으로 행보를 응원하면서 FM과학당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물을 관찰하는 방법 중 하나는 뒤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비밀이 있고 그걸 숨겨놓은 사람이 있거든. 민구 시인의 시 뒤로 걷기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물에는 뒷면이 있고 그 뒷면에는 새로운 모습과 작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렇게 뒷면을 살피는 일이 세상을 보다 넓게 보는 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9월 22일 화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박혜리의 기억하는 사물들 전해드리면서 9월 22일 화요일 그론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선 민구 시인의 시 뒤로 걷기의 한 대목을 읽어드렸어요. 뒷면을 살피면 사물의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시였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볼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조금 더 넉넉하게 지켜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더 정다워지겠죠. 우리의 삶, 이모저모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3033님, 인찬영님, 앞으로 2일 뒤면 추석이네요. 저는 참고로 추석날에는 아무 데도 안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쵸. 정말 이게 곧 연휴입니다. 곧 연휴. 연휴를 아마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 저도 지금 연휴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연휴 전까지 왜그 아시나요? 그 출판업계는 이 추석 연휴 전에 많은 마감들을 다 미리 끝내놔야 돼가지고 마감들이 보통 조금씩 더 앞당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그 마감 다못 지키게 생겨서 지금 죄송하다는 메일 보내야 되고 지금 아우 정말 추석에 지금 아우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네, 아무튼 간에 그래도 이 시간 잘 보내고 나면 여러분들 모두 다 편안한 연휴 맞이하실 수 있겠죠. 네, 남은 이 평일 저희 그런도와 함께 잘 버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11님 시인님 대추 좋아하시나요? 저는 아주 좋아하는데 가을이라고 마트에 보이길래 냉큼 사왔어요. 품종 개량을 했는지 공처럼 커요라고 아니 대추가 공처럼 크면 대추가 아닌 거 아닌가요? 지금 딴거 사신 거 아닌지 아무튼지간에 그래요 진짜 요즘 저는 사실 대추 뭐 따로 잘 먹지는 않는 편인 것 같은데 그래요 대추가 그렇게 크다면 또 무슨 맛이 날지 또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것도 한번 마침 이제 추석이니까 또 한번 챙겨서 기회가 되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음악 한 곡도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주보라의 가만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보라의 가만히 듣고 왔습니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화요일엔 이 밤의 단상, 그리고 지금 이 곡이 마련됩니다. 방송을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립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또 공연 선물도 있어요. 음악극 섬 1933-2019인데요. 서로 다른 시대를 산 인물들의 이야기로 1933년 소록도 갱생원에서 사랑을 키워가는 한센병 환자 백수선, 1966년 소록도 환자들을 돌본 오스트리아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그리고 발달 장애아 엄마 고지선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저마다 다른 시대 속 교차하는 서사를 통해 여전히 반복되는 편견과 차별의 현실, 또 서로를 이해하는 용기를 전한다고 해요. 9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 국립정동극장에서 공연되고, 그론도에선 10월 4일 오후 2시 공연 초대권을 모두 세 분께 1인 2매씩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엔 해량의 뱃노래를 띄워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량의 뱃노래를 띄워라 였습니다. 한들님, 낮에 너무 더웠는데 밤 되니 시원하네요. 어제 친구는 에어컨 틀고 잤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큰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래요. 이게 진짜 낮에는 제법 덥고요. 저는 며칠 전까지는 밤에도 뭔가 약간 집에 열기가 다 덜 빠져가지고 또 막 밤인데 막 덥고 막 그런 밤도 있더라고요. 근데 막 이제 와서 선풍기를 다시 꺼내기도 좀 영 애매하고 막 그러면서 덥네 이러면서 잠들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모로 좀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점점 일교차 커지는 건 좀 일관되게 계속 나타나고 있죠. 감기 안 걸리게 모두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저희 지금 주변에도 감기 걸린 분들이 뭐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건강 챙기시고요. 가을이님 새싹 사연인데요. 어젯밤에 모기에게 네 방이나 물렸어요. 시원해지니까 사람처럼 활동하는 모기 너무 싫어요.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모기가 은근 날아다니고 있죠. 정말 저는 다행히 저희 집에서 한동안 날아다니던 모기는 이제 어디로 갔는지 어쩐 건지 요즘은 안 보이는데 아 쉽지 않아요. 정말 그 모기 정말 아유 전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뭐 모기도 한철이고 곧 사그라들 테니까요. 조금만 더 잘 버텨보도록 합시다. 아 그리고 3677님 시인님 추석이 3일 앞으로 다가오네요. 저희 집은 4대가 모이는 명절이라 분주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래요. 이게 친척들이 좀 모이면 아유 신경 쓰게 정말 한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진짜. 그 와중에 4대가 모이는 거면 아우 어떻게 그 준비 혹시 3677님이 다 하시나요? 아우 절대 혼자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이렇게까지 손 많이 가는 것 같으면 우리 모두 사 먹자라고 하는 그런 현명함 또한 보여주시면서 아이 사 먹어도 일일 것 같아요. 사 먹어도 그 4대가 모여서 먹는 거라고 치면 그러니까 꼭잘 여러모로 현명하게 준비 잘 하셔서 건강 잃지 마시고요. 지치지 마시고 즐거운 명절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 이어가겠습니다.

이 밤의 단상. 여러분은 혹시 안 쓰는 물건들 많이 쌓여있진 않으신가요? 저는 거의 쓴 적 없는 컵, 거의 안 입는 옷,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때로는 제가 예쁘다고 산 것들도 있고요. 또 선물 받은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참 그래요. 이게 예뻐서 샀는데 예쁘다는 이유로 아끼려다가 거의 쓰지 않게 된다는 게 참 뭐랄까요. 참 오히려 아까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항상 찬장에서 컵을 꺼낼 때는 여전히 깨져도 아쉽지가 않은 함부로 써도 되는 컵들을 더 꺼내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예쁜 커피잔 같은 것들은 정말 손님이나 와야 겨우 내놓을까 말까인 물건들이고요. 사실은 저희 집엔 손님도 거의 안 오기 때문에 진짜 1년에 한 번도 안 꺼내고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쓰다 보면 아까운 마음이 더욱 더 커져서 더 안 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기도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옷 같은 건 진짜 유행 지난 느낌이라 낡아 보이고요. 더 예뻐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하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요. 너무 좋아서 오히려 아끼고 싶어지는 마음, 뭐 그 마음은 당연한 마음이지만 오히려 그런 마음 때문에 물건이 더 낡게 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새로 산 물건들 바로바로 잘 사용하는 편이신가요?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솔잎의 필요의 순간 듣고 돌아올게요.

한솔잎의 필요의 순간 듣고 왔습니다. 이 밤의 단상, 오늘은 예뻐서 사놓고 오히려 예뻐서 안 쓰게 되는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예쁘다고 아끼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안 써서 시간이 지나서 낡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도 전해드렸는데요. 물론 이렇게 아끼는 마음 자체가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물건들이 있고요. 또

안 쓰고 그냥 쟁여두기만 했던 그 물건들 조금씩 써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괜히 커피잔을 꺼내보기도 하고요. 상할까봐 잘 꺼내지 않던 그릇들도 일부러 다시 꺼내보고 있습니다. 또 별다른 날이 아니어도 외출용으로 사둔 예쁜 옷들 일부러 꺼내서 입고 동네에 나가기도 하죠.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둔 예쁜 물건들, 그 특별한 날에만 찾아서 꺼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평범한 날에도 그 아꼈던 물건들 꺼내 쓴다면 오히려 평범한 날이 특별한 날로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끼느라고 안 쓰고 있는 물건들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처럼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한 번씩은 꼭 꺼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명 그 하루는 조금 특별한 하루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네, 3033님, 임찬영님, 저는 새 옷 사면 만화 캐릭터 티셔츠 사 입어보곤 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래요? 그럼 자주 입으시나요? 저는 이거 되게 예쁘다 해놓고 이건 그냥 일하러 갈 때 입긴 좀 약간 애매한데 이러면서 안 입는 옷들이 막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뭔가 약간 내가 더 이상 요 시기에 입을 옷이 아닌데 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어느샌가 또 몇 년 지나면 내가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 옷 안 되겠는데 혹은 체형이 변했는데 막 이런 이유로 점점 못 쓰게 되는 물건들 적지 않죠. 그래서 잘 챙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7416님, 인찬시인님, 그런도 시작 전에 잠깐 도서관 다녀왔는데 도서관 안이 조금 더운 것 같더군요. 여름인지 가을인지 헷갈리네요. 안 쓰는 물건 중에 집집마다 그릇이나 컵도 많잖아요. 지인들에게 우리끼리 그릇 바자회 한번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릇 나눠 쓰기 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릇 나눠 쓰기 괜찮은데요. 이거 계속 아끼고만 있다가 안 쓰는 물건들 이런저런 방식으로 좀 이렇게 나눠보면 또 그것도 또 아주 괜찮을 것 같네요. 진짜. 근데 또 아껴도 바꾼 거라고 또 선물 받은, 반쯤은 선물 받은 거니까 또 선물 받은 건 또 약간 쓰기 어려운 거 있죠. 그러느라고 안 쓰게 되면 또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래요, 선물 받은 거 그냥 써버리는 게 낫고요. 선물 받았는데 영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닌 것 같으면 다시 재선물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재선물. 그러니까 받았는데 그 마음은 고맙게 받고 다시 또 이걸 더 잘 쓸 수 있거나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또 건네주는 게 뭐랄까요, 그냥 슬기롭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잘 그 물건들 활용하는 방법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님, 예전에 산 예쁜 신발 꺼내보니 글쎄 삭은 거 있죠. 아끼다 못된 거 엄청 많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냥 안 쓰고 있으면 낡고 못 쓰게 돼요 정말. 그리고 밤산책님, 저도 아끼는 물건 구경만 했는데요. 이러다 언제 쓰지 싶어서 가끔 제일 좋아하는 커피잔 꺼내서 커피 마신답니다.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냥 괜히 기분 내고 싶을 때, 아니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꺼내보는 것도 괜찮고요. 저는 아끼는 컵 언제 꺼내냐, 바빠갖고 설거지가 밀리고 밀려서 컵들이 없을 때.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아끼는 커피잔에다가 물 따라 마시고 콜라 따라 마시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쓰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갓난이님, 가방 신발 아끼다가 쓰려고 꺼내보니 너덜너덜 다 사가서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아까웠어요. 그리고 옷 정리 얼마 전에 다 정리해서 치웠고요. 아끼면 안 되겠더라고요. 열심히 교대로 들고 다녀야겠어요 라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추석날, 추석 연휴에는 또 시댁 다니느라 바쁠 것 같다고 또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셨네요. 너무 고생입니다. 근데 아무튼지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진짜 옷들도요, 진짜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버리게 되니까 진짜 무조건, 그러니까 가능하면 물건을 안 늘리는 게 좋고 물건을 늘렸으면 알차고 야무지게 수명 다할 때까지 잘 사용하는 거, 이게 아끼는 지름길이고 뭐 환경에도 도움되고 뭐 두루두루 모두에게 도움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그렇게 잘 챙기는 일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2701님, 안녕하세요 시인님,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십시오. 솔솔 눈 내리는 3.1포 신청드립니다 라고도 이렇게 인사말 함께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그럼 또 전해드려야죠. 2701님의 신청곡 솔솔의 눈 내리는 3.1포 감상하시겠습니다.

2701님의 신청곡 솔솔의 눈 내리는 3.1포 전해드렸습니다. 2701님 안녕하세요. 시인님 처음에 주제 못 들었는데 아파트 상가 빌라 등 방치된 자전거들 많은데 살펴보면 잘 닦아주거나 수리 부품 교체하면 멀쩡한 것들이 꽤 많고 기부 활용할 수 있을 듯해요. 재능 기부 될 수 있을 듯하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밤의 단상 주제는 예쁘다고 샀는데 아끼다가 못 쓰게 된 물건들에 대한 오히려 우리가 물건

그분들이 못 쓰게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괜히 아끼지 말고 아끼면 결국 버리게 되니까 잘 사용하는 게 자주 사용하는 게 돈 버는 길이다, 아끼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였는데 아, 또 전해주신 것처럼 또 이게 사놓고 안 쓰는 물건들 보통 정말 많은 게 아니죠. 진짜 이 자전거 같은 것도 방치된 자전거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도 진짜 좀 재활용 잘하면 여러모로 좀 두루두루 자원 아끼는 길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9414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명절은 누굴 위한 것인지 너무 정신없어요. 삼산의 지긋지긋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아유, 그래요. 진짜 맞아요. 명절 진짜 여러 사람들에게 또 마음 심란하게 만드는 시절이기도 하죠. 네, 그런 의미에서 딱 전해드립니다. 삼산의 지긋지긋 전해드릴게요.

네, 삼산의 지긋지긋이었습니다. 9414님의 신청곡이었어요. 3911님, 물건은 너무 많이 안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가지고 있는 건 풀가동해서 팡팡 열심히 쓰는 게 좋은 듯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맞는 말씀이에요. 진짜 물건 많이 안 사고 있는 물건 잘 활용하는 게 네, 모두 모두에게 좋은 길이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네, 그럼 다음 코너 또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음악을 윈드 앤 플로우, 우리말로 풍류라고 부르는 밴드가 있습니다. 독창적인 사운드와 메시지를 담은 작업을 통해 제14회 한국대중음악상 록 노래상과 록 음반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전범선과 양반들입니다. 지금은 양반들로 이름을 바꿔서 활동하고 있어요. 양반들은 자연의 조화를 노래하는 6인조 밴드로 풍류를 지키는 조선시대 양반들의 모습과 닮았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팀을 이끄는 전범선은 특이한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수면서 책을 집필하는 작가인데요. 역사학, 동물권, 비거니즘 같은 분야의 도서를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친일파의 후손이란 가족사를 숨기기보다 역사적 성찰의 소재로 삼아 책과 음악에 녹여내기도 했죠. 그럼 음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집 사랑과 발매 이후 호련히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와 2016년에 선보인 음반 혁명가에 담긴 노래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떠오르는 곡이기도 한데요. 강강술래예요. 강강술래는 추석 명절이나 정월 대보름밤에 보름달 아래서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면서 하는 전통놀이죠. 노래와 무용이 동시에 펼쳐지는데요. 전범성과 양반들은 이 전통 풍습 강강술래를 현대적인 가사와 음악 안에 담았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강강술래, 전범선과 양반들의 노래와 연주입니다.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강강술래를 전범선과 양반들의 노래와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활동하고 있는 양반들, 이제 양반들로 활동하고 있죠. 올해 양반들의 정규 2집 음반 Wings of the Phoenix를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전범선은 양반들의 음악에 대해 우리가 곡을 쓰는 게 아니라 자연이 써주는 느낌에 가까운 작업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현대판 양반들의 풍류,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젤리곰님, 강강술래 돌아보자. 늘 듣던 강강술래랑 다른 감성이지만 신나네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되게 이제 락 밴드의 이 감각으로 풀어낸 강강술래. 또 뭔가 근데 또 강강술래 같죠, 진짜. 또 그것이 또한 묘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나님, 날이 좋아서 추석 보름달 기대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네요. 진짜 이 달이 또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떠오를지 또 그것 또한 기대해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서해안 배연신 굿에 있는 뱃노래를 모티브로 한 악단 광칠의 어차 이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들의 삶에 만선의 기쁨처럼 행복과 흥이 가득 차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곡이에요. 네, 그럼 지금 전해드리죠.

네, 악단광실의 어차였습니다. 2111님, 요즘 바쁘고 오늘은 클래식 공연 보고 왔는데 늦잠이네요. 늦게 참여했다 말씀이죠. 제가 좋아하는 어차라도 들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럼 뭐딱 맞춰서, 늦게 아니고 딱 맞춰서 제때 오신 거죠. 네, 아유, 너무 다행입니다. 네, 이어지는 음악은 또 어떻게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이번엔 살타첼로의 옹에야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살타첼로의 옹해야였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NK365 유산균은 2111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푸른하늘님, 연휴 준비하느라 마음이 너무 바쁜데 감기로 몸이 마음 같지 않아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래요. 연휴 앞두고 갑자기 아프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진짜 답답한 마음이겠죠. 일단 연휴 여러모로 잘 보내시길 위해서라도 일단 감기 조심하시고요. 독감 조심하시고요. 몸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의 끝곡 두 번째 달에 달빛이 흐른다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할 일이 있으면 생각난 딱 그 순간 딱 시작하면 참 좋잖아요. 아 그런데 꼭 시계를 보고 아 30분 되면 해야지, 아 정각에 해야지 하면서 미룹니다. 30분마다 우는 뻐꾸기 시계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바로 지금은 너무 평범해서 뭔가 시작하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다고 30분이 또 정각이 뭔가를 하기에 특별하게 좋은 시간도 아닌데 말이죠. 정각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월요일도 아니고 마음먹은 그 순간이 뭔가 시작하기 제일 좋은 때일 거예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9월 22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문 열어준 곡은 이무진 씨의 청춘 만화였어요. 아, 아이고 뭐 30분에 해야지, 정각에 해야지. 예. 다 핑계죠. 예. 뭔가 미루기 위한 핑계가 필요한데 마침 또 30분도 있고 정각도 있고. 뭐 사람이 미룰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그렇게 계속 미루다가 결국 내일 가고 다음 주 가고 다음 달 내년까지 갈까봐 걱정입니다. 7397님 9시에 헬스 PT 받고 집 가고 있어요. 오프닝이 제 모습 같네요. 5분만 게으른 불이다. 운동 가

가야지 하며 조금씩 미뤘는데 그래도 다녀왔으니 보람찬 하루 끝입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다녀오셨으면 모든 게 다 용서되는 거죠. 미루고 미루다 결국 못하니까 문제지 뭐. 늦지 않게 해내기만 하면 여유 있게 하는 게 된 거죠. 미룬 게 아니고. 박은영님, 이은밤 3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건 예뻐요 해주셨고요. 문혜영님은 타월을 구매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우리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아마 저 수건이 보일 거예요. 9월 25일이 이은밤 시작한 지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아, 이른바 3주년. 추석 연휴여가지고 그날 저희는 방송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 이음 가족 몇몇 분께서 저 수건을 제작해서 미리 축하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랑하려고 걸어놨습니다. 얼마 전에 구창모 선배님 다녀가셨을 때 그때 수건 몇십 주년이라고 이렇게 걸어 드렸었더니 많이들 예쁘다고 하시더니 그래서 생각이 나신 건가? 아무튼 이 수건, 예, 여러분 이거를 하나에 얼마에 팔까? 몇 개 남았는데 팔까? 그러면 안 되겠고, 저희가 충분히 나눠 갖고 뭐 앞뒤 프로그램 나눠드리고 여기 뭐 사장님이랑 부장님 하나씩 정도 챙겨드려야 되고 그러고 나면 한 3개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오늘 3개 수건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물로 저희가 여기서 직접 보내드리는 거예요. 우리 허주영 작가님 하는 일이 조금 늘어나는 건 미안하긴 한데 여러분을 위해서 뭐 수고해 주시겠다고, 예, 못 이기는 척 동의해 주셨습니다. 뭘 어떻게 해서 드리면 좋을까? 오늘 저기 어차피 퀴즈 있는 날이잖아요. 예, 세 글자 퀴즈 때 정답자 분께 드리든가 아니면, 예, 한번 뭐 생각을 해볼게요. 아, 자, 노래를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리겠고요. 잠시 후에 덩덕궁 출석 체크 있으니까 덩덕궁 빨리빨리 흔적 남겨주세요. K-윌입니다. 말해 뭐해.

케이윌의 말해 뭐해 같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 샵 0302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죠. 덩덕궁 앱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이 많아요. 1부의 세 글자 퀴즈 같이 풀어봅니다. 예, 냉정하게 가사 중에 딱 세 글자만 불러드릴 거예요. 어떤 노래인지 맞춰주시고 재밌게 퀴즈 풀고 선물도 받아가시죠. 2부에 결정해드립니다. 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예, 요리 갈까 조리 갈까,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보내주시면 이음가족의 투표로 정해드릴게요. 아,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는데 지금 시작할까요? 아니면 추석 지나고 시작할까요? 흰머리가 조금 났는데 셀프 염색할까요? 미용실을 갈까요? 이렇게 양자택일 형식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말머리 결정 달아주세요. 2부에서 K클래식 한 장도 같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자, 저 수건 갖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수요일에 손님 오시면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삼행시. 오늘은 그냥 이음밤으로 삼행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음밤 삼행시를 통해서 예, 아주 멋지게 예, 적어주시는 분 세 분을 추첨해서, 아, 추첨은 아니다, 뽑아서 세 분을 선정해서 저희 그 3주년 기념 타월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참여하시는 거는 아까 알려드렸죠. 이제는 뭐 다 외우시겠지. 요거 2부에 진행해 볼 건데 예, 수시로 그냥 시간 되는 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피니님께서, 사실 그동안 중2병 제대로 걸린 아들 보살피느라 영혼이 탈탈 털려서 바빴답니다. 요즘 저희 집 상전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짜증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온 가족이 아들 눈치 보느라 집안이 살얼음판입니다. 얼마 전엔 안 그러던 아이가 불같이 화를 내며 대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쭌디 목소리 들으면서 위로받으려고 들어왔어요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잘 오셨어요. 중2병 제대로 걸린 아들. 아이고. 이게 살다 보면 중2가 중2병 걸리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나이 좀 자신 어르신들 중에도 가끔 보면 중2병 환자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나이하고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가수니까 같이 가수들 모여가지고 무슨 작업을 할 때 다들 이렇게 저렇게 막 서로 양보하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꼭 그 중에 다 지 위주로 돌아가야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승질내고 짜증내고 대충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뒤에서 그러지. 쟤 중이냐? 아니, 교회 다녀요. 막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중2병. 우리 중2가 걸린 중2병은 그냥 인정해 줍시다. 예. 그런가 보다 해야지, 뭐. 그쵸? 조금 기다려주면, 예, 다시 되돌아온다고 하니까 언젠가 그 예쁜, 그 예쁘고 착하고 귀여운 아들로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예, 힘든 건 사실이지만 디피니님 화이팅입니다. 우리 같이 잘 견뎌보시죠. 자, 적재의 별 보러 가자 듣고서 출석 체크하러 갈게요.

5558님, 높은 하늘이 예쁜 가을이 왔어요. 저는 5남매의 며느리로서 94세 어머니와 같이 즐겁고 풍성하게 추석 연휴를 보낼 겁니다. 오늘은 마트 가서 장을 봤는데요. 부족한 건 내일 더 사려고 메모지에 기록하면서 이은밤에

왔어요 하셨는데, 아이고 정말 꼼꼼하게 명절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오남매 며느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만며느리이신 거잖아요. 예. 추석, 예. 뭐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만며느리, 더구나 이제 노모를 모시고 사시는 만며느리 분께는 추석의 무게가 남들보다 조금 더 무겁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글 어디에도 뭐 시름이나 짜증이나 이런 거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예, 내일 마저 예, 부족한 거, 예, 오늘 미처 준비 못한 거 내일 마저 잘 사시고, 원하시는 대로 즐겁고 풍성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가 정말 많으시네요. 자, 558님은 문자로 참여해 주신 거고, 덩덕궁에 오늘 또, 예, 어떤 분들이, 어떤 이웃 가족 분들이, 예, 별칭, 덕쿵이들, 어떤 덕쿵이들이 와서 자리 잡고 있는지 만나봅니다. 오늘 1등은 클로버 지화자였고요. 그 뒤로 푸른 달, 김인설, 너의 나라, 새 스펜서, 사랑, 안개꽃, 가을 아이, 갓난이, 금은동, 일산 멋쟁이, 안젤리나 졸려, 백마탄 환자, 빵빵 권쌤, 토파즈, 사랑빛, 자몽에이드, 서쪽들, 디미니시, 핑크공주, 해바라기, 오키오키, 수선화, 숲별, 박하사탕, 도로시, 금빛노을, 꿀빵, 조아용, 순수엔, 알머슨, 지금 이 밤, 한 줄만 더 봅시다. 방성우, 콩콩이 순이, 순수엔, 너와 나, 예, 님 등등이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해야 되지? 선물 안내해드리고 로고송 듣고 세 글자 퀴즈, 노래 퀴즈 내어드리겠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좋은 요리의 시작을 만드는 프리미엄 키친웨어 브랜드 에델 로첸에서 프라이팬과 웍팬 세트를,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내가 노래 좀 알지. 스스로 자부심 있는 분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노래 짧게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보세요. 자, 오늘은 3주년을 앞두고 특집으로다가 쭌디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유리상자 노래가 아니고 이세준의 노래여가지고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모르시는데 그래도 한번 맞춰보세요. 모르는 걸 어떻게 맞춰. 무슨 조세호 씨도 아니고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자, 그렇지만 제가 보기를 드릴 겁니다. 예, 보기를 드리면 아마 대충은 맞힐 수 있으시지 않을까 제가 기대를 해보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안 그래도 모르는데 앞에 세 개만 들으면 진짜 모르시겠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 생각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거든요. 네 생각에 웃어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손님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서비스를 막

작년 이맘때인가 불렀던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1번 너라는 여름, 2번 너라는 가을, 3번 너라는 겨울. 자, 작년 요맘때 제가 불렀던 노래 같은데, 네. 제목이 무엇일까요? 1번 너라는 여름, 2번 너라는 가을, 3번 너라는 겨울.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302,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덩덕흥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찍어보세요. 예, 대충 찍으면 뭐 그냥 요즘 시기가 그러하니 맞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노래를 듣다 보면 또 그 가사하고 제목하고 똑같은 가사가 잠깐 나오니까 힌트가 될 수도 있고요. 들려드립니다.

휘성의 너라는 명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쭌디가 들려드린 쭌디 노래, 과연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4278님, 너라는 가수? 너 가수군요. 줄여서 너 가수. 0013님, 너라는 세준. 1010님, 너라는 게 고마워. 예, 장문 실력이 뛰어나시네요. 5299님, 5번, 너라는 감기. 조심하세요 해주셨고요. 이슬비님은 너라는 가발, 너라는 가발 때문인걸. 따뜻하겠다. 정답은 2번 너라는 가을이었습니다. 우땅이님,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었군요. 몰랐던 게 미안할 정도로 좋아해 주셨는데, 아유, 전혀 미안하실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 놓고 전혀 알리려는 노력을 안 하고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죄송하네요. 제가 한 달에 한 곡씩 거의 꾸준히 발표하다 보니까 가끔 좋은 노래가 하나씩 나오거든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무화과님, 예, 자작곡인가요? 기분 좋은 가을바람 같은 노래예요. 아, 이거? 이거는 김진구라는 그 요즘은 음악을 안 하는 그냥 제 친구인데 음악을 전공했던 그 친구가 만들어준 노래고요. 가사를 심현보 씨, 사랑해도 될까요? 만드신 심현보 씨하고 저하고 같이 지었 그런 노래입니다. 5798님, 이제는 저보다 더 세준님께 스며든 남편이 정답을 알려줬어요. 오, 와, 남편분이 네 생각에만 듣고서 아셨던 걸까요? 아니면 보고서 잘 찍으신 걸까요?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남편님. 5169님, 예, 너라는 가을. 조금 전에 부모님 댁에 다녀와서 할머니, 엄마와 함께 이 음밤 듣고 있습니다. 이 음밤 앞으로 30년만 더 해주세요 하셨는데, 30년, 그래요. 3년 했는데 30년 해야죠. 제가 올해 가수 생활이 3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30주년 공연 때 그렇게 제가 아주 천명을 하였습니다. 제 음악 인생의 전반전이 올해 끝납니다.

내년부터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30년 더 할 거니까 그거 끝까지 보시려면 여러분 다 오래 사셔야 돼요. 건강하게 여러분 다 오래 사셔야 돼요. 이은밤 30년 남았습니다. 서쪽들님, 오늘 해운대 달맞이길 드라이브 했는데 바람도 나뭇잎도 하늘 구름도 가을가을했어요. 아, 가을 제대로 만끽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꿀빵님, 예, 노래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조아용님, 아, 신랑이 같이 듣더니 노래 좋다, 자기를 위한 노래야 하네요. 응? 저 노래 뺏긴 거예요? 조아용님의 신랑님이 준비해 주신 조아용님을 위한 노래 잘 들으셨죠? 정답 맞춰주신 분 가운데 덩덕흥으로 참여해 주신 분, 예, 우땅이님 선물 당첨되셨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0302, 예, 우물정 0302, 여기로 성함, 주소, 닉네임 보내주세요. 문자 당첨자는 답장과 선곡표로 별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선물들이 어떤 분들께 돌아갈까요? 기타, 통기타도 하나가, 예, 들어있었군요. 노래를, 야, 뭐 너라는으로 시작하는 노래들이 많구나. 신승훈 씨의 너라는 중력,

디셈버의 목소리로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려드렸던 신승우 씨의 너라는 중력은 신승우 씨가 팬분들께 헌정하는 노래라고 또 정보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예, 끌어들인다는, 예, 잡아당긴다 뭐 이런 의미인가 보죠. 자, 저희 양자택일 고민사연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해서 고민될 때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수결로 시원하게 결정을 해드리고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 또 무료인 덩덕흥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좀 보내주세요. 7989님, 요즘 날씨를 보면 여름과 가을이 함께하는 것 같아요. 은행나무에서 노랗게 익은 은행이 떨어진 걸 보면서 가을이 부쩍 다가왔구나를 느껴요. 가을아, 어서 컴온 하셨습니다. 그래요, 바닥에 떨어진 은행 조심해야 되죠. 잘 피해 다녀야지. 집에까지 그 냄새, 너 뭐 밟았냐? 이렇게 집에서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집에까지 냄새 갖고 들어갔다가는. 4897님께서 치매 있는 시어머니 증상이 최근에 점점 나빠지시네요. 부쩍 자기 돈을 훔쳐갔다고 하시면서 식사하고도 밥 안 먹었다고 하시고 저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훔쳤어요. 추석에 큰 달이 뜨면 어머니 더 나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어볼래요.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병이죠. 예, 본인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뭔가 아직까지 이제 뚜렷한 뭐 치료제가 개발이 안 되었다고 하죠. 이렇게 좀 진행을 늦추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한 모양인데, 그렇다고 뭐 100% 효과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가끔 보면 뭐 치매 혹은 뭐 알츠하이머 뭐 이렇게 뭐 신약 개발 뭐 임상시험 실험 요거만 뭐 되면은 뭐 이제 치매를 정복할 수 있다, 그러면 그쪽 그 바이오주들 막 엄청 떴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또 폭락하고 막, 에이, 많은 분들이 진짜 그 간절하게 기다리는 소식인데, 뭐 무슨 인공지능 이래가지고 뭐 무슨 뭐 몇백 년 동안 못 풀던 것도 풀었다며, 이런 것 좀 어떻게 빨리 만들어봐라 얘들아 니들, 어? 그래야지 우리가 더 이뻐해 줄 텐데, 그쵸? 그래야 4897님께서도 좀 덜 힘드실 텐데. 예. 지구상의 치매 환자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다들, 예,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예, 힘내자고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는 게 참 안타깝네요. 노영심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그리움만 쌓이네.

노영심 씨의 목소리로 그리움만 쌓인 애 듣고 왔습니다. 미니 원희 님께서 작년 합창 공연 때 이 노래 불렀어요. 잔잔하니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아 멋진 공연이었겠네요. 저도 들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0476 님께서 쭌디님 옷이 빨간 단풍 같아요 해주셨는데 야 여기 이제 가을이 되니까 단풍으로 보이는군요. 아까 어떤 분은 제가 지금 빨간 그 뭐라고 하는 거 니트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다가 까만 모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해병대냐고 해병대. 뭐 필승 수고하십니다 뭐 몇 깁니다 이러던데. 예. 얼마 전에 무슨 영상을 보니까 로이킴 씨가 해병대에 나왔나 봐요. 네, 그 해병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객석에서 몇 기야 해병대이신 거죠. 몇 기야? 몇 기신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낮으면 뭐 서로 격려하고 뭐 막 그런데 너무 멋있더라. 기왕 군대를 나오려면 그런 데를 나왔어야지 좀 군대 얘기를 해도 멋있게 느껴질 텐데. 저는 그냥 평범한 육군으로 입대했다가 지금은 없어진 전경으로 이제 차출이 되어가지고 김포공항에서 공항 경비대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다시 제대할 때는 이제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하긴 합니다. 근데 군복은 그 훈련소 때만 입어보고 안 입어봤어요. 지금은 전투경찰이란 제도가 없어졌죠. 예, 그래서 이제는 아주 그나마도 옛날 얘기가 되었는데 해병대 아, 아니야 무슨 다시 돌아가도 해병대는 안 갈래. 그런데는 아무나 가나. 8399님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속상한 날이었어요. 어떤 위로로도 힘든 날이지만 준디 얘기 들으면서 마음을 다잡으러 왔어요. 3주년 축하합니다 해주셨는데 아이고 예,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요. 예, 모쪼록 잘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일이길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이 뭐 큰 위로는 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예, 아프고 속상한 날이 없을 수 없잖아요. 예, 꼭 있어야 되는 세금 같은 거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그런 날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잘 견뎌내고 지내다 보면 훨씬 더 좋은 날들이 많이 와주겠죠. 예민의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 1부 끝곡으로 듣습니다.

0: 흉북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첫 곡, 강산혜 씨의 넌 할 수 있어 들었습니다. 2811님이 청해 주셨어요. 딸아이 고등학교 보내고 기숙사 입소하면서부터 허전할 때 이 음밤을 들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로운 저와 함께해 준 쭌디 이음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노래 청해 주셨고요. 우리 딸 마지막까지 잘 해내길 바랍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아이고, 예. 뭔가 허전할 때 예. 조금이나마 예. 이렇게 위로가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제가 기쁘고요. 또 감사합니다. 우리 따님이 고등학교 이제 곧 졸업할 테고 예.

0: 대학생이 되고 또 직장인이 되어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잘 커나가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도 계속 2811님 통해서 전해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같이 화이팅! 예, 같이 화이팅! 외쳐드립니다. 넌할수 있어. 윤도현 씨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보컬리스트죠. 예, 강산의 씨의 노래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자, 결정해 드립니다. 진행해 드립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별것도 아닌 걸로 마음이 계속 바뀌는 고민들 혹시 있으시다면 이 음밤에서 해결해 보시죠.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고민을 잘 들으시고 어느 쪽이 좋을지 투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부터 봅니다. 분꽃님이신데요. 사돈댁 추석 선물을 보내야 하는데 선물로 고기가 좋을까요? 건강식품이 좋을까요? 결정해 주세요. 요즘 추석 선물들 많이 주고받으시죠? 예, 저희 집으로도 뭐 이렇게 그 택배가 가끔 하나씩 오던데 고기도 오고 건강식품도 오던데 난뭐 받았을 때더 좋았지?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긴 하는데 여러분 또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그냥 비밀로 하도록 하고요. 자, 둘 중에 하나 키워드 넣어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고기 혹은 건강식품.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 그리고 무료인 덩덕쿵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 집계가 되지 않으니까 두 군데로 이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의견 받는 동안 노래 듣습니다.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1: That's right.

아이고 참 뭐 이렇게 즐겁니? 소녀시대 이때 진짜 소녀들일 때잖아요. 예. 그냥 모여 있어서 그냥 그 뭐야 같이 한 공간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던 시절. 기분이 좋아지네요.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고민사연 분꽃님 사돈댁 추석 선물로 고기가 좋을지 건강식품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 봅니다. 먼저 고기. 9903님 고기죠. 고기는 있으면 어떻게든 먹는 편이고 건강식품은 호불호 있지 않을까요? 고기가 좀 더 풍성한 느낌도 있고요. 4298님 고기에 한 표. 건강식품은 체질에 안 맞으면 해로울 수 있어요. 6186님 고기요. 가족들 모두가 즐겁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건강식품은 따로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을 수 있어요. 해주셨고요. 그냥 대충 봐도 고기가 좀 많긴 하네요. 건강식품은 김인설님 나이가 있으시니 건강이 우선이죠. 장사의 신님 혹시 비건이실지 모르니 건강식품으로 하면서 흐흐흐흐 그럴 수도 있네요. 고기 안 드실 수도 있으니까 비건한테 고기 선물은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자 그렇다 해도 86%의 득표율로 고기를 결정해 주셨습니다. 아니 박수는 아니구나. 왜 박수를 왜 쳐? 두구두구두구 아, 했구나 벌써 고기. 분꽃님 사돈댁 선물은 고기로 가시죠. 자 노래는 이번에 들을 곡이 고한우 씨의 아면.

고한우 씨의 아면 듣고 왔습니다. 결정해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 볼까요? 예, 가을아이님께서 와이프가 임신 중인데요. 직장 동료에게 부고가 왔네요. 주변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친한 동료라서 가서 위로해주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조문하러 갈까요? 아니면 마음만 전할까요? 요거 이런 거 이렇게 많이 가리시는 분들 계시죠? 예전에 저는 그냥 고민했던 적이 없는 거 보니 그냥 간 모양인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연인 뭐 누구시께서 그 앞에까지 오셔가지고 들어오진 않고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제가 나가서 인사하고 그렇게 봉투 받고 그렇게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꺼림칙하면 안 오는 게 맞지. 근데 이거 뭐 그냥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뭐 그냥 그거 다 미신이야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괜히 뭐 그냥 좀 조심해서 나쁠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요거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조문 혹은 마음만 둘 중 하나 키워드 넣어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조문, 마음만 둘 중에 하나 꼭 넣어주셔야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 무료인 덩덕쿵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이선희 씨의 노래 듣습니다.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이선희 씨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이었습니다. 자, 가을 아이님께서 와이프가 임신 중인데 조문을 갈까요 말까요? 주변에선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 조문파. 예, 0476님 조문. 슬픈 일은 함께 해야죠. 고민하지 마님. 원래 좋은 일보다 힘든 일 겪었을 때 가봐야 한다고 배웠어요. 친한 분이라면 가서 위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음만님은요. 나단님께서 안 좋다는 건 안 하는 게, 특히 임신 중에는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갓난이님. 아내가 임신 중이면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신했으면 결혼식장 초상집 다 안 가는 게 좋다고 들었어요. 사정을 말하고 못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계좌이체가 있잖아요. 6186님 갈등이 되실 땐 피하시고 부의금을 조금 더 넉넉히 넣으시는 걸로. 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자, 결과를 발표할까요? 집계가 끝났습니다. 60% 6대4로 마음만이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을아이님, 예, 이번에는 마음만 전하시는 걸로. 마음이 걸리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 배우로 활동하다가 얼마 전까지 트로트 가수로도 활동했던 그 박광현 씨 있잖아요. 박광현 씨가 그 주차장 근처까지만 와서 저한테, 제가 이제 나가가지고 맞이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참,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예, 좋은, 많은 분들이 제 얘기 들으시고 그거 너무 사려 깊다고 또 얘기해 주시는데, 오랜만에 방송 끝나고, 아니 내일 박광현 씨한테 야 너 사려 깊대 하면서 문자 하나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유 씨의 노래입니다. 마음을 드려요.

아이유의 마음을 들어요. 예, 들었습니다. 자, 앞서 1부에 제가 3주년 기념 수건을 선물로 걸고 이은밤 삼행시 예, 응모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봤는데요. 계속 방송하는 동안 애정이 아주 묻어나는 그런 귀한 삼행시들 감사드리고요. 일단 우리 스태프분들이 예, 어느 정도 좀 골라주셨어요. 제가 한 5분 정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님이신데요. 이 시간에 뱃속에서 음식을 달라고 아우성인데 밤에 먹어도 살 안 찌는 야식 소개해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저도 좀 알고 싶네요. 장사의 신님 이 있잖아요. 그게요. 반말해도 돼요? 안 돼! 어따 대고! 너와 나님, 이 세상에는 음악이 좋은 밤이 있다. 밤에는 이음밤 청취해주세요. 6186님, 이제라도 알았으니 신이 납니다. 음악이 좋은 밤 들으며 웃고 감동받고 위로받고, 밤마다 감정 변화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1339님, 이름이 너무 이쁜 너. 음표 위에

뛰어 불러볼까? 밤, 밤거리를 너와 걸으며 불러보고 싶다. 아이고, 예, 너무 훌륭한 삼행시들이죠. 예, 이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소개해 드리고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정상, 예, 이음밤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오는 삼행시를 보내주신 애정상은 너와나님, 예, 그리고 솜씨상, 글솜씨가 아주 뛰어나셨던 분 깨드리는 솜씨상 1339님, 또 재치상, 예, 아주 웃음 포인트 잘 짚어주신 재치상 장사의 신님이십니다. 세 분 축하드립니다. 또 이 중에 너와나님, 장사의 신님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0302로 성함, 주소, 닉네임 꼭 보내주십시오. 당첨자 명단은 다시 한번 저희가 선곡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꼭 확인하시고 문자 보내주세요. 순수앤님의 신청곡입니다. 최재훈의 처음 그 웃음을 부탁해.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이제 해금이라는 악기는요, 가장 한국적인 소리를 내면서 현대적인 감각에도 잘 맞는 악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해금을 오늘날의 악기로 다루는 연주자들이 많아요. 그 중에는 서양 악기와 이루는 조화를 통해서 해금의 매력을 세상에 전하려는 팀도 있죠. 해금 연주자 정겨운, 피아니스트 김윤희, 그리고 기타리스트 박윤상이 결정한 해금 살롱이 바로 그런 팀입니다. 이들은요, 우리 전통음악을 보사노바, 재즈, 탱고 이렇게 다양한 장르로 편곡해서 연주하기도 하고 외국 민속음악을 해금으로 들려주기도 합니다. 또 해금의 다양한 주법이 돋보이도록 만든 창작곡들도 발표했죠. 오늘은 이들의 창작곡 중에서 한 곡 골라봤습니다. 딱 이 계절에 듣기 좋은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따뜻하고 섬세한 감성이 느껴지는 곡, 해금과 피아노와 기타가 함께 만들어내는 조화를 느껴보시죠. 해금 살롱이 들려줍니다. 그대와 함께 있으면.

오늘처럼 깊어가는 가을밤에 잘 어울리는 음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해금살롱의 해금 연주자 정겨운 씨는 국가무형유산 제1호 종묘제례악 전수자이기도 해요. 정통 국악 연구와 연주 꾸준히 하면서 크로스오버 밴드 활동도 해오고 있습니다. 해금이 우리 일상 속으로 좀더 편안하게 스며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생활 속에서 떠오르는 단상을 음악으로 녹여낸다고 합니다. 해금 살롱의 그대와 함께 있으면 오늘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2811님께서 오늘은 남편 셔츠를 사러 아울렛에 다녀왔어요. 사이즈가 없어서 주문해놨거든요. 찾으러 가다 보니 가방이 예뻐서 정말 충동 구매를 할 뻔했거든요. 근데 결제하기 직전에 가격이 잘못 써진 거라며 갑자기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신뢰가 싹 사라져서 그냥 왔어요. 집에 와서는 아유 충동 구매 잘 참았다 하면서 진정하고 있네요. 인연이 아니었던 게죠. 아울렛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가와 이제 가격표에 붙어 있는 것과 다른 가격으로 이제 파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보네요. 근데 참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장사 잘 못하신다. 저는 예전에 어디서 이렇게 뭘 살까 말까, 가격표 보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점원이 딱 오셔가지고, 아, 요거는 세일 상품이라 여기서 30% 추가로 DC된 금액입니다. 라고 하길래 왠지 막 뭔가 복권 당첨된 것 같은 기분에 땡 잡았다고 얼른 홀라당 사왔었는데, 반대의 경우는 저도 안 샀죠. 아, 러블리수님이 택시기사님이 너무 빠르게 달려서 무서웠어요. 연세가 80은 넘으신 듯한데 하도 달려서 사고 나는 줄 알았어요. 가슴이 조마조마. 아이고, 요즘 택시기사님들 그 평균 연령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갔죠. 예전보다. 예, 아마 체감상으로 6, 70대 정도 되지 않으실까. 예전에 60대 초반에 기사님과 이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본인 정도면 거의 막내급이라고, 완전 막내는 아니지만 되게 어린 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 말이 좀잘 통하는 분이어가지고 한참 동안 재밌는 얘기 이렇게 나눈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그 혈기왕성한 젊은 택시기사님들이 많을 때보다 막그좀 뭔가 험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반대급부로다가 예전엔 택시를 타면 그냥 평소에 내가 가는 것보다 좀 빨리 가겠지라는 그 묘한 기대감 같은 것이 약간의 부조리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건 이제 포기하게 되던데 근데 특이하게 너무 험하게 모시는 분을 만났구나. 예, 사고 안 나서 다행이네요. 아이고. 근데 그 기사님을 위해서도 조금 안전운전 하시면 좋겠는데, 그쵸? 이정표 씨의 노래 듣습니다. 이태리의 정원.

유럽 분위기 난다고도 하셨는데 제목 자체가 이태리 정원이고 이런 걸 이제 경성시대 음악이라고 하죠. 한 20, 30년대 일제 강점기 때그 경성을 배경으로 이런 음악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죠. 그 당시에 우린 나중에 LP로 많이 들었었지만 LP 이전에 SP. 예. 그 LP는 롱 플레잉, SP는 저는 숏인 줄 알았는데 숏이 아니고 스탠다드 플레잉이라고 하는데 이태리의 정원 이정표 씨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요. 3938님께서 이 음밤 날마다 듣지는 못해도 방송을 듣고 나면 옛 생각도 나고 마음이 풍성해져서 많이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예, 제가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오래 해볼 테니까 자주는 날마다는 아니어도 가끔 꼭 지금처럼 들러서 흔적도 남겨주세요. 송소희 씨의 노래 듣습니다. 달무리.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 좋은 밤 라이브에 K2 김성면 씨 와주세요. 내년 데뷔 35주년을 앞두고 기념 음반을 준비 중이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과 함께 멋진 라이브도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재일, 박민희가 함께한 비웃어주오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어요. 주무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요즘 가을 햇살과 하늘이 참 좋습니다. 햇살을 잘 받아서 그런지 햇과일도 풍성한데요. 이 햇살을 내리는 하늘, 곡식을 키워주는 풍요로운 땅, 그리고 우리 농부님들의 수고로움, 우리를 이 땅에 내어준 우리 조상의 감사한 마음이 절로 있는 무렵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추석도 며칠 남지 않으니 이렇게 우리에겐 감사해야 할 대상이 하나하나 생각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계절마다 첫 과일이나 첫 곡식 같은 걸 또 첫 계절에 산물이 나오면 이를 사당에 올렸습니다. 왕실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직과 종묘에 이를 올려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걸 천신제라 불렀는데요. 천신제 때에는 음악 연주는 하지 않았지만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드리는 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은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후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서 올리는 제사 종묘제례악 중에 골랐습니다. 왕의 문덕을 칭송하는 내용의 음악 보태평 중에서 희문, 기명, 귀인, 역성의 네 곡 이어드립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명절 즈음에 듣는 종묘제례악이라 그런지 더 의미 있게 들리네요. 조선의 역대 왕과 왕후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서 제향을 올릴 때 연주한 음악, 종묘제례악 중에 왕의 문덕을 칭송하는 내용, 보태평 네 곡 듣고 오셨는데요. 희문, 기명, 귀인, 역성 이렇게 네 곡이었죠.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초월례 때 연주된 음악이었죠. 추석이 가까워오니까 우리 조상을 생각하게 되고 해서 오늘 종묘제례악 보태평의 장엄함과 함께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종묘오향제라고 해서 종묘제향을 1년에 5차례 올렸습니다. 춘하, 추동, 그리고 나빌 이렇게 5차례인데요. 이런 날짜 규정은 국조례 설의 시일조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종묘제사의 경우에는 날짜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요. 춘하, 추동의 맹월, 상순과 나빌에 제향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춘하, 추동의 맹월이라고 하면 각 계절의 첫째 달을 말하는데요. 물론 음력을 말하죠. 봄은 음력 1월, 여름은 음력 4월, 가을은 음력 7월, 겨울은 음력 10월이죠. 음력 1, 4, 7, 10월의 상순 첫 열흘 중에서 좋은 날짜를 관상감에서 고릅니다. 일진도 보고 날짜도 보고 여러 조건을 보아서 택하기 때문에 열흘 중에 어느 날짜가 될지는 그 해에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지 후 세 번째 미일인 나빌까지 해서 5차례 오향제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종묘 오향제가 가장 큰 규모의 종묘 제사가 되는 건데요. 이때에는 초헌관이 왕이 되고요. 왕에게 유고가 있을 때는 왕세자 혹은 영의정 등이 초헌관이 되기도 합니다. 왕이 참석할 때에는 왕의 거가가 궁을 나가 종묘로 행하고 제사를 다 마치고 나면 다시 거가 환궁, 궁으로 돌아오는 절차까지 하게 되죠. 거가 환궁 때에는 돌아오는 길에 음악 연주도 합니다. 가을 제사의 경우 음력 7월에 지냈기 때문에 만약 지금이 조선시대라면 종묘 제향 때 음악 연주를 들으려면 음력 10월 상순이 돼야 하니까 두어 달 더 기다려야 하겠죠. 추석도 다가오고 해서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종묘제향 때 연주하는 종묘제례악도 들어보고요. 또 종묘제향과 관련되는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추석은 속절이라서 종묘제사 때 음악 연주는 하지 않았지만 제사는 지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곡 골랐습니다. 12가사 중에 황개사입니다. 이 노래는 하루아침에 임과 이별을 하고 황당하고 기막혀 하는 이의 노래입니다. 첫 노랫말에서부터 그 마음이 잘 드러나는데요. 일조 낭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루아침에 낭군과 이별을 했는데 소식이 완전히 끊어졌다 하면서 지화자 좋을시고 좋을 좋을 좋은 경에 얼씨구 좋다 경이로다 지화자 좋을시고.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이런 황당한 이별에 어떻게 지화자 좋으시고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역설이라 하죠. 지난날의 황계사는 처량하고 구슬픈 노래라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상사별곡과 더불어 선율이 아름다운 곡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사 황계사 감상하시겠습니다. 황숙경의 노래입니다.

있습니다 하셨어요. 이 명절 즈음에 듣는 종묘제례악 좀 더 특별한 기분이죠. 또 마들제님께서 왕실의 종묘제례 추석상에는 기름에 지진 전이나 부침개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올해는 전 부치는 어머니의 수고는 없도록 간단히 차례상을 준비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상차림을 간소하게 하겠다 하는 분들이 많다는 신문기사도 읽었는데요. 우리

육박 도드리장단의 향연이었죠.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이 도드리장단의 넉넉한 서정을 누릴 수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낮은 음역대로 넉넉하게 시작하는 하현 도드리의 멋스러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드리 돌장, 사면 도드리, 하현 도드리까지 연주한 별곡, 아명으로 정상지곡 들으셨는데요. 영산회상을 특별한 순서로 연주한다고 해서 별곡이라 부르는 음악입니다. 정로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창가곡 반우반계 환계락 사랑을

사자하니라는 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 곡에 우조와 계면조가 두루 나오는 곡입니다. 이 곡의 노랫말은 사랑과 이별의 속성에 대한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란 걸 살려고 하지 아무도 팔지 않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하고요. 반면 이별이란 건 팔려고만 하지 아무도 사려 하지 않기 때문에 팔지 못한다. 그러니 장사랑 장이별, 긴 사랑 긴 이별을 할 밖에 수가 없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노랫말 읽어볼게요. 사랑을 사자하니 사랑 팔 이가 뉘 있으며 이별을 팔자하니 이별 살 이가 뉘 있으리. 사랑 이별을 팔고 살 이 없으니 장사랑 장이별인가 하노라. 여창가곡 반우반계 환계락 사랑을 사자하니 듣겠습니다. 김나리의 노래, 김효영의 생황, 신원영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사자 하니 사랑 팔 이가 뉘 있으며 이별을 팔자 하니 이별 살 이가 뉘 있으리 사랑 이별을 팔고 살 이 없으니 장사랑 장이별인가 하노라. 여창가곡 반우반계 환계락 사랑을 사자 하니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곡 이수자 김나리의 노래였고요. 김효영의 생황 신원영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생황이란 악기가 원래 가곡 반주 편성에는 없는 악기인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반주로 들어보셨습니다. 이 둘의 조화 괜찮죠? 은은하면서도 분위기가 있는 그런 연주가 아니었나 합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자연의 섭리가 인간의 입김을 빌려내는 선계의 소리, 청성 자진한 입.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부터는 2026년 4월에 출판된 한명희의 오늘은 국악이란 책에 소개된 우리 음악을 골라 읽어보고 해당 음악을 듣는 순서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원래 1994년에 우리 가락 우리 문화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던 걸 다시 편집해서 오늘은 국악이란 제목으로 올해 4월에 다시 펴낸 건데요. 우리 가락 우리 문화에서 제2편의 악곡 해설 부문과 성악곡 가사, 국악 용어, 소사전 부분만을 따로 모아 편집해서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곡이 전체 44곡인데요. 곡 해설 하나하나가 곡의 안내도 제대로 해주면서도 마음 풍성해지게 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이 시간 통해 해설을 읽고 나서 음악도 함께 들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이 책에 나오는 음악 설명 골라서 함께 읽어보고요. 음악도 들어보는 순서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음악은 대금독주 청성 자진한 잎이고요. 자연의 섭리가 인간의 입김을 빌려내는 선계의 소리라는 부제가 붙은 글을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수정처럼 해맑고 가슴이 시리도록 투명한 게 한국의 가을이다. 이 한국의 가을빛처럼 청정하고도 유순한 가락이 있어 만인의 심금을 휘어잡는 명곡이 있으니 바로 청성 자진한 잎이 그것이다. 옛 선인들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절한 높이의 음역을 중성이라 했고 이를 준거로 해서 높은 것을 청성, 낮은 것을 탁성이라 했다. 무릇 소리란 높아질수록 맑게 들리고 낮아질수록 둔탁하게 들리기 마련이니 높고 낮은 음역을 각기 청탁이라는 시각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며 사용해온 선조들의 감각은 잠옷 문학적인 데가 있다. 이처럼 높은 소리를 청성이라고

했으니 여기 청성자진한 잎도 높은 음역에서 연주되는 가락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청성자진한 잎은 전통 가곡 태평가 선율을 높은 음역으로 2조에서 기악음악으로 변주한 곡이다. 자진한 잎이란 빠르다는 뜻의 자진과 악곡을 뜻하는 큰 잎사귀란 뜻의 한 잎이 모인 단어인데 한문으로 표기하면 삭대엽이 된다. 현행 가곡이 삭대엽을 뼈대로 하고 태평가라는 가곡 또한 이 삭대엽에서 파생된 음악이고 보면 여기 태평가를 높은 음역의 기악곡으로 변주한 청성자진한 잎은 그 이름과 내력이 잘 부합되는 곡명이다. 청성자진한 잎은 주로 대금이나 단소 같은 주관 악기로 연주하는데 특히 대금 독주가 일품이다. 굵직한 관대가 울려서 내는 의젓한 기풍을 바탕색으로 하고 그 위에 주관 특유의 유순한 질감과 현묘한 가락이 어우러지며 펼쳐내는 기막힌 여운은 분명 세간의 소리가 아니라 선계의 소리인 것이다. 대금독주의 청성자진한 잎은 우선 첫 인상부터가 정갈하면서도 한편 인자하고 후덕하기도 한 옛 선비를 대하는 느낌이다. 높은 음역의 음악이지만 단소독주처럼 지나치게 영롱하지 않고 은은히 곁들여지는 엷은 회청색의 음색은 투명하면서도 묵직한 여운을 안겨주어 여간 듬직하면서도 의젓하게 들리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영롱하되 경하지 않고 부드럽되 유약하지 않으며 섬세하되 천박하지 않은 오묘한 맛의 가락이 곧 대금으로 듣는 청성곡의 진미이다. 이처럼 더없이 부드럽고도 청정한 음색이 꾸민 듯 꾸미지 않은 천의 무봉의 가락을 뽑아내는 것이 다름 아닌 대금독주의 청성자진한 잎이고 보면 어디 이 곡이 추호의 속기를 드러낼 리 있겠으며 어디 이 음악이 세간의 때묻은 여백을 드러낼 리 있으랴. 또한 우리의 청성곡은 자연의 대밭에서 자연의 일부인 대나무를 그대로 잘라다가 정교한 인공 없이 자연스레 만들어낸 대통을 입에 대고 짐짓 꾸며대는 역겨운 분식 없고 억지 춘향으로 지어가는 인위의 가식 없이 그야말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실어내는 가락이고 보니 그 아무리 우리의 심금이 무디다 한들 처음 들어 친숙하고 두 번 들어 매료되며 세 번 들어 탐복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그것은 영락없는 자연의 소리요 피안의 소리며 영혼의 소리임이 틀림없다. 일찍이 대악피리 즉 가장 훌륭한 음악은 간단하고 쉽다고 했던가. 오직 한 옥타브 내에 세 개의 음만을 가지고 엮어내는 가락이면서도 그처럼 기막히게 가슴을 흔들고 혼령을 흔들어대는 음악이고 보면 그 어디 인간의 소작이요 이승의 선율이라고 하겠는가. 그것은 분명 자연의 섭리가 인간의 입김을 빌려서 빚어대는 현묘한 자연의 가락이요 선계의 소리인 것이다.

청성 자진한 입 들으셨는데요. 박용호의 대금독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오늘은 따비밭에서 2026년 올해 4월에 펴낸 책 한명희의 오늘은 국악이란 책에 나오는 글 중에 청성 자진한 입, 자연의 섭리가 인간의 입김을 빌려내는 선계의 소리라는 글을 만나보셨습니다. 이 책은 원래 1994년에 우리가락 우리문화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던 건데요. 이 중에 제2편의 악곡 해설 부문과 성악곡 가사, 국악 용어, 소사전 부분만을 따로 모아 편집해서 올해 4월에 새롭게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음악이 전체 44곡인데요. 곡 해설을 읽어보고 음악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책 함께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청성 자진한 입에 관한 글 나누셨는데요. 자연의 섭리가 인간의 입김을 빌려서 빚어대는 현묘한 자연의 가락이요. 선계의 소리라는 마무리 글이 와닿고요. 이 가을날에 어울리는 음악으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6894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마들째님께서 앞서서 환계락 들려드릴 때 문자를 이렇게 주셨어요. 눈물을 수집하던 아저씨의 눈물 상자에는 눈물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어요. 한강 작가가 이 노래를 듣고 동화를 썼나 봐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아, 그런 표현이 있군요. 우리 삶에서 이 사랑, 이별, 눈물 늘 있죠. 그런데 그게 시인 작가의 손에 들어가면 이렇게 멋진 표현이 돼 나오는 거겠죠. 봄봄님께서도 오늘도 국악산책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늘 좋은 음악과 이야기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들어보려고 합니다. 춘향가 중에서 십장가 골랐습니다. 춘향의 죄는 바로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춘향이는 이미 이도령과 백년 가약을 맺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춘향이가 마침내 매를 맞게 됐습니다. 매를 칠 집장사령은 몽둥이를 한아름 안 하다가 형틀 아래에다 부어놓고요. 몽둥이를 고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집장사령은 잔뜩 폼을 잡고 매를 칠 준비를 하는데요. 춘향에게 한두 대만 잘 견뎌라 하면서 자신의 솜씨로 살려주겠다 하는 암시도 주죠. 그렇게 해서 춘향이가 매를 맞기 시작하는데요. 각각 숫자마다 매질이 부적합하다 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놓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첫 번째 매죠. 한 일자로 풀어놓는데요. 일자로 아뢰리다, 일편단심, 이내 마음, 일부 종사하려는데 일개 형장이 웬일이오. 하지만 매우 처라.

0: 예의하고 다시 이제 매를 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두 이자에서는 두 낭군을 섬기리까 이런 내용이고요. 석삼자에서는 삼생가약 맺은 마음 삼종지법을 말하고요. 사자에서는 사대부 사또님이 사기사를 모르시오 하는 등이형 집행은 부당하고 자신의 마음은 한결같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성토합니다. 이후 내용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에 십장가를 방수미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다짐장 올려놓으니 일심이라 썩었다. 이런 괘씸하년 너 인연 너 일심이 얼마나 고든가 보자. 당장 형틀들어 읊어봐라. 춘향이 이년 약지에 형틀 위에 올려매고 바짓가래 월신 지켜 형틀 다리 함양에 단단히 묶은 후에 집장 사령 분부벼라. 1호 사정 두었다가는 주장대로 찌를 테니 각별히 메워쳐라. 예이, 어느 영이라 일부 사정을 도우리까 당장 뼈를 들어 올리리다. 집장 사령 거동을 보아라. 형장 한나람을 통수 안에다가 봉틀 밑에가 차라리 별차 고르는구나. 이놈도 잡고 늦끈정 저놈도 잡고 늦끈거려. 그중 등심 좋은 놈 골라잡고 가슬 숙여 대상을 가리고 사또 보는 데는 엄형의 지엄머니 춘향을 보고 속말을 헌다. 예, 춘향아 한두 대만 견디어라. 내 솜씨로 살려주마. 꼼짝꼼짝 마라. 뼈부러지리라.

0: 다 올 수
1: 또
0: 다 올 수 한
1: 부르짖은 형증 가제론
0: 다 올 수
1: 공중으로
0: 다 우체 한
1: 통틀 밑에가 따라 준향이는 조심스러워 아프단 말도 아니오고 고개만

우리와 이부불경이 내 마음 이군불사 다르리까 이비사절하거든 도난군을 섬기리까 서울의 피해 죽여줘

선거이 조심하라.

0: 아월스원
1: 삼불화두로 하지마오 사자라스 따 부처노니
0: 월스원

0: 얼쑤
1: 사지롤
0: 얼쑤
1: 쯔쯔 사 사대 뿔에다 걸터고
0: 당황
1: 내

0: 됐다.
1: 다올 수
0: 포천원.
1: 좋지 한
0: 오마루 훨씬 사또 우륜을 밝히시오.
1: 다 좋지 한

0: 포천오니.
1: 좋지.
0: 육부 매친 먹어 육신을 넘어가네요.
1: 좋다.
0: 칠전한수 부천오니.
1: 좋지.
0: 칠척장검 높이 들어 칠 뜻마다 통갈 나도 가먹고 무관해요. 발전한수 부천오니. 발만 보다 흥안 될 일을
1: 제한
0: 위력군정

0: 조제를 치르랄까
1: 조제
0: 구산길 생얼 호들레도 가망 없고 보더지

0: 좋지. 하?
1: 십장가로 하리르다. 십실지금 적은 굴도 청절이 쌉거든. 우리라마은 교방청에

0: 죽어
1: 다 울쑤
0: 혼비 정자는 높이 떠서 두려운 님 참든 창준이라 범웅이라.

0: 심자 걸까
1: 좋다
0: 숨을 때리고 그만둘까
1: 좋다 월수
0: 삼십도 맹장헌이
1: 좋지 월수
0: 옷 같은 두 다리와 요수같이 흐르는 피는 정반의 친정이라
1: 좋다 월수
0: 어쨌든 형방도 눈물 짓고
1: 좋다

0: 건네
1: 좋다
0: 30여운간 관문 출입으로 이런 경은 첨보 안에 이제는 나가 문전걸식을 하더라도 아스라 이구실 그만두랴
1: 좋지 한?

0: 람둔으로 못복건네
1: 좋지.
0: 어딘 것이 설령 잘못한 글 체렛 매질이 또 있느냐. 직정 서령으로 눈이 켜두었다가

0: 쓰고 내돌아간다.
1: 좋다.
2: 춘향이가 매 30대를 맞았네요. 형방도 눈물을 짓고 매질하던 집장사령도 돌아서서 도포자락 끌어다가 눈물 흔적을 씻으면서 못 보겠네.

못 보겠네. 사람 눈으로 못 보겠네. 30년간 관문 출입에 이런 광경은 처음 보았네. 이제 나가 문전 걸식을 하더라도 이곳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남원 지역의 한량들은 그 집장 사령을 눈 익혀두었다가 산문 밖에 나오면 혼내주겠다. 이런 내용도 끝부분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춘향가 중에 집장가를 방수미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소리꾼 방수미는 어려서부터 소리를 좋아해서 8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84년에 국립창극단에서 심청전을 하는데 당시 연출을 하셨던 허규 선생이 방수미가 다니던 학원에 찾아와서 그를 아역 심청 역으로 캐스팅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이 10살 때라고 했던데요. 당시 심청 역을 하면서 심청이가 불쌍해서 울었던 기억도 있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이어도 심청이의 마음이 전해졌던가 봅니다. 이 어린 방수미가 소리꾼으로 성장해서 26세에 처음으로 완창을 했고요. 5시간 반에 춘향가 완창도 했습니다. 요즘에도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단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춘향가 중에 십장가를 방수미의 소리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9073님께서 춘향이즘, 학도이즘, 기사회생 모티브도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시각으로 보는 시선도 학계에 제시돼 있죠. 춘향이즘, 학도이즘, 이 페르소나에 집착해서 자신의 위상을 위압적으로 이용하는 거를 학도이즘이라고 하죠. 그런 관점으로 춘향가를 바라보는 시선, 언제 기회가 될때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곡으로 서용석류 피리산조 골랐습니다. 서용석 명인은 대금산조의 명인이지만 대금은 물론이고 아쟁, 해금, 피리에 이르는 다양한 산조를 두루 남기셨습니다. 피리로 남도음악의 진수를 담은 산조를 연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명인은 자신의 피리산조에 판소리 더듬의 남도음악 정수를 담아 놓아서 진정한 피리산조의 멋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산조는 명인이 1984년 무렵부터 구성하기 시작해서 3년간 공들여서 완성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구음을 피리 연주자 한세연에게 전수해서 완성을 했는데요. 이후에 여러 차례 손을 더 보아서 1993년에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정기연주회에서 직접 장단을 잡았고요. 서용석류 피리산조란 이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여러 피리 연주자들에 의해서 인기리에 연주되고 있습니다. 서용석류 피리산조 듣겠습니다. 윤형욱의 피리,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어진 서용성류 피리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이 장단마다 짧은 길이로 진행이 돼서 좀 아쉬우셨죠. 윤형욱의 피리,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임해방류 살풀이춤 반주음악 골랐습니다. 문헌자료를 통해 보면 살풀이가 남중송무, 이 남쪽 지방의 세속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0세기 전반기 문헌에 그 내용이 보이는 걸로 보아서 늦게 잡아도 20세기 전반기에는 살풀이춤이 연행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살풀이춤이 남도 지역에서 유래가 됐지만 이 춤은 서울, 경기, 충청, 경상도 등지에서도 다양하게 추어지고 있어서 차츰 지역적으로 퍼져나가 보편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임해방류 살풀이춤은 전라도 지역에서 발달한 이대조 계열의 전통을 이은 건데요. 이대조는 임해방의 조부이고요. 지난날 목포권번의 권번장으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조부의 춤이 손자에게 이어진 거죠. 임해방은 7살 때부터 춤에 입문해서 살풀이춤을 배웠고요. 호남 살풀이 전통을 이으셨습니다. 오늘 임해방류 살풀이춤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윤석영의 아쟁, 원완철의 대금, 문경아의 가야금, 이재하의 검은고, 김현수의 징, 유인상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임해방류 살풀이 반주음악 윤서경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살풀이의 반주음악은 시나위인데요. 지난날 시나위에는 현악기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무렵부터는 이렇게 현악기도 함께하는 시나위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남도잡가 육자백이 자진 육자백이 듣겠습니다. 임현빈, 김준수, 유태평양의 소리입니다.

남도작가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임현빈, 김준수, 유태평양의 소리였습니다. 추석이 가까워져서 그런지 사람들 발걸음이 급하던데요. 어떠신가요? 많이 바쁘시죠? 요즘 추석 준비하는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는데요. 명절 소비 경향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 분위기가 두드러지고요. 간편식을 준비하거나 실속형 선물 세트를 찾는 분이 많다 하고요. 또 여행도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국외보다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명절 때 우리 가족 생각하는 마음은 한결같지 않을까 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인 공감을 진행하고 있는 박은영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명절 연휴는 국악방송TV와 함께하세요. 9월 24일 목요일 오전 9시, 명창 송만갑의 일대기를 그린 국악드라마 초훈가. 오후 1시, 음악감독 박할린이 소리인재를 찾아 떠나는 국악스캔들 꾼이 나흘간 방송되고, 밤 12시엔 특선 영화 광대소리꾼이 방송됩니다.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청춘들의 흥겨운 무대,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저녁 7시, 소리꾼 김용호의 30주년 기념 콘서트, 나는 소리꾼입니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토끼가 잡혀 들어와가지고
1: 싫어.
0: 사면을 살펴보니 강한지 장관의 선택 지신이 좌우로 옹이를 하였거나 눈만 깜짝깜짝하고 있을 적에 용왕이 분부하실 때 토끼네 특거라 내 우연 특병하야 명어다려 문의한 즉 네 간이 으뜸약이라 하기로 내 어진 신하를 보내어 너를 잡아온 것이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토끼 듣고 기가 막혀 그놈 죽을 때 잘 찾아왔네. 한 끼를 얼른 생각하고 배를 썩 내밀며 자 내뱉다 보시오. 용왕이 생각한 즉 저놈이 배를 안 따려고 무수히 잔말이 많을 것인디 저리 의심 없이 배를 썩 내밀는 것이 필연코 곡절이 있으리라. 야봐라 토끼야 네가 비록 죽을 목숨이다마는 할 말이 있거든 한번 해봐라. 아니요 말을 하여도 고지를 아니 들을 것이니 여러 말 말고 내뱉다 보시오. 어, 그러지 말고 말을 하고 죽으란 말이다. 말을 하는 일거리다. 말을 그런 일거리다. 성예금헌디 칠갈상도래 속에 박자 창생

서예 조국었으나 일곱 궁구가 그가 없었으니 소태도 배를 갈라 아니 들었으면 좋으련만 아니 가니 없고 보면 불쌍한 대령만 끈싸옵게 물을 따로 약을 달라고면 어째 다시 꼬가리까 당장에 배를 따보옵소서 용왕이 회를 내며 이노 네 말이 당찬한 말이로다

신수병제 설불 능년하고 신수병제 기벌 능청하고 잠수병제 복불 능지라 간이 엎고서야 그치 눈을 들어 만물을 보느냐 소태가가르이다 예, 소태가르이다 소태가진정 버리고정대로 삼겹삽 뜨거니 보름이며 칼을 내고 금융이며 칼을 들이내다 세상경객들이 소태곳 어릴을 하면 가늘을 달라고 부채 뒤로 가늘 내려 받촌입에 잡고 꼭 싸서 진로로 칭칭동여 영주석산 개수나무고 늘어 상상 가지 그들에다가 타라내두고 도하이 주수 어깨 병원에 탁조가로 내려왔다 무였지 저 초보를 만나서 소금 흥미가 좋다 이로 영차가로 왔나이다 동왕이 대노하야 예로 네 말이 간사한 말이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이 내 장은 다를 바가 없노니 어찌 간호를 내고 들이고 임으로 출입한단 말이냐 토끼가 당부리기 여자 오래 대왕은 지기지요 미지기로 소이다 복해신을 놓지가야 선신진수가 되었으며 백해신 어쩐

떨어지는디 들이 하면 간을 내고 들이

지고 하는 표가 있느냐? 예! 있지요! 어디 보지! 자! 보시오! 빨간 군대가 서히 늘어 있은지 청군기가 모두가 어쩐 내려오겠냐 예수 퇴가를지다 한군기로는 대변을 보고 또 한군기로는 소변을 보고 남은 군기로는 간을 내고 들이고 힘으로 출입하나이다. 그지하면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입으로 넣고 뒷군기로 내옷기는

전직은 양옷에 광채 아침 안개 저녁 이슬을 갚아야 입으로 넣고 비공기로 내오게 만물지 상의 병약이라고 어떤 약이 되는지도 미련 흐드라 주주부야 세상에서 날 보고 이런 말을 하였으면 하루를 들여다가 대왕병을 쭉 차고 구워놔두고 충신지기 다다 나서 양주야 가비 초를 거설 미련허라 처주부야 반세계 집타간 이게 쓸 데가 없구나. 어떻게 말을 잘해놨던지 용왕이 뒤로 벌렁 넘어졌던가 보다. 하마터면 아까운 인재를 놓칠 뻔하였구나. 좌우 재신들을 돌아보며 토끼를 어찌하면 좋을꼬. 재신들이 여짜오되 토끼 뱃속에 들어있는 간주문은 소인들도 알 수가 없나이다. 아 그러면 토끼를 빨리 해박하여라. 그리고 단상울에 올리고 토생을 위하여 대연을 배설할 것이니 각별히 준비토록 하여라. 그때요 토끼를 위하여 술상을 들이난 뒤 기림포로 안주 놓고 앵무잔 유리병에 천일주 한 잔을 졸졸 부어 용왕이 토끼에게 술을 권해놓은 것이 토끼 이 잡것이 뭣도 모르고 세상 술하고 같은 줄 알고 그저 맛 보느라고 한 잔, 먹어 보느라고 20여 잔 잔뜩 퍼먹어 놓은 것이 술이 깜빡치하야 용왕을 부른다는 것이 여보게 용기

꼬리는 꼬개 그게 꼬리 떡파서 모아 사는 사들어 남겨 어째 반장한 풍악소리 수궁이 진동하야 너루 천지 세계로다 토끼도 신명되여 아빠를 메산자본으로 딱 들어매고 보니 한번 놀았디 암내 버들은 초록장 누르고 귀내 버들은 주룩장 누리자 한 가지는 찢어지고 한 가지는 늘어져 바람이 불면 흔들 어저저저 춤을 출게 아버지는 도구를 지고 어머니는 동물을 지고 도구지로 어제 아빠를 번쩍 지켜들고 철랑철랑 도진다 대장 범칠한 놈이 토끼 똥구녕을 철졸 따라다니다가 토끼 뱃속에서 철랑철랑하는 소리를 듣더니만은 아따 토끼 뱃속에 간들었다 하고 외쳐놓으니 토끼 깜짝 놀래 벌썩 주저앉더니만은 옛게 실업이 아들놈아 이 산중에서 맹감만 따먹는 뱃속이라 수궁 진미를 먹고 보니 아 똥땡이가 통당통당 하는 소리를 듣고 간들었다니 옛게 이놈 토끼가 말을 그래 했기는 했다마는 속으로는 떨리겠다 내라 살아 내가 용왕님을 속인 김에 내빼는 것이 상책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용왕전에 하는 말이 예. 소태가 이리 놀기는 좋사오나 대왕의 병세가 반만 이중하오니 하루 속히 세상에 나가 간을 속히 가져다가 대왕전에 바치겠나이다. 그 기특하고 고마운 말씀이오. 별주부를 다시 불러 여봐라 태공을 모시고 세상에 나가거든 칸을 주시거든 빨리 가지고 들어오너라 명을 내라노니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토끼란 놈 본시 간사하오 뱃속에 달린 간 아니네고 보며 초목금수라도 비소할 때요 맹할 건 칠족 질감거든 제갈량을 체조하지거든 한번 놓아보낸 토끼를 어찌다시 구하리까 당장에 배를 따보아 아니 들었으면 좋거니와 만일에 간지 없고 보면 소신의 구족을 망하여주었고 소신을 능지 처참 하더라도 여하지 없사오니 당장 배를 따보옵소서 토끼란 놈 듣고 기가 막혀 다이놈 별주부야 내 말에 당찬어 말이다 명기 지죽거든 내가 어찌기만 그리 옛말을 못 들었나 하그레 합정으로 용왕을 살래 미국의 망국이 되었으니 너도 이놈 내 배를 갈래

일어났던지 용왕이 대경 질세가요. 내 이놈들 또다시 토공을 해야 하는 자가 있으면 엄왕살 앞으로 정배를 보내지라. 명을 내라노니 별주부 기가 막혀 토끼를 슬그머니 돌아보며 내 이놈 용케 살아간다마는 너도 양심은 있을 것이다. 이 녀석 할 수 있느냐? 내 등에 업히거라. 토끼가 좋아라고 용왕전에 사은 숙배하지 거고 차례 등에 선뜻 올라 사명 경기를 살피고 나오는디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기술한 지내여 백로주를 서가야. 오국산천을 바라보니 천천히 주세요.

서있으되 물은 옷 입고 검은간 쓰고 문알 토공이 하이 지차요 독깨듣고 대답하되 회초 청산허니 관부들과 제관지요 부지머니 태부들과 봉황이다 소문지식이 크고 눈에 평생이라 그건 자를 하지 크고 또한 곳을 바라보니 처사공건 멀리 먼여 아니련가

땅을 단도하야 어제 아침 범중주로 다 동상산 탈도와 행강 함께가 소진호와

가빈네 태경선자 간전후 공주할지단단이라 자대 등에다 쳐다를 실어라 그리고 약으로서가 산농명원 내 근산 좋을 시공 비소로 돌아든지 주하든 강대공원 기주로 돌아들고 은인 혹채업뿐이라 개수별을 당도하야 강창 뛰어 내제 모르는 채로 가는구나 토끼란 놈이 모르는 저 깡짝깡짝 뛰어 산으로 올라가니 별주부 기가 막혀 아여 보시오 별주부 아여 태공 그렇게 혼자만 가지 말고 나 간이나 파리 대가리만큼만 띄워주고 올라가시오. 가던 토끼가 슬쩍 돌아보더니만은 욕을 드립대 퍼붓고 올라가는디 제기를 먹고 바르기를 가는 녀석

들어들은 난 말이냐 미련하더라 미련하더라 누구 용왕이 미련하더라 누구 용왕 실급 날 갖고 내비렸기 너그 용왕 갖고 보면 정당 없이 죽을 걸 내 밀국의 선이가 뉘었으면 내 목숨이 어찌 살았다냐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해군 청선으로 내 돌아간다 이놈이 깡총깡총 뛰어 돌아갔다가 다시 휙 돌아오더니만은 내 이놈 별주부야 네 소탕머리를 생각하면은 저기 저 내민 돌파구에다가 네 복판을 딱 올려놓고 내 이 뒷발로 확 밟아서 옹기짐 부서지는 소리를 내어 보낼 일이로되 네 충성을 생각하여 살려서 보내거니와 앞으로는 그런 보초대가리 없는 짓을 하지 말렸다. 그리고 내가 너희 용궁에 들어가서 보니 네 충성이 참 지극하던구나. 내 충성을 생각하여 약을 몇 가지 일러줄 것이니 꼭 그대로 한번 해봐라. 너가 수궁에 이쁜 암자라 참 많더구나. 하루에 1,500마리만 잡아먹이고 복쟁이 가루를 1,000석을 장만하여 오자대로 환약을 지어갖고 석 달 열흘만 퍼먹어봐라. 그러면 죽든지 살든지 양당하는 결판이 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돌아간다. 별주부 기가 막혀. 아이고 우리 용왕이 천치네 그리요. 천오멜 잡아서 배를 착 갈라봤더라면 벌그런 간이 벌렁벌렁 들었을 것인디. 천오무 기변에 녹아 떨어져서 보내드니만은 아이고 내가 이 말을 어쩔 거나. 할일 없이 토끼 똥 싸놓은 것을 몇 개 주워 들고 수궁으로 들어가고 토끼는 지가 살아왔대서 좋아라고 요리 뛰고 저리 뛰고 아빠를 키를 타타타타 털고 생방정을 떨고 논이다가 무엇이 토끼 뒷발목에 딱 걸려서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아 산짐승 잡으려고 그물 쳐놓은 데 가서 뒷발목이 딱 걸렸구나. 아이고 내가 여기서 또 죽네. 내가 차라리 수고

0: 위해서 죽었더라면 청조 한식 탄원명절에 제사라도 착실히 받아 먹고 하다못해 묵은 목비라도 세워줄 것인디 내가 여기서 더럽게 죽네. 이놈이 뒷발목이 매달려서 대롱대롱하고 엎졌을 적에 뜻밖에서 어디서 18대들이 슈 하고 날라오니 토끼 조화라고 아이고 신앙총 사촌님네 어디 갔다 인자 오시오. 뭐냐 너 죽은 줄 알고 신실로 왔더니 안 죽고 살았냐. 아이고 나가 살아날 게가 있으니 시 좀 실어주시오. 네가 살아나기를 살아난다마는 너 사람은 손 내력 무서운 거 모르는구나. 아 그 사람 손 내력이 어떤 것이오. 그래 내가 사람 손 내력을 잃을 것이니 들어봐라. 사람은 내력을 들어라. 사람은 손 내력을 들어봐라. 사람은 손이라 그런 것은 엎어놓으면 하나리고 대세놓으면 땅인데 저리저리 금이 희귀를 집어를 다니는 길이 엄지 장가락이 두마대기는 천지 인삼제 여친가락이 장가락과 보더기는 정월이오 삼 장가락이 그중에 길이는 4월 5월 6월이오 지가락이 장가락만 보더기는 7월 8월 9월이오 소지가 저렇고 저렇기는 10월 동지 섯달인디 자오 묘유가 여가 있고 금강간지 솔리곤지 사천발리가 여가 있고 북도로 두고 일러도 감중에 감상에 여가 있고 육도계불의 일장중이 던지가 모두 일장중이라 대한부리 개를 댄들 사람의 손 하나 못 땅을이라 두 말 말고 더 죽어라. 아따 그놈은 사람 손 내력 들어보니 정남이가 뚝 떨어지오 그려. 그래도 혹 아오 내 몸에다 쉬나 실어주고 가시오. 아 그래라? 수천 마리가 달려들어서 토끼 몸에다가 빈틈없이 실을 잔뜩 실어놓고 날아가버렸지. 토끼란 놈 부재간에 쉬 한 점 짊어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적에 그때 마침 초등목수 아이들이 낯가라 짊어지고 산으로 나무를 헐어 올라오는디 허이가리 너 허이가리 너 아이가리 없자 너 와로구나
1: Sure.

한 꿈고고기 웬일인가 여보와라 친구들아 너는 그고를 베고 나는 찌고를 베어 부러진 참목 떨어진 닭 여불 몽둥고

밤자도 하고 구나. 이렇듯 시절 노래 부르고 올라오는디 한 놈이 토끼를 보았거나 아따여 이 골목 잘 들어왔다여 아 그 토끼 한 마리 걸렸네여 하고 고함을 질러놓으니 모두들 좋아라고 어야 정신 밥통에 풋고추 된장 내고 불 피워라 이놈 바싹 구워먹고 가자 한 놈이 토끼를 쭉 잡아 뽑으니 손이 미끄덩 한 것이 가만히 살펴본 게 실을 잔뜩 실어놨구나 아따 이거 걸린 지 오래되었나 보다요 실을 잔뜩 실어놨네요 그 중에 마흔이 훨씬 넘은 늙은 총각이 하나 있었던가 이빨은 다 빠지고 머리털은 치

0: 지긋지긋한 놈이. 아, 이 녀석아!
1: 네.
0: 냄새를 한번 맡아봐라!
1: 수고.
0: 여름에 썩은 고기 잘못 먹었다가는 배탈 나면은 여러 놈 죽는다. 아, 이놈이 냄새를 맡아보려면 토끼 대가리다 맡아봤으면 잘 구워 먹고 갔을 것인데 일이 그렇게 되려고 토끼 똥구녕이라 대고 냄새를 맡아본 것이. 아이 깨마른 토끼란 놈이 3년 먹은 도토리 방구를 시르르르르르르 끼어놓게. 아이 그 이놈의 몸에서 구렁이 썩는 냄새가 난다. 잡아 던져놓으니 토끼 죽을 때 맘먹어 저 잔디밭에 깡짝 뛰어나왔더니 얘네 이놈들 내가 썩어야 너희들 눈구녕이 썩었다. 너희 그렇게 멍청이 서있지 말고 내가 수군 가서도 살아왔는데 너희 놈 소리 내가 죽을 상심냐. 원통이 생각 말고 내가 수궁에서 살아왔는 구변을 한번 들어봐라.
1: 아이고.
0: 토끼가 한번 샘 방정을 떨면서 한번 놀았디.
1: 예?

날만 안세 가는 조맹벽이 깨만 너희가 날만 신추르기 몰체가를 양이가 좋아만 니가 날만 구릉동만 신선지라도 한가 허니가 날만 깨뜻던 청산두 견 자주 운다고 각색 소리 타향수구 갔던 번님이 고국 산천을 돌아오니 어찌 이리 반갑구랴 깨봤던 머루다래들 호두도 호두도 깨물면서 이리로 깡총저리로 깡총깡총거리고 도진다 아 이렇듯 한참 놀고 있을 적에 공중에서 윙 헌 소리가 나더니만은 달고 둥치만은 독수리가 토끼 대가리를 탁 덮쳤겄다. 토끼 깜짝 놀래 위로 올라보니 독수리거든.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인자 오시오. 오냐 내가 저 우구선 놀다가 볼게. 하도 시장에서 너를 한 마리 잡아 물어왔다. 아이고 장군님 그러면 어디서부터 잡수실라요? 아, 어두 진미라고 하였으니 네 대가리에서부터 우수을 난다. 깨마는 토끼가 한 개를 얼름 생각하고 운한디. 아이고 아이고 내일이야. 아이고 아이고 내 팔.

저봉사에 던져두고 속절없이 죽게 된 일.

웃어주고 지서름을지으라요. 당장의 목숨을 끊어주오. 이렇게 슬피 우니 독수리가 듣더니만은 내 이놈 금방 죽을 놈이 무엇이 서러워서 그렇게 울어 싼단 말이야.

0: 말이냐?
1: 쉬워.
0: 아, 장군님 들어보시오. 이. 아, 내가 이번에 수궁을 들어갔었지요. 그래서 아, 수궁 용왕이 나를 보시더니만은 타국 짐승이라고 귀히 여겨 의사 줌치라는 보물을 하나 줍디다. 아, 그 의사 줌치가 무엇이다냐?
1: 쉬워.
0: 아, 그 들어보시오. 의사 줌치를 쫙 펴놓고 보면은 구멍이 여러 개 뚫렸었지요. 한 공기를 톡 댕기면서 개 창자 썩은 거, 돼지 썩인 거, 죽은 거 나오너라. 흘라치면은 그제 꾸영 나오고 또 한 공기를 톡 댕기면 병아리 새끼, 새새끼, 남새댕이 나오너라. 흘라치면은 7,500마리가 그저 꾸역 나오고 이런 보물을 무주공산에다 던져두고 박조가로 내려왔다가 장군님을 만나 죽게 되었어요. 그 아니 원통어요. 독수리가 듣더니만은 딱 반하제. 아야 토끼야. 그거 나 둬라. 어, 그거 들으기는 어렵지 않지만은 그것만 뺏어놓고 나까지 맞아 잡아 잡술라고 그러지요. 아이 미련한 놈아. 어, 그것만 뺏어놓으면 평생에 날개 죽지 안 아프게 날아다녀도 먹고 살 것이 있는디 미쳤다고 너를 잡아 먹을 것이냐? 그 날 돌아. 아, 그러면은 나를 좀 데리고 가시오. 그거 어디 있느냐? 저기 석산 바위 밑에 있어. 저거 보시오. 까마까치들이 저거 냄새를 맡고 난리가 났어. 그래, 어서 가자. 독수리가 토끼를 들고 가는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은 소주병 차듯이 딱 들고 훨훨 날아 석사 비덕 바위 밑에다가 턱 내려놓으니 아이 깨마는 토끼가 쇽 들어갈라 크니 토끼 뒷팔목을 콱 잡더니만 내 이놈 너 들어가면 안 나오려고. 아니요, 그렇게 의심이 나거들랑 내 뒷팔목을 딱 잡고 계시다가 나 준다르로 나 주란 대로 놔주시오. 오냐 그러자 토끼가 석사 바위 밑에 들어가더니만은 아이고 여보시오 장군님 손이 곧 달락말락해요. 조금만 놔주시오. 조금만 놔주시오. 오냐 아 지금 손이 그냥 곧 달락달락해요. 조금만 놔주시오. 오냐 조금만 놔주시오. 조금만 쭉쭉쭉쭉 조금만 놔주시오. 안으로 쉬어 들어가 버렸어. 시가 한가 한치라고 시조 반이나 빼고 노래를 부르는디 청성

독수리 기가 막혀. 야 이놈 토끼야, 나 시장하다. 응. 어서 나오느라. 네. 내 이놈 독수라. 누구? 내가 너한테 잡혀서 할 일 없이 꼭 죽을 것을 너를 꼬아서 여기까지 살아왔으니 그것이 의사줌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어? 독수리 기가 막혀. 내 이놈 토끼야. 응. 내 발심 알지? 내 발 들어가서 휙휙 젖어 놓으면 어느 발톱에 걸려 나와도 걸려 나올 것이니 빨리 안 나올래? 뭐냐? 내 이놈 발목댕이만 들어 놓게만 해봐라. 저 그저 네모난 돌팔매로 네 발꾸락을 탁탁탁탁탁 쫄아가지고 자그마한 벌레도 한 마리 못 잡아먹게 할 것이니 들어 놓기만 해봐라. 내 이놈 도끼야, 그러면 네가 그 안에서 생전 안 나올 테냐? 어라 어라, 내가 인자 늙은 말년에 무엇으로 또 나가겠느냐? 내가 안에 앉아서 손자나 봐주고 자봉이나 하고 지낼란다. 잔말 말고 속 챙기고 어서 날아가거라.

변화를

0: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 MHz, 부산 1원 FM 98.5 MHz, 대구 1원 FM 107.5 MHz, 대전 세종 1원 FM 90.5 MHz, 광주 1원 FM 99.3 MHz, 전주 1원 FM 95.3 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 MHz, 청주 1원 FM 107.5 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 MHz, 제주 1원 FM 91.3 MHz, 서귀포 1원 FM 106.9 MHz, 목포 진도 1원 FM 94.7 MHz, 남원 1원 FM 95.9 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 MHz, 제천 단양 1원 FM 90.1 MHz, 충북 영동 1원 FM 99.3 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앞둔 하루는 아침 공기부터 조금 다르지 않나요? 시장에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장을 보러 나온 분들이 계실 테고요.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에는 고향으로 향하는 발길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릴 적에는 사실 추석이 참 좋았습니다. 옷도 한벌 얻어 입고 갓 쪄낸 따끈한 송편을 하나 집어먹는 그런 기쁨만으로도 명절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명절이 즐거움만으로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 며느리로서 챙겨야 할 일, 또 아들로서 지켜야 할 도리, 부모로서 감당해야 할 마음까지 한가위라는 이름은 넉넉한데 그 앞에 선 우리의 어깨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이 오래된 말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너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해야 할 일보다는 서로의 따뜻한 안부가 먼저인 시간으로, 도리보다는 마음이 먼저 닿는 시간으로 이번 한가위가 그렇게 여러분 곁으로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여창가곡 평조 중거 청조야입니다. 노래에 김희영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장가곡 평조 중고 청조야였습니다. 노래의 김희영이었습니다. 오늘은 9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평소보다 마음이 훨씬 바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절이라는 것이, 그렇죠, 뭐 어릴 때는 단순했습니다. 새 양말 하나, 새 옷 한 벌, 그리고 막 쪄서 나온 송편 냄새, 또 부엌에다 지글지글 전부치는 소리, 어른들 손에 들려있던 작은 용돈 봉투까지. 그 시절 추석은요, 기다리는 마음 쪽에 가까웠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기다림의 자리에는 해야 할 일들이 하나 둘 들어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서운하지 않게 해야 하고, 형제 사이에서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해야 하고, 웃고 있어도 마음은 피곤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종종 생각합니다. 명절이 정말 명절다워지려면 무엇보다 사람 마음이 편안해야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요. 부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명절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 아무 곳에도 가지 않는 분들, 또 찾아올 사람이 없어서 조용하게 보내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께 이 새벽 방송이 작은 말벗이 되어드렸으면 합니다. 자, 수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안내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가락을 깊이 있게 만나보는 도들뼈 우리 음악과 건강 더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죠. 풍경소리와 수요일에 만나는 정겨운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면 삼삭대엽 준비했습니다. 가야금 연주의 정혜임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개국 초창기부터 우리 음악을 기록하고 풍성한 음원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기획이 있습니다. 바로 국악방송 새 음원 시리즈인데요. 오늘은 2017년에 제작한 충청도 신화위 음반에서 취포물을 준비했습니다. 신화위라는 이름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본래 무속 의례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발달해온 음악입니다. 여러 악기가 저마다 가락을 풀어내면서도 장단 안에서 서로 어우러지는 것이 이 신화위의 매력인데요. 충청도에서도 이 신화위는 지역의 민속음악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음악을 연주하던 명인들이 떠나고 전승의 자취도 옅어지면서 옛 가락을 만나기가 어려워졌는데요. 다행히 유성기 음반에 몇몇 연주가 남아있었습니다. 추금기로 듣던 오래된 음반이 그 시절의 소리를 간직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 기록을 바탕으로 충청도 음악을 복원하고 재구성해서 다시 담아낸 음반이 바로 충청도 신화위입니다. 이 작업에 참여한 중고재 예술연구회 K류련은 퓨전 국악그룹 풍류라는 이름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음악단체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청 지역의 옛 음악을 찾아 되살리고 오늘의 청중과 만나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고장에서 어떤 가락이 울려 퍼졌을까요? 이들은 그 물음에 오래된 녹음을 듣고 다시 연주하는 일로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들으실 취포무 역시 1930년대 빅타 조선악단이 연주한 유성기 음반 속 기악 합주 선율을 복원하고 재구성한 곡입니다. 흥겨운 국거리 장단에 맞춰 춤을 반주하던 음악인데요. 여러 악기 소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우러지는지 그 가락에 어떤 춤 사이가 어울릴지 떠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리의 이두현, 대금의 이용무, 해금의 김미숙, 가야금의 장지영, 검은고의 김규리, 아쟁의 김인규, 장구의 김영덕, 징의 조성환입니다. 충청도 신화위. 이 음반에 담긴 취포무 국거리 듣겠습니다.

0: 피리를 연주했던 이두현 외 여러분의 연주로 최포무 국거리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연주는 1930년대 녹음 자체가 아니라 그 음반에 남은 선율을 바탕으로 다시 연주해 담아낸 음악입니다. 옛 연주자들이 남긴 소리를 오늘의 연주자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자신의 악기로 표현한 건데요. 도들뼈 우리 음악, 다음 시간에도 우리 음악의 귀한 자취를 담은 한 곡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단가 철인가입니다. 소리의 성우향입니다.
1: 예, 동방 우리 옥대

0: 벌치고.
1: 어머나게 중벌 추고 신라 의원 오대사

단가 철인가였습니다. 소리의 성우향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명절이 오면 식탁이 참 넉넉해지죠. 전, 갈비찜, 잡채, 송편까지 반가운 마음에 한 젓가락씩 먹다 보면 어느새 속이 묵직해지는데요. 예전에는 그럴 때 채 쓰니 손을 따야 한다면서 바늘을 찾곤 했습니다. 하지만 바늘로 손끝을 찌르는 방법은 소화불량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소독되지 않은 도구를 쓰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다면서 마시는 탄산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시고 나서 트림이 나오면 잠깐 시원한 느낌은 들 수 있지만 위 안에 가스가 더 차면서 더부룩함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 음식을 먹은 뒤 속이 불편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네,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는 겁니다.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위가 쉴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바로 눕는 것 피하셔야 됩니다. 허리를 조이는 옷은 잠시 느슨하게 풀어두십시오. 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벼운 움직임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움직이면서 밥상, 차례상 치우는 걸 도와준다면 정말 센스 있는 거죠. 이처럼 더부룩한 증상은 원인이 가벼운 과식 때문이라면 위를 쉬게 한 뒤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명치 통증이 심하거나 구토가 계속되거나 혈변, 체중 감소, 삼키기 어려움 같은 증상이 있다면 단순한 채끼로 넘기지 말고 진료를 꼭 받아보셔야겠습니다.

명절 음식은요, 평소보다 넉넉하게 차려지지만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올 추석에는 너무 많이 먹고 손을 따기보다 먹는 것을 잠시 멈추기, 또 탄산음료보다 위를 쉬게 하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십시오.

가서 이리 저리 저리 이리저리 큰일병 거사하리라 생각하니 서리 중방영의 역졸 사신전 등대하야 의사도전의 문안을 들이는 뒤 사방을 살펴보고 사또님 문안 드립니다. 뭐 사또 본부간다 오늘 본관 생신잔치 끝에 여차 여차 걸 것이니 근근히 등대하고 눈치 보아 거행하라. 서리 중방 영예 억줄 강차로의 여지공 그때 의사또는 구경하는 사람같이 사문관으로 당도하지 가급 수령이 모여든다. 인물조언 순창군수 임시련강 운봉영장 차례우사 남평연령 울고나니 공성원님 문모조차 강제론님 부채치린 남평연령 사방에서 떠들어 천이 구름이 매도 백운중 신선미도 익산의 파촌계용 행차 따라온 기생 통연 급창의 우아 야단지라고나 본관은 주인이 되야 동원의 포진은다 분당문을 높이 달고 백보장으로 해를 막아 육관대장 너는 바로 화문서고 빛도도 완성타고 채터리며 좌초의 정사이평 풀긴듯 달아놓고 녹이 공상기생들 제거단장 객절지 워낙가랑도 지는디 내각이 봄이 들고 음식이 풍

것을 자랑하고 오연군 검은군은 나 혼자 노래하고 25연 비파서 불성창은 슬퍼를 세고 남창은 유학하고 여창은 정묘하야 고조를 자고랬네. 산도 흥을 내게 무지 들어오시며 아니여라 여쭈어라 통이나 여쭈어라 먼디 사는 이 거지로니 좋은 잔치 만나 안주 한 겸과 술 한 잔을 얻어먹고 가자 여쭈어라 소리를 버럭 질러놓니 본관이 화를 내며 해봐라 성스러운데 이 좋은 잔치에 어떤 놈이 미쳐갖고 이렇게 날뛰느냐 예? 그 사령놈들과 급창놈은 어디 갔느냐? 네, 저 미친놈 당장이 몰아내지 못하느냐? 산동거 동보소 상청으로 올라가서 상기도 무여장

툴툴놈이고 나가는 놈도 인사불성이다. 그때요 사령 두 놈이 말이여 의사또를 잡아 끌어낼 양으로 상청으로 올라닥쳤단. 의사또께서 상기둥을 딱 잡고 발등들이로다가 사령들 태쪽 아래를 차는디 꼭 지리산 호랭이가 개 잡아다 놓고 개턱 차듯이 탁탁 쳐놓으니 저놈들이 저 뜰하라가 톡톡 떨어지면서 워메 워메 워메 워메 아이고 쥐까란 양반.

0: 장사시 장사.
1: 아, 그렇지.
2: 너 이놈들 다시 달려들었다는 창가리를 낼 것이다 이놈들.
1: 아?
2: 끔찍할 물건.
0: 그때요 운봉이 가만히 바라보니 폐포파립 중에 눈에서는 불이 떨어지고 의기가 양양한 뒤 며칠 전에 볼짝수란 놈이 그 편지 한 장을 가져와서 요 놈이 가거들랑 먹이기는 잘 먹이고 그 한 대세 동안 잘 가둬놨다가서 다시 서한을 보내거든 이놈을 풀어놔라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고 그 밑에다가 마패를 콱 찍어놨다. 아이고 호남에 의사또가 났구나. 말 조심하고 지금 백성들한테 인심을 알리라고 하는 판인데 본관이 자기 생일이라고 사령을 보내고 하인을 보내고 생야단을 쳐가지고 운봉이 마지 못해서 남원에 와서 그 신관사또 잔치에 앉으시나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이 생겼는데 아 의사또가 욕론던 놀아놓니께 아 천양반이 혹 의사또가 아닌가 싶어갖고 속으로 껄쩍지근하단 말이여. 내어봐라 그냥반 말석에 앉히고 음식이나 잘 대접해봐라. 혼시 양반인 듯하구나. 의사또가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안다 운봉이 안다 운봉이 과만이 되었으니 가성녀를 시켜오라. 선뜻 올라가 집시기 짝 문지 단풍 묻은 놈 그 상 좋은 음식 위에다 탁탁 털며 두루두루 평안하시오 하고 운봉 옆에 딱 앉아놓으니 운봉이 하는 말이 우리 좌중이 통할 말이 있소. 이 말석에 앉은 양반이 젊은 양반이지만 의복은 흙에 입었는데 그 본이 양반인 듯하오. 그러니 우리 대우하는 것이 어떻소. 또 본관장께 말 전합니다. 본관께서는 이런 날 이런 좋은 성스러운 잔치날 아 이런 사람들을 잘 대접해 보내야 반드시 그 잔치 잘했다는 소문이 납니다. 본관이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아 그런 것들 대우했다는 대중이 부채꼭지나 댐배 때나 도둑질해가지 그 뭔 대우를 한다고 그러시오. 은필이 차담상이 들어왔는디 갈기모도 상을 받았는디 고배 진설로 받았던 것이었다. 의사또는 과자 한 접시 아니주니 운봉이 보시다 민망하야 이러느라 네 인양반도 상 잘 차려드려라. 이랬거든 이놈들이 상을 좋게 차려왔으면 좋겠는디 아 지금이나 옛날이냐 난 운양반이 아다나라면 말이오 아래놈들은 따라서 지랄을 한단 말이오. 이놈들이 의사또상을 차리는데 의사또상 차린다 의사또상 차린다 못 떨어지니 계단에 소반이 긁어먹던 갈비 한 대우 콩나물 대궁이 한 접시 멸치 대구리 한 접시 명태 대갱이 한 접시 소금 한 접시 텁텁한 막걸리를 투가리 한 투가리 떠다 놓고 했쎄 어서 먹고 물러가게.
3: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사또 생일잔치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박동진, 북의 주봉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검은고 흩은 가락인데요. 검은고의 이재하, 북장단의 김태영입니다. 17분의 긴 호흡입니다.

1부 마무리곡 검은고 흩은 가락 실황 음원으로 함께했습니다. 검은고의 이재하, 북장단의 김태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의 풍경소리 그리고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전통문화공간 무계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복이나 왕실 복식에서 금빛으로 반짝이는 작은 꽃과 글자, 문양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는 금을 종이보다 얇게 두드린 뒤 직물이나 기물 위에 붙여 무늬를 만드는 우리의 전통 금박 공예인데요. 그런데 이 오래된 금박 문양으로 별과 행성, 우주를 표현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국가 무형유산 금박장 보유자 김기호 장인의 특별전 금별 우주를 만나다가 무계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기호 장인의 집안은 1856년부터 6대에 걸쳐 금박공예의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재정을 맡았던 내수사에서 금박 일을 시작한 고조부로부터 오늘날 아들 세대까지 170년 가까이 한 기술을 이어온 건데요. 김기호 장인은 부친인 김덕환 장인에 이어 국가 무형유산 금박장 보유자가 됐고 왕실 복식과 전통 공예를 복원하는 작업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무계원의 한옥 공간과도 잘 어우러지는데요. 안채에서는 조선시대 여성 예복인 원삼을 비롯해 전통 복식과 한복 소품, 또 금빛 문양을 넣고 오칠로 마무리한 함을 볼 수 있고요. 장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작업 도구와 작업장의 모습도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채로 가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조선시대 별자리 지도를 금박공예로 풀어낸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비롯해서 새롭게 선보이는 금빛 우주, 금빛 궤도에서는 전통 금박 문양이 태양계의 행성과 별, 우주의 궤도로 변신합니다. 왕실 의복을 장식하던 금빛 문양이 한옥 안에서 밤하늘과 우주로 확장되는 모습은요, 이번 전시에서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그리고 10월 3일에는 김기호 장인이 직접 금박공예의 역사와 전승 과정을 들려주는 강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까지 서울 종로구 부암동 무계원에서 관람하실 수 있는 금별 우주를 만나다. 오랜 전통이 오늘의 상상력을 만나면 얼마나 멀리 뻗어나갈 수 있는지 금빛으로 그려진 우주를 통해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리랑 만들기 색동아리랑 듣겠습니다. 노래의 한복 세상을 꿈꾸답니다.
1: 왠가 기다

나온다. 왠갓 비단이 나온다. 소간부상 300척 본돈 나 일왕단 코소대 악연 두어 적수 내미

베레 솔기 끝을 발 안쪽에 맞춰주고 남은 바짓단을 모아 뒤로 돌려주고 데님 끝을 솔기에 대고 두 번 돌돌 돌려 외코로 묶어주면

0: 요즘은 특별해져 버렸고 지금은 낯설어져 버렸으나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고운 우리 옷 이야기.
1: 들려드린 곡은 아리랑 만들기 색동 아리랑이었습니다. 노래의 한복 세상을 꿈꾸다였습니다. 다음 곡은 옛 가락에 새로운 변화를 더한 음악인데요. 황희종 작곡 신도들입니다. 전통음악 도들이를 바탕으로 연주 속도에 변화를 주고 그 사이사이에 잔가락을 더해 만든 음악인데요. 18연 가야금 두 성부가 어우러지면서 익숙한 도들이 가락을 새롭게 들려줍니다. 김해 시립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신도들이었습니다. 연주의 김해 시립가야금 연주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들려드리죠. 정수년의 저음해금과 이지혜의 가야금 연주로 듣습니다. 초량입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할머니, 그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일상 속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겨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추석이 가까워지는 이맘때면 산 중턱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뿡, 뿡, 네. 예초기 돌아가는 소리, 네. 예초기가 흔하지 않던 시절에는 낫을 하나씩 들고 산에 올라서 여름 내내 사람 허리만큼 자란 풀을 베고요. 또 봉분 위 잡초도 뽑고 갈키로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벌집이라도 발견하는 날에는 조상님 뵈러 갔다가 후손들이 먼저 산 아래로 줄행랑 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벌초, 생각보다 오래된 가을 풍경인데요. 조선 후기 정학유가 지은 농가원령가를 보면 음력 7월에 해야 할 농사일과 집안일을 쭉 나열하는 대목에 선산의 벌초를 챙기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논밭에 김을 메고 김장할 무와 배추를 심는 일과 함께 벌초 또한 한 해의 일거리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추석 무렵 조상묘에 풀을 베고 돌보는 일은 오랫동안 집안의 연중 행사 가운데 하나였던 셈입니다. 벌초 날이면 멀리 흩어져 살던 친척들이 모이는 집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따라 산에 오르면서 여기가 증조할아버지 산소다, 저쪽이 큰 할아버지 묘다 하면서 그동안 잘 모르고 지냈던 집안 이야기를 듣기도 했죠. 일을 마치고 내려와 싸운 음식 펼쳐놓고 먹는 시간까지가 벌초날의 분주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벌초는 다릅니다. 나는 하는 데까지 하겠는데 아이들한테까지는 시키고 싶지 않다,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현재 벌초를 하는 세대 가운데 자녀나 그 다음 세대가 벌초를 이어가길 바란다라는 응답은 갈수록 낮아집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요즘 달라진 벌초 풍경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들으실 곡은요, 만들의 사냐입니다. 노래의 김용우입니다.

육칠월 만물의 메뚜기 뒤 딸이 헌티 치어 죽음 영어.

사랑하더니

김영우의 노래였습니다. 만들의 사냐 듣고 오셨습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는 벌초 풍경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벌초 날짜가 정해지면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약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바로 벌초 대행인데요. 벌초 대행 업체의 매출은 해마다 대폭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이제는 장례 방식 자체가 달라져서 화장률이 높아진 건데요. 1993년에는 약 19%였던 화장률이 2024년에는 94%까지 올라왔습니다. 묘를 만들고 해마다 풀을 베고 다음 세대가 또 그 묘를 관리하는 방식. 이제 시대가 변해서 부모와 조부모의 묘는 계속 정성껏 깎고 돌보겠지만 정작 자신의 묘는 남기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하겠다. 그 다음은 너희 방식대로 해라. 이렇게 자손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낫에서 예초기로 직접 벌초에서 대행 서비스로 그리고 묘를 남기는 것에서 묘 없이 추모하는 방식으로 벌초 풍경을

세월 따라 이렇게 달라져 왔는데요. 물론 벌초가 당장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추석 전이면 온 친지들이 벌초 날짜부터 맞추던 풍경 이제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해 뒤에는 아유 옛날엔 추석 전에 온 식구가 산에 올라가서 조상님 묘에 풀을 직접 깎았단다 하면서 네 그걸 듣고 또 정말요? 그걸 매년 했어요? 아니 왜요? 이렇게 되묻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네요.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에는 봉대기 타령 준비했습니다. 연주의 불새출입니다.

볼새 출의 연주로 들으신 봉대기 타령에 이어서 오늘의 마무리곡 소개합니다. 토리스가 노래하는 강강술래입니다.

오늘의 마무리곡 강강술래 노래의 토리스였습니다. 국악방송은 한가위 연휴를 맞아 9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솔바람 물소리도 이 기간에는 다채로운 우리 음악을 차분히 감상하는 특별한 음악 여행으로 함께합니다. 국악방송과 함께 마음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추석 연휴를 마친 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은 가고 이제 풍성한 가을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창호이들인의 쌀 이한철입니다. 이런 인생 조언이 있습니다. 행복할 때 약속하지 마라. 화났을 때 답하지 마라. 슬플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라.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는 명절에 꼭 새겨둘 말인 것 같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섣불리 한다거나 잔소리에 평소보다 날카롭게 받아친다거나 속상한 마음에 괜한 결심을 해버리는 일. 올 추석 연휴에도 어느 집에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괜히 서운해질 때도 있겠지만 올 추석 연휴엔 내가 좀 더 너그러워지자, 내가 좀 더 넉넉해지자 이렇게 다짐해보면 좋겠습니다.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어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은희지의 노래였습니다. 숲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내일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입니다. 이번 주 내내 몸도 마음도 분주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면 반갑고 즐거운 마음이 있는 만큼 또 말 한마디에 괜히 서운해지는 때도 있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내가 좀 더 너그러워지자, 내가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내보자, 이렇게 좀 마음 먹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내일부터 드디어 추석 연휴 시작됩니다. 고향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가족들이 우리 집으로 모이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요즘은 명절에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추석 연휴 때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지 오늘은 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이들인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

방법으로 이번 추석 연휴 계획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는 요 계획은 정해졌습니다.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저희 정규 프로그램 대신에 추석 특별 편성이 진행되는데요. 창호에 드린 햇살도 그래서 쉬어갑니다. 대신 나흘 동안 음악을 쭉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음악 여행 프로그램 방송되니까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김민기의 가을 편지 듣죠.

김민기의 가을 편지에 이어서 잔나비 노래였습니다. 가을밤에 든 생각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지 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5551님, 저희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을 위해서 영화 관람하고 일은 적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어떤 영화 보고 싶으세요? 아, 요즘 영화관 가서 영화 안 본 지 다들 오래되셔가지고 어떤 영화든 좋다. 영화관에서 까맣게 된 그 공간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좋다. 옆에 팝콘, 또 한쪽 옆에는 콜라. 그 경험 자체만으로도 좋으실 수 있겠습니다. 소담킹님의 추석 연휴 계획, 저는요 그동안 못 잔 잠을 몰아서 잘 겁니다. 그리고 진짜 적당히 먹을 거예요. 그래도 또 맛난 거 많이 드세요. 추석 때만 먹을 수 있는 우리 집 음식 이런 거 꼭 있으니까요. 그래도 맛봐야죠. 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0900님, 수십 년을 명절마다 새 아들 데리고 고향집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둘이 결혼하고 임신을 하더니 둘 다 못 가겠다네요. 이해가 되면서도 왠지 허전하고 섭섭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또 몇 년 동안은 이러실 수도 있겠네요. 아, 아무래도 아이 낳고 키우고 애를 많이 써야 되니까요. 대신에 그 몇 년만 지나면 훨씬 풍성해진 가족들의 모습으로 고향집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몇 년만 참으십시오. 자, 이런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석 연휴 어떤 계획 있으신지 문자 샵 0302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일산모쟁이님의 신청곡 듣습니다. 송소희와 두 번째 다리 함께한 태평갑니다.

송소희와 두 번째 다리 함께한 태평가에 이어서 황혜리 씨 목소리였습니다. 강강술래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추석 계획 어떤 거 있으신지 애청자분들의 사연 나누고 있습니다. 강수자님, 안녕하세요 한디. 저희 집은 친정 식구들이 처음으로 저희 집으로 모입니다. 여태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서 한 번도 저희 집에 모일 기회가 없었거든요. 더불어 시어머니의 빈자리도 느껴지는 첫 명절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명절을 기점으로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하죠. 함께 살던 가족들도 떠올리게 되고 또 뭐 집에 모여가지고 떠들썩한 시간들 보내시면 되니까 쓸쓸한 마음보다는 행복한 마음으로 꽉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산모쟁이님, 연휴에도 계속 일을 하고 추석 당일날 오전에만 가족들과 함께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명절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나머지 대다수의 우리 또 국민들은 편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신미숙님도 어이구 추석 연휴 다 회사 출근합니다. 그래도 그 틈에 오늘 아버님 뵈러 가고요. 치과도 다녀오고요. 음식 준비해서 어머님 낙골당도 내일 가려고 합니다. 정말 정말 아침 저녁으로 바쁜 추석 연휴가 되시겠네요. 건강 잘 지키는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9249님, 시댁이 가까워요. 일요일 시댁에 가서 어머님 뵙고 왔는데 목요일 날, 연휴 첫 번째 날, 내일인데요. 음식하러 일찍 간다고 말씀드리고 왔는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살짝 후회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머님 뵈면 다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앞서니까 그러신 거 아닐까요? 더불어 저희 친정에는 호두나무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갔을 때 높은 나뭇가지에 달린 호두마저 못 땄는데 그 호두가 이제 바닥으로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가서 한가득 주워올 예정입니다. 한디는 호두 좋아하실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좋아합니다. 누가 까준 거 먹는 거 좋아합니다. 호두 까는 거 진짜 힘들어요. 도구가 있겠죠. 예. 세상 모든 일은 도구가 하는 거니까. 자, 계속해서 박정미의 소리로 능수버들 듣습니다.

박정미의 노래 능수버들 듣고 왔습니다. 자, 청어들이 햇살 오늘 아침에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뭐 하실지 사연 받고 있는데요. 4897님, 외며느리라서 33년째 명절 음식을 혼자서 하고 차례 지냅니다. 아이고, 왜 혼자서 하세요? 남편분도 좀 도와주시고, 또 이러저러한 가족들이 많이 없으실까요? 아이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추석 차례 지내고 친정 갔는데 이제 갈 데도 없어요.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두분다 제가 모시고 있거든요. 최근에 시어머니 치매 증상이 나빠져서 걱정입니다. 추석 둥근 달 보며 더 나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소원도 빌어봐야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진짜 고단한 하루가 계속되실 것 같은데, 아, 좀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치매 증상 응원드립니다. 아, 705님, 추석 명절 연휴와 너무 잘 어울리는 우리의 국악방송 사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트 뿅뿅뿅 이모티콘도 잘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행복한 추석 앞두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러한 시간들 보내도록 하죠. 자, 소담킹님의 신청곡 듣습니다. 이한철의 불고기 파티.

이한철의 불고기 파티 듣고 왔습니다. 자,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7분 37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해드린 햇살.
1: 이한철의 창호해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은 무슨 퀴즈 가지고 왔어?
1: 한철이 삼촌.
0: 응?
1: 내일부터 추석 연휴잖아요.
0: 그래요.
1: 그래갖고 지가 오늘은 추석에 딱 어울리는 민요 한 대목을 갖고 왔어요.
0: 아하.
1: 잘 듣고 효과음에 가려진 단어를 맞춰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잘 들으셨쥬? 추석맞이 허느라고 찰떡이랑 땡땡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효과음에 가려진 이 떡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송편, 2번 절편, 3번 장기지떡,
1: 오.
0: 4번 버터떡. 아, 진짜 피디님! 먹고 싶은 떡을 낑겨 넣으시면 어떡해요? 암튼 이것은 추석 하면 딱 떠오르는 떡인데 반달 모양으로 빚어갖고 솔잎을 깔고 쪄요. 이 정도면 껌이죠.
1: 네, 창호가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남도 민요 8월가를 가져왔습니다. 노래에 추석 풍경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효과음에 가려진 추석 음식 어떤 떡일까요? 반달 모양으로 빚어 솔잎을 깔고 쪄서 먹는 떡인데요. 그 속에는 깨나 콩, 밤 같은 소를 넣기도 하죠.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송편, 2번 절편, 3번 장기지떡, 4번 버터떡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문자 보내주시면 100원의 유료 문자가 듭니다. 자, 계속해서 강수향, 이진경 두 사람의 노래로 추석 달 듣습니다.

강수향, 이진경 두 분의 노래로 추석 달 듣고 왔습니다. 자, 창호의 퀴즈 퀴즈 함께 풀고 계시는데요. 창호가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대표적인 추석 음식 떡에 대한 퀴즈를 냈습니다. 반달 모양으로 빚어서 솔잎을 깔고 쪄먹는 떡, 속으로 소로 깨나 콩, 밤 같은 걸 넣는다라는 그 떡은 무엇일까요? 가 문제였고요. 보기 4개 드렸습니다. 1번 송편, 2번 절편, 3번 장기지떡, 4번 버터떡이 보기 4개였습니다. 정답은 한쪽으로 촥촥촥촥촥 모이고 있는데요. 0780님 정답 1번 송편. 저희 센터 어르신들도 송편 만들어서 드셨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0: 와, 어르신들 손끝이 아주 대단하신데요. 예쁜 송편을 다들 빚으셔서 드셨네요. 5784님, 송편이죠, 정답은. 잘 빚으면 예쁜 딸을 낳는다는데, 저희 어머니는 송편을 잘 빚으셨나 봅니다. 이렇게 쿠션 넣어서 외모 자랑 한번 해주시고. 물보라님, 여기도 이 얘기 하시네요. 송편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을 낳는다고 했는데, 저는 아들만 둘입니다. 참고로 송편에 콩, 밤 들어간 거 좋아해요. 정답 송편으로 보내주셨고요. 어떤 떡을 좋아하시나? 2089님은 1번 송편으로 보내주시면서, 저는 깨나 꿀 들어간 거 좋아합니다. 아, 저도 이쪽이. 참고로 장기지 떡도 좋아해요. 오늘 선물 중에 후보로 있긴 한데요. 잠시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8517님, 정답 송편이겠죠. 반달 모양으로 송편을 빚는 이유. 보름달이 되어 가듯 점점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와, 우리 조상님들은 진짜 미래지향적이었네요. 그러니까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달은 보름달이지만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거는 반달이다. 앞으로 점점 복을 더 채워나가서 보름달로 내 삶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반달 모양의 송편을 빚었다는 거잖아요. 좋네요. 오이, 얘기하는 저도 기분이 좀 풍성해지는데요. 9249님, 1번 송편입니다. 저희 엄마는 송편 속으로 알밤을 넣으셨어요.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 낳는다. 그 말씀을 저또 해주셨네요. 저와 두 딸, 저의 눈은 예뻐 보이니까 제 송편은 참잘 빚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자, 창으로부터 오늘 퀴즈 정답 뭔지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1번 송편이었어요. 근데 한철이 삼촌은 깨송편 좋아하세요? 콩송편 좋아하세요?
0: 둘다 맛있긴 한데, 앞서도 말했듯이 나는 깨송편에 손이 좀 먼저 가더라.
1: 아니, 지가 물어보니까 깨송편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던데.
0: 그지.
1: 왜 우리 집은 꼭 콩송편도 해가지고 송편 집을 때마다 제발 깨여라 깨여라 그러면서 집는다니까요.
0: 아이고, 그래도 집어가지고 딱 열었을 때, 깨가 들었을 때, 그 기분이 좋잖아. 그리고 또 가족 중에는 콩송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 그래도 깨만 있으면 또 섭섭하겠지?
1: 지는 하나도 안 섭섭한데요.
0: 그래?
1: 다 깨어도 괜찮은데.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좀 빨리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2246님, 8517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1977님과 8066님께는 어쩌다 못난이 김치를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할게요. 2246, 8517, 두 분은 범장기지 떡, 1977, 8066, 두 분은 어쩌다 못난이 김치가 선물로 갈 예정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다들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요. 지는 추석 연휴 보내고 다음 주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김영창님의 신청곡으로 1부 끝곡 함께 듣겠습니다. 정수년이 연주합니다. 여행길.

풍성한 결실의 계절, 그리운 얼굴들과 마주앉는 명절이 우리 음악처럼 넉넉하고 정겹습니다. 국악방송은 한가위 연휴를 맞아 9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음악을 집중 감상해보는 특별한 음악여행, 명인의 삶을 육성으로 들어보는 앙코르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한국의 문학을 판소리로 재해석한 남도 마실 라디오 드라마 극장, 그리고 2026년 전주 세계소리축제 판소리 다섯 바탕 공연 실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름달처럼 마음을 꽉 채우는 국악방송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름달은 그리움입니다. 타지에 나간 자식도, 고향에 남은 부모님도, 멀리 떠난 그리운이도, 밤하늘에 환하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 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보내드린 햇살.
1: 그렁저렁 상풍 8월이 되었는디 다른 집에서는 추석 대명절을 쉬려고 보금식을 장만하여 뭣도 먹고 그린 것들은 목을 떼떼 옷을 입고 자랑을 하는디 흥보집에서는 여러 날을 굴보느니 고개를 왼쪽으로 쑥 빼고 뱃속에서는 미꾸라지 소리가 쪼르륵 쪼르륵

0: 어리.
1: 좋지.
0: 아이고야, 엄마 누나.
1: 좋지.
0: 얘 아니 초원댄가. 우리 동네 사람들은
1: 좋지.
0: 나랑 잠번 설레.

헛콩가사 뜨거롭고 밤죽고 대쳤다고 송편놓고 척붙이고 산육규고 닭도야고 돛도 잡고 손도 잡고 약주 뜨고 장에 가서 해물 사서 초상행왕 흔연누구 먹을 것이 많지만은 가련하다 우리 식구 먹을 것이 없었어요 우리 식구가 죽는 줄을 그 누가 알려주며 차를 보고 그 굶은 처냐 초강인들 아닌들까 잘 모르나 걸린 것들 어느 밥을 달라 떡을 달라 부둥부둥 졸라대지 사람 무거워내려가게 타농내 그리워 원소로는

0: 놓지 말어. 방금본 신세로 놓지요. 요지경이야 웬일이냐. 칼전 흥군아. 우리 식구 만 백성의 모두 다 잊지 마라. 아는 누가 우리를 살리리.
1: 이한철의 청오이들인 햇살 2부 첫 곡,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흥보가 중 추석날 흥보가 흥보처 달래는 대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청오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29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 소리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시티팝이라고 하면 편안하고 세련된 그런 팝음악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겠죠. 이 시티팝 하면 꼭 떠올려지는, 꼭 얘기되는 싱어송라이터가 있는데요. 마리아 타케우치라는 사람입니다. 일본인 여성 싱어송라이터인데요. 1980년대 당시에 해외 진출까지 할 정도로 굉장한 히트곡들을 많이 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 Every Night 이라는 노래도 1980년에 발표된 그의 세 번째 정규 앨범 수록곡인데요. 전부 다 미국에서 녹음됐습니다. 이 당시 최고의 연주자였던 제프 포카로, 스티브 루카서, 데이비 포스터 등등등 이런 분들이 세션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연주를 들어보면 연주가 굉장히 좋고 사운드가 8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한 50년, 60년 전 음악인데도 불구하고 세련된 그런 사운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일본이 굉장한 경제 성장을 기록했었잖아요. 버블 경제 거의 끝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호황의 끝음악쯤에 발표된 음악이었습니다.

마리아 타케우치의 Every Night 함께 들어봤습니다. 근사하죠. 아, 근데 이 시대가 명곡을 만들고 시대가 대 아티스트를 만든다 이런 생각도 더불어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런 이러한 경제 호황을 누렸다면 이 당시에 혜은이, 남이, 윤진의 선배님이 이런 음악 와우, 뭐 우습죠. 발표하셨을 것 같아요. 또 더불어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 덕분에 BTS 비롯해가지고 블랙핑크 해외로 이렇게 널리 넓은 권역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이 생겼다. 이런 생각도 또 더불어 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RR 뉴스 있는 날이에요. 조현정 시사평론가 바로 만나보죠.

0: 한 주간의 이슈 가운데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들을 모아왔습니다.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알알 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는데요. 농지 투기 이거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부가 시작했어요. 농지 전수조사 이건데요.
1: 네.
0: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

0: 않는다는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1: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달에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상당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0: 아하, 예.
1: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거든요.
0: 예. 그러니까
1: 농사 짓겠다고 농지를 샀는데 실제로 농사 안 짓고 뭐 방치하거나 투기하려고 기다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문제가 돼요.
0: 농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하려는 분들이 있다는 거네요.
1: 네. 특히나 이제 뭐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소문이 나면은 허위용 농계획서까지 내고 농지를 사거나 뭐 농지 법인이 농지를 사놓고 실제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부동산업을 하는 식의 그런 농지 투기가 있습니다.
0: 국회의원분들 중에서도 이런 뭐 좋은 자리로 가려다가 네. 이런 사실이 밝혀져서 못 가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1: 전답이 있는데 네. 막 어디에 몇 평이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투기도 투기인데 그 전수조사를 하면은 전국 농지의 이용 상황 데이터를
0: 예.
1: 국가가 구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금은 뭐 집계가 잘 안 돼 있고
0: 예.
1: 정리가 안 되니까
0: 아하.
1: 그러니까 뭐 단지 농사 안 지으면 땅 뺏을 거야 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이게 다 오래된 자료이다 보니
0: 예.
1: 정리를 하고 간다는 것도 있었죠.
0: 뭐 취지는 좋은데.
1: 근데 이게 조사해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그동안 손을 못 댄 이유가 있는 거죠. 현실의 농촌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던 건데요.
0: 예.
1: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자녀는 계속 원래부터 도시에 살았고 쭉 도시에 살고 있는 경우.
0: 오.
1: 이런 경우가 많죠, 사실은.
0: 그러네요. 예. 갑자기 뭐 농사 지으러 고향에 내려올 수는 없는 현실이니까.
1: 네. 그리고 원래 내가 거기서 농사를 짓던 게 맞는데
0: 예.
1: 너무 고령이 돼서 더 이상 직접 농사를 못 짓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0: 이런 집에 가서 왜 농사 안 지으십니까?
1: 네.
0: 땅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1: 그럼 이제 파세요.
0: 뭐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1: 그런다고 갑자기 그 누가 사가냐고요.
0: 아 맞네.
1: 팔리지도 않아요.
0: 예.
1: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0: 예.
1: 이웃 농민에게 농사를 맡기기도 하죠. 도시에 있는 자녀가
0: 그렇겠네요.
1: 혹은 고령이신 분들이 이 땅에서 이제 뭐 너가 이제 쌀 해서 뭐 해줘라 이렇게도 하고 이런 식으로 농촌에서 또 오랫동안 관행으로 이루어진 임대차들 그 등등이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그 법의 원칙만 보면은 소유자하고 경작자가 실제로는 다르다고 문제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농지법 위반은 법으로는 그렇거든요.
0: 예.
1: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다 농지 투기꾼이다 이렇게 몰아갈 수는 없는 현실인 겁니다.
0: 정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 케이스들이 막 발견되는 것 같은데 법의 원칙만으로는 정리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1: 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융통성을 넣기로 했어요.
0: 예.
1: 실제 농촌의 이런 현실에서 비롯된 경미한 위반은 구분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
0: 예.
1: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할 건데
0: 오호.
1: 일단 보니까 시스템을 보니까 명확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서를 내서 농지를 취득한 경우
0: 아하.
1: 농지를 사놓고 개발 이익을 노려서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사놓고 부동산업을 한 경우 등등등이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반대로 그냥 기회를 좀 주는 거는 상속받거나 이런 것들 예, 우리가 흔히 농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연들 이런 것들은 정비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0: 그러네요.
1: 네, 이번 논란에서 좀 임차농 문제라는 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0: 땅 빌려서 농사 짓는 분들이요?
1: 네. 왜냐면은 농지 가진 사람한테 그럼 너가 소유주잖아.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0: 예.
1: 농지법 위반이 안 되려면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돼 라고 이렇게 법의 원칙대로만 FM대로 적용을 하면
0: 예.
1: 농지 빌려주던 지주가 그럼 나 다시 국가가 농사 지으래 이 땅 다시 줘.
0: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인데 이거 팔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1: 네. 그리고 빌려서 농사 짓고 있던 사람들이
0: 예.
1: 뺏기는 그거를 공간을 못 빌리는 수가 있는 거죠.
0: 농사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는 거니까.
1: 네. 그러니까 뭐 전월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차 예. 하고 있었는데 다주택자 집 팔으라 그래가지고 나가 요거랑 비슷한 거죠. 농사 빌려서 짓고 있었는데 나가야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 이제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역설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 농지 정책은 너무 복잡하고
0: 진짜 복잡하네요.
1: 예. 그렇다고 이거 계속 방치할 수도 없고 그러면 불가피한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좀 제도권 안으로

0: 반지로 끌어올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단지 그냥 뭐 농지 몇 필지 적발해서 막 뺏었다.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1: 뭐
0: 정부도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누가 어떻게 실태적으로는 누가 이용을 하고 있고 우리 농촌에서 농지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게 뭐 쌀 농사인지 뭐 무슨 농사인지 이런 것도 알아야 농산물에 대한 데이터가 또 된단 말이에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국가가 처음으로 좀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1: 맞습니다. 자,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를 잘 다듬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이제 이번 주도 추석 연휴고 다음 주도 또 연휴고 그 다음 주도 연휴예요. 해외 여행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해외 항공권 구매했다가 낭패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취소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수수료 폭탄 맞는 경우도 허다하다는데요. 이거 어떤 일인지 살펴보죠.
0: 예, 그 항공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여행사나 특히 해외 온라인 여행사.
1: 예.
0: 그러니까 해외 온라인 여행사를 OTA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취소할 때 수수료를 이중으로 물거나 예약자 이름을 잘못 입력했다가 곤란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1: 예.
0: 일례로 A씨는 이 여행사를 통해서 인천에서 다낭으로 가는 왕복 항공권 7장을 네. 292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1: 오호.
0: 그런데 닷새 뒤에 예약을 취소했더니 77만 원을 수수료로 내야 됐어요.
1: 우와, 수수료 왜 이렇게 비싸요?
0: 그러니까 항공사 취소 수수료가 1인당 8만 원 붙었는데
1: 예.
0: 여행사 수수료가 또 별도로 또 붙은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7장 샀으니까 그러네요. 곱하기 7하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결국에 전체 금액의 26%를 이분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1: 네.
0: 근데 문제는 우리가 티켓 살 때 항공사 수수료 또 떼고 여행사 수수료 또 뗄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1: 어렵죠.
0: 네.
1: 근데 살 때도 여행사 수수료가 또 따로 붙더라고요.
0: 살 때도 그렇고
1: 네.
0: 그리고
1: 취소할 때도 그렇고
0: 이 해외 여행 사이트 같은 데는 뭐냐면
1: 네.
0: 매진 임박 이렇게 해놓고
1: 아~
0: 뭐 이거 하나 남았어요 이렇게 해놓고
1: 네.
0: 아닌 경우도 많더라고요.
1: 그 항공권은 보면 보통 이제 다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0: 네.
1: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순서대로 가격대별로 같은 항공권인데 쫙 나오잖아요.
0: 네.
1: 상단에는 이게 처음 들어보는 사이트인데 싸니까 한번 해볼까 이런 데 많잖아요. 우리한테 익숙한 아고호땡, 트립다땡
0: 네.
1: 이런 데서도 네. 또 항공권을 파는데 이런 경우에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거기서도 내가 잘못 눌러서 아 이거 다시 취소하고 이 밑에 거 눌렀어야 됐어 했다가
1: 네.
0: 정말
1: 아이고,
0: 낭패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1: 예.
0: 그런 유명한 사이트들도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환불 규정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환불 금액이 내가 어디서 예약했고 어디서 구매했느냐에 따라서 환불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거죠.
1: 네.
0: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발생하는 일 이번에 집계된 게 영문 이름을 잘못 기입하는 거예요.
1: 아하.
0: 그 영문 이름 잘못 입력 원래는 여권 이름대로 바로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틀리면 안 되잖아요.
1: 스펠링 틀리면 안 되죠.
0: 네, 그래서 이때 긴장하고 이렇게 여러 번 보게 되는데 이것도 잘못 입력했을 때도 조치가 다른 게
1: 아하.
0: 항공사 규정으로는 철자 수정까지는 가능하대요.
1: 아 그래요?
0: 그렇게 해줄 때가 있는데
1: 아하.
0: 해외 사이트에서 이제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1: 와, 그리고 과정이 힘들 것 같아요. 이게 해외 사이트는 당연히 영어로 소통해야 되고
0: 네.
1: 답도 빨리 안 오고.
0: 제가 그 아까 말씀하신 사이트들 중에 하나에서
1: 예.
0: 고객센터 연결하느라
1: 어.
0: 뭐 전화도 안 받고
1: 우와.
0: 받아도 영어로 막 샬라샬라 하다 끊고요.
1: 오랜만이다.
0: 예. 너무 표현이 올드했나요? 네.
1: 아 그러나 적절했습니다.
0: 네.
1: 무슨 어떤 의미인지 바로 오니까 느낌이.
0: 그렇게 하다가 끊어버리고 뭐
1: 우와.
0: 채팅으로 하라 그랬는데 채팅도 연결도 안 돼. 메일로 막 영어 안 되는 영어로 막 설명을 하는데 메일 보내고 한참 뒤에 뭐 답이 오네만에 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1: 신경 쓰이죠 확실히.
0: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딴 얘기인데 이제 막 A 있고 막 이러다 보면은 점차 외국 사이트를 좀 더 깊이 하고
1: 맞아요.
0: 한국 사이트가 더 빠르고
1: 아, 이건 진짜
0: 말이 통하잖아요.
1: 진리예요, 진리. 항공권은 항공사 사이트에서 가격 차이 10% 이상 안 나면
0: 네.
1: 40만 원짜리 항공권이다. 근데 35만 원 밑으로 안 내려가면 해외 사이트 갈 이유가 없어요.

0: 맞아요. 뭐 일단 말이 통한다는 거.
1: 아, 그렇죠.
0: 그리고 나랑 같은 시간에 나를 응대해 준다는 거 이런 거 되게 큰 것 같고.
1: 예.
0: 어쨌든 항공권 취소 관련 분쟁이 전체 그 항공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의 60%에 달할 정도로
1: 우와.
0: 가장 많았고요.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청도 2023년과 비교해서 2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1: 그래요?
0: 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말씀하신 그런 처음 보는 사이트들 많이 늘어난 것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어요.
1: 예.
0: 예. 그래서 항공권 구매하실 때는 가격만 봐서는 안 되고 수수료 꼭 각각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확인하시고 결제하기 직전에는 영문 이름하고 여권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특히 또 유료 수화물 그 맡기는 짐 붙이는 거 있잖아요.
0: 네.
1: 요즘에 국적기라고 할지라도 뭐 에어프랑스 이렇다 할지라도 수화물 붙이려면 그게 또 유료로 수화물을 붙여야 네.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살피셔야 네. 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전소연의 퇴사할게요. 함께 들어보죠.

0: 소연의 노래 퇴사할게요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분이 어떤 걸그룹 멤버잖아요, 그죠? 전소연 씨.
1: 아이들,
0: 아 맞다, 아이들. 오와 솔로곡도 아주 좋으네요. 자,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RR 뉴스 조현정 씨 다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에 휴게소

0: 들르면 뭐가 가장 맛있을까 고민부터 했는데 요즘은 가격표부터 본다. 요 얘기가 있더라고요. 휴게소 음식값이 너무 비싸졌다. 살펴볼까요?
1: 한디님은 휴게소 자주 들리세요?
0: 저희는 들리죠. 지방에 공연하러 가고 그러면 예, 뭐 커피랑 뭐 그냥 적당하게 차 안에서 이렇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 저는 그 정도로 먹는데 아예 식사를 하고 막 이동하시는 분도 많죠.
1: 그렇죠. 가끔 이제 뜨끈한 국물이나 이런 거 든든하게 땡길 때도 있고, 안 먹고 가기도 아쉽고,
0: 맞아요.
1: 그런데요. 지난 8월 기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돈가스 평균 가격이 11,454원이었습니다.
0: 오.
1: 2021년과 비교하면 27.5% 오른
0: 많이
1: 거예요.
0: 올랐네요.
1: 평균가로 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가스 한 접시에다가 커피 한잔 했다
0: 예.
1: 하면은 평균 16,299원이 되는 거거든요.
0: 우와.
1: 16,000원 쓰고 오는 거죠. 한 번에 그냥
0: 그니까요.
1: 한 사람에.
0: 네 명이 차에 탔으면 6만 원.
1: 비빔밥도 마찬가지로 평균
0: 그래요?
1: 가격이 16,800원이고요. 휴게소에서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좀 일반 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격이 된게 현실이죠.
0: 그러네요. 식사하고 커피하고 군것질거리 좀 사면 어휴, 굉장히 좀 부담이 될것 같긴 한데요.
1: 근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도 사람들이 꼭사 먹는 게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1: 바로 커피입니다.
0: 커피는 진짜
1: 올해 설 연휴 때 닷새 동안 휴게소에서 팔렸던 아메리카노가 62만 6천 잔이래요.
0: 우와, 62만 6천 잔.
1: 네. 스낵이나 호두 과자, 라면보다 많이 팔렸고요.
0: 예.
1: 매출이 커피로만 29억 원 넘기면서
0: 와.
1: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근데 커피를 이걸 진짜 포기를 못하는 게
0: 예.
1: 목만 축이는 게 아니라 막 졸음도 쫓아주는 느낌이고 잠깐 쉰다는 느낌을 딱 커피가 주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내가 이렇게 허리 계속 세우고 운전만 하고 있었는데 아메리카노 한잔딱 하면은 눈이 번쩍 뜨여지는 느낌도 나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커피는 특히나 포기하기 어려운 소비인 것 같아요,
0: 예.
1: 휴게소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그 정부가 휴게소 가격을 모니터링 하면서 휴게소 안에 아예 3,500원 이하 알뜰 간식 이런 것도 등장을
0: 아,
1: 했어요.
0: 가격이 워낙 비싸지니까 여기 오십시오. 적당합니다, 가격. 요런 거네요.
1: 그 호두 과자나 소떡소떡 같은 간식을 3,500원 이하로 판매하고요.
0: 네.
1: 식사도 7,000원 이하 실속 상품, 라면은 4,000원 이하 뭐 이런 식으로 가격대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이 소떡소떡이랑 호두 과자
0: 예.
1: 딱한 주먹만큼만
0: 먹고
1: 먹고
0: 싶은데.
1: 싸게 사고 싶은데 만 원에나 저렇게까지는 말고 3,000원, 3,000원씩 여러 개못 먹나? 이런 거
0: 그럴 때
1: 있는데.
0: 있죠. 네.
1: 네. 그렇게 해서 알뜰 간식이 등장을 해서 그래서 휴게소가 요즘에는 좀 뭔가 양분화된 느낌이에요.
0: 아.
1: 하나 비싼 쪽은 아예 지역 맛집을 내세우거든요.
0: 오.
1: 유명 브랜드.
0: 사실 우리 그 선입견에는 휴게소 음식이 맛있다라는
1: 그쵸.
0: 것보다 그냥 적당히 배를 좀 채우고 그렇게
1: 아쉬운 대로 그냥
0: 이동하자.
1: 때우고
0: 아쉬운
1: 간다.
0: 대로, 맞아요. 아쉬운 대로.
1: 어디 가서 뭐 식당 지금 못 찾고 여기밖에 없으니까 어거지로 먹는다 이런 느낌 듣고 했는데
0: 예.
1: 요즘은 아예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0: 오.
1: 여기 휴게소에서만 먹을 수 있는 유명 브랜드 프리미엄화를
0: 예.
1: 시키는 거예요.
0: 사실 좀 비싸도 이런 거라면 오히려 기꺼이 먹겠는데요?
1: 그러면 오히려 여행하는 느낌 나죠.
0: 그렇죠.
1: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말 고속도로니까 간단하게 배 채운다. 요기 하자 정도. 이렇게 해서 가성비 영역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앞으로 휴게소라는 곳의 경쟁력은 단순히 뭐 얼마 싸냐, 얼마나 많이 주냐 이게 아니라 이 가격을 내고 먹을만 하냐. 라는 생각으로 가게 될 것이다.
0: 예.
1: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메뉴는 지불을 할 수는 있어. 근데 여기서만 먹는 경험, 여기서만 먹었는데 맛있더라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0: 그렇겠네요.
1: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 싸도 비싸도 납득할 만한 가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0: 그렇네요.
1: 네, 여러분도 뭐 어떠세요? 아까 자주 들리신다 했는데 그러니까 차에서 드실 만한 거 갖고 오신다는 거죠?
0: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운전자가 있고 옆에서 먹여주고, 아까 그거 맛있던데? 그러면 또 뒷자리에 있는
1: 근데
0: 사람이
1: 그것도
0: 다시
1: 그래.
0: 넘겨.

0: 그게 저희가 지방 공연 갈 때 차 안에서의 풍경인데요.
1: 그러면은 최애 메뉴 같은 거 있으세요?
0: 아, 저는 그 고속도로 편의점에 잘 파는 막대 과자 있어요. 그거 진짜 한번 입에 넣기 시작하면 입안에 똑똑똑똑 부러뜨리면서 넣는 거 있거든요.
1: 네, 참깨 같은 건가?
0: 참깨 스틱.
1: 나 왜 알아?
0: 진짜 좋아요, 저. 무조건 두 개씩 넣어요.

0: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되게 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호두 과자랑 그리고 평소에 막 감자가 그렇게 먹고 싶진 않은데 이상하게 휴게소만 가면 알감자를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맞아요. 생각이 나요.
1: 그리고 왠지 핫바 하나 입에 물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0: 그런 거 보면은 비싸다 비싸다 해도 휴게소도 어떻게 보면 좀 낭만의 장소인 것 같기도
1: 그래요.
0: 해요.
1: 또 한때 이영자 씨가 휴게소 음식 여기가 맛있고 저기가 맛있고 그런
0: 맞아요. 지도를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맞아요. 생각이 나요.
1: 그리고 왠지 핫바 하나 입에 물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0: 그런 거 보면은 비싸다 비싸다 해도 휴게소도 어떻게 보면 좀 낭만의 장소인 것 같기도
1: 그래요.
0: 해요.
1: 또 한때 이영자 씨가 휴게소 음식 여기가 맛있고 저기가 맛있고 그런
0: 맞아요.
1: 것도 있는데
0: 지도같이.
1: 우리 또 그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0: 좀 한번 가고 싶긴 한데 아유 붐비겠네요. 엄청.
1: 그러네요. 네.
0: 그
1: 가격표도
0: 가는...
1: 잘 봐야겠네요.
0: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가실 때 그 알뜰 메뉴랑 이런 거 한번 비교해보시는 것도 프리미엄 메뉴도 비교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네, 파리사이님도 휴게소 간식은 핫바 소떡소떡이 최고입니다. 라는 것도 맞장구 쳐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즘 많던데요.
0: 네.
1: 이유가 상어 때문이더라고요. 부산 북항에 나타난 3m가 넘는 상어가 며칠째 떠나지 않고 있다는데 이 상어 덕분에 지역사회가 때아닌 상어 특수를 맡고 있다고 하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0: 네, 뉴스에 하도 나와서 장면을 보셨을 텐데 네. 되게 커요.
1: 근데 멋있던데요.
0: 그쵸?
1: 상어가.
0: 꼬리를 네. 휙 휘저으면서 헤엄을 치는데 헤엄치는 모습부터 되게 멋있고 네. 이 크기가 3.5m입니다.
1: 우와.
0: 되게 커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이 상어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예. 벌써 엿새째 이제 되네요. 엿새째 머물고 있는 건데 저도 처음에 이제 뭐 북항에 상어가 나타났다더라.
1: 상어가 나타났다.
0: 신기해할 때 그래 뭐 신기하네 이랬는데 이제는 정말로 이것 때문에 상어 때문에 부산에 가고 싶을 지경이 되더라고요. 너무 오래 머무르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1: 네, 지금 뉴스 장면 보고 있는데 강변에도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고
0: 네.
1: 또 다리 위에도 다들 매달려가지고 상어 네. 보겠다고 이렇게 계시네요.
0: 멀리서도 오시더라고요. 부산에 상어 보러 왔다고
1: 예.
0: 그러시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초반에도 이제 원래 부산은 처음에는 재난 문자를 보냈어요.
1: 아,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0: 네.
1: 조심하십시오.
0: 네, 그랬다가 이게 도리어 인기를 얻으니까 전재수 부산시장도 안전 때문에 걱정은 됐지만 네. 지금 잘 있습니다 하고
1: 우와.
0: SNS에 관련한 글을 올릴 정도였어요.
1: 그래서
0: 이게 그러면은 왜 안 나가는 걸까? 전문가들 설명은 예.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 먹이 따라 들어왔다가 나갈 줄을 모르는 거죠.
1: 아,
0: 출구를 못 찾아서.
1: 그러네요. 어이구.
0: 왜 그 날벌레 같은 것도 들어왔다가 창문
1: 맞아요.
0: 못 찾아서 못 나가고 그러잖아요.
1: 그죠, 그죠, 그죠.
0: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크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방어나 고등어 같은 먹잇감 쫓아서 인공수로까지 뭐 얼떨결에 들어왔다가
1: 예.
0: 못 나가고 있다는 건데
1: 아.
0: 그리고 실제로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뭐 상어 몰아내려고 처음에 했을 때
1: 예.
0: 상어가 막 반원을 그리거나 빙글빙글 돌거나
1: 뭐
0: 그런 모습이 관찰돼서 방향을 못 찾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또 뭐 다른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1: 그래요?
0: 좀 워낙에 전문가들 얘기가 많거든요.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여기에 머물 이유가 있는 것이고 머물고 싶은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먹이가 끊임이 없는 거예요. 뭐. 안 나가도 될 만큼 여기가.
1: 그리고 다른 상어들 없이 자기가 독점하니까 그 먹이들을. 야 여기 꿀이다.
0: 싸울 필요도. 뭐 누구를 경계할 필요도 없고.
1: 네.
0: 혹은 이런 뭐 출산을 앞두고 있다거나.
1: 아하.
0: 뭐 본인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얕은 곳에 좀 더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것도 가능하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1: 그러네요.
0: 정확한 이유는 결국에는 상어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1: 어쨌건 사람들이 상어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면서 이것도 또 다른 진풍경인 것 같아요.
0: 이 지난 주말에 북항 친수공원 방문객이 19,000명이었거든요.
1: 진짜요.
0: 이게 평소보다 4~5배 늘어난 인원이래요.
1: 저 부산 많이 갔지만 북항 진수공원 친수공원 네. 처음 들어요. 근데

0: 와, 여기로 관광을 가시는구나.
1: 근데 이게 지난 주말에 이 정도니까 더 늘어났을 거예요.
0: 예.
1: 평일 사이에도 그렇고 되게 많이 가시거든요. 뭐 SNS에는 아기 상어도 봤다라는 목격담도 등장했는데 이거는 제대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에요.
0: 아니고요.
1: 예, 그리고 상어 특수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부산이 들썩거려요.
0: 그 사람들이 구경 가는 거가 어떻게 특수로 이어지죠?
1: 근처에 이제 상가 매출이 확 뛰었고요.
0: 아, 그러네요.
1: 갔는데 여기서도 또 커피 못 참거든요. 예, 휴게소만큼이나
0: 와,
1: 공원에서
0: 대단한다.
1: 커피 못 참고 그 인근 편의점 매출이 여기서 재밌는 게
0: 예.
1: 인근 편의점의 보조 배터리 매출이 815% 뛰었습니다.
0: 아, 찍어야 되니까요.
1: 찍어야 되는데 배터리 모자라면 안 되니까
0: 와,
1: 여기서 보조
0: 법소사.
1: 배터리 많이 샀고 완구류도 423% 증가했고
0: 우와.
1: 온 김에 애들이랑 기념해가지고 또뭐 재미난 거 사는 거죠.
0: 예.
1: 완구류 사고 즉석조리식품, 생수, 얼음, 삼각김밥 등등 편의점 매출이 크게 증가했어요.
0: 네.
1: 그리고 이 재미난 거는 전국적으로
0: 예.
1: 부산 이 공원뿐만이 아니라
0: 오.
1: 전국적으로 조스바 매출이 28.4% 증가했고요.
0: 에이,
1: 아,
0: 설마요.
1: 정말 이 편의점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0: 진짜요? 이제 뭐 여름도 다 지나가는데 이 비발유를 특히 조스바를 사람들이
1: 네,
0: 먹어요?
1: 생각난 김에 먹는 것 같아요.
0: 우와.
1: 고래밥도 22%가량 늘었고요.
0: 고래잖아요. 이건 고래인데. 와, 사람들
1: 친구니까, 예.
0: 대단하다,
1: 예.
0: 정말.
1: 그래서 핑크퐁 아기 상어와 관련한 상품도 매출이 33% 늘어났다고 합니다.
0: 이야,
1: 그러니까 부산에 가서
0: 신기하네요.
1: 보지는 못했어도
0: 네.
1: 뭔가 오, 상어라는 것에 이제
0: 연상작용이
1: 네, 좀 그런
0: 생겨서.
1: 것 같아요. 그리고 기왕 그런 기념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공원 앞에 카페가 지금 유명해졌어요.
0: 예. 다들 커피 마셔야 되니까.
1: 여기 사장님이 지금 엄청 어리둥절하신 상태로 혼이 나간 채로 커피를 제조하고 계시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온 가족이 매달려서 이 커피를 뽑아내느라
0: 예.
1: 정신이 지금 없는 그런 상태세요.
0: 와, 잘 됐네요.
1: 근데 그러다 보니까
0: 예.
1: 막 인터넷에 우스갯소리처럼 루머가 돌았어요.
0: 루머가요?
1: 사장님이 상어한테 먹이를 밤마다 몰래
0: 아,
1: 주면서
0: 못 가게.
1: 에, 못 가게 잡아두고 있는 것이다. 사장님이 흑막의 사장님이다. 이런 루머도 돌았는데 사장님이 직접 SNS에 글을 썼습니다.
0: 예.
1: 그런 소문은 사실이 아니지만 상어에게 고등어 몇 박스 선물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사실이다. 상어에게 너무 고맙다.
0: 그러네요.
1: 다만 이제 너무 바빠서 응대를 느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린다. 뭐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0: 예.
1: 그리고 또한 가지.
0: 또 있어요?
1: 네, 정말 신기한 것들인데 북한에 이렇게 상어가 모습 드러낸 뒤에
0: 예.
1: 롯데자이언츠 야구팀이 3연승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0: 와, 상어가 여러모로 큰일하네요.
1: 그래서 이제 승리 요정이기도 하고 왜냐면 또 롯데 팀도 이제 승리에 굉장히 목이
0: 네.
1: 마른 팀인데
0: 와.
1: 이러니까 부산 시민들로서는 이 상어를 너무 반기고 예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0: 예.
1: 왜냐면 다른 지역에서들도 막 관광객들 오잖아요. 어쨌든 활기를 띠게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기뻐들 하시는데
0: 심지어 조스바 롯땡이네요, 회사가.
1: 아.
0: 자이언츠.
1: 아, 이게
0: 목이요?
1: 무슨
0: 네.
1: 뭐가 있는 거지, 이 상어한테?
0: 진짜요?
1: 예. 근데 이제 부산이 요즘에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북항도 아까 친수공원 못 들어보셨다고 했는데
0: 예.
1: 이쪽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드러낸 게
0: 오,
1: 있거든요.
0: 북한 개발
1: 네.
0: 들어본 것 같아요.
1: 그리고 부산을 거점으로 해서 뭐 북극항로를 우리가 지금 정부가 대대적으로 여기에 되게 힘을 쏟고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커다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어쨌든 건 길조인가? 막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0: 그러네요.
1: 어떤 식으로 됐든 사람들한테 뭐 웃음도 주고 뭔가 성스러운 느낌도 준다는 거는 좋은 것 같고요.
0: 예.
1: 다만 주의할 점도
0: 아,
1: 있습니다.
0: 다만 나왔습니다. 다만.
1: 예, 얘도 결국에는 야생이잖아요.
0: 예.
1: 그래서 자극을 받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먹이 준다고 막 가까이 접근하거나 먹지로 쫓아내려고 한다거나 소리를 크게 막 낸다거나 이러면 안 된대요.
0: 그래도 걔는 물속에 있는 거니까, 뭐,
1: 네.
0: 사람한테 막.

0: 달려들고 이러시는
1: 아, 물 위로 2, 3미터까지 뛰어오를 수 있대요.
2: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2: 오.
1: 저기 그냥 저기서 움직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갑자기 훅 뛰어오를 수 있는 거니까
2: 예.
1: 그걸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친수공원 근처가 부산항의 국가보안시설입니다.
0: 예.
1: 그래서 이거 찍는다고 뭐 드론 비행 띄우고 이러셨다가는 보안구역 모르고 근접해 있는 거 찍히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도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0: 네, 몇 가지 주의점은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건 상어 한 마리가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아랄뉴스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오늘도 재미난 소식, 유익한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보내드리면서 국립 부산국악원에서 만든 음악입니다. 영남민요 영곡 들으면서 저도 끝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희 선생이 이룩한 국악예술학교에서 음악교육의 결실은 뛰어난 제자를 많이 배출했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제자만 대충 꼽아도 피리를 배운 제자에는 최경만, 박범훈, 김광복 등을 꼽을 수 있고 해금을 배운 제자에는 김영재, 최태현, 김무경, 홍옥미 등을 꼽을 수 있고 장구를 배운 제자에는 장덕화, 장종민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음악 활동을 하는 제자는 부지기수라 할 수 있다. 음악학자 이보형 선생이 남긴 지영희 명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영희 명인의 가르침 덕분에 해금 연주가이자 작곡가로도 큰 업적을 남긴 국가무형유산 검은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61년도 선생님 처음 뵙고 한복을 곱게 입고 앉으셔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대하는데 뭐 우리야 너무 어리니까 아주 뭐 어려운 옛날 할아버님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자상하시고 꼼꼼하시고 그때 한방에서 피리 해금을 같이 가르치셔가지고 너무 어려서 뭔 소리지도 모르고 그냥 해금만 배웠죠. 옛날서부터 내려온 그 무속제라든지 미녀제라든지 경기제가 강하시죠. 이건 부정거리다, 발포들에다 무슨 뭐 십체다, 오체다 하면서 이렇게 다 시범 보여주시고 그때는 연령 차이가 너무 어려서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학생 국악관연 악단이라고 우리 국악예술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잘 키워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졸업하면 어디로 갑니까 하고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제 월급을 주는 단체가 생길 거다 해가지고 그 당시 김현옥 시장 그분을 박건봉 선생님하고 박기 선생님 다 노력하셔가지고 그때 대금부는 김광희 선생님도 참여하셨고 남산으로 모시고 와서 국악 합주 학생 하는 걸 보고 이거를 좀 시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시립관인 학단이 생긴 걸로 알아요. 대풍요 그거를 전부 악보화한 거 그다음에 관현악의 초창기에 초석을 다져 놓으신 거 그 한성주 선생 밑에서 조교를 하셔가지고 한영우 선생님이나 강선영 선생님들이 가끔 오셔서 이렇게 문답도 하시고 하여튼 전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많이 자문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다 국악의 업적으로 볼 수 있고 저희들한테는 매일 대학 나와라 대학 나와라 우리는 시대가 그래서 못 배웠지만 너희들은 대학 꼭 나와서 애들을 많이 길러야 된다 막 그런 국악 운동가시죠. 그 선생님이 가장 내 기억에 남는 건 내일이면 하와이를 떠나시는데 오늘 집으로 와라. 왜요? 그랬더니 이걸 꼭 너한테 일러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바닥을 치시면서 그 장구채 가지고 그냥 두닥두닥.

0: 막 이런 15채 막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밤이었어. 우리 집하고 가까웠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성금년 선생님이, 여보 지금 몇 시인데 그러고 앉았냐고. 내일 출발하실 분이 걔가 지금 그걸 다 받지도 못하고 그럴 테니 그만하시라고 막 이래서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희 명인의 제자 국가무형유산 거문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가족들과 함께 전통의 흥과 멋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국립국악원이 추석을 맞아 특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오는 9월 2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펼쳐지는 휘영청 둥근 달인데요. 이번 공연은 먼저 힘찬 대취타로 무대의 문을 열고요. 달맞이와 8월가, 방아타령을 엮은 민요 연곡으로 추석의 흥을 더합니다. 여기에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놀이이자 춤인 강강술래와 줄타기, 그리고 장구춤이 더해진 신명나는 판국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공연뿐 아니라 추석을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체험도 마련됩니다. 예약당 앞 잔디광장에서는요. 떡매치기와 고추장 만들기, 귤칩 쌀강정 만들기 체험이 무료로 진행되는데요. 다만 공연 관람권을 예매할 때 체험권도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도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엽니다.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정상 운영하고요. 신나는 한가위 프로그램에선 전시를 관람한 뒤 스탬프 미션을 완료하면 하루 200명에게 선착순으로 기념품도 증정한다고 하네요. 국립국악원의 추석 특별 공연 휘영청 둥근 달과 함께 달처럼 풍성하고 흥겨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윈 날만 같아라. 풍성한 음식과 가족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신명나는 놀이가 함께하는 추석인데요. 이번 추석엔 옛 장터의 흥겨운 분위기를 그대로 느껴볼 수 있는 마당극 한 편 만나보시죠. 9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오후 3시에 국립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서 펼쳐지는 2016 추석특별공연 마당극 대동장터입니다. 대동장터는 진도의 오일장을 배경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며 흥정을 나누고 또 함께 웃고 즐겼던 장터의 모습을 마당극으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추석을 맞아 가족과 이웃이 한데 어울려 신명나게 놀았던 우리 세시 풍속의 정서를 진도의 전통 민속 예술과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진도 국악인들이 오랫동안 이어온 지역의 전통과 풍류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김지훈 연출과 이고은 작곡,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함께 무대를 완성합니다. 전선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은 물론 진도 지역 주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는데요. 옛 장터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흥과 정을 나누며

0: 함께 웃었던 것처럼 이번 추석엔 가족과 함께 대동장터에서 우리 전통의 흥과 정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400년 전 한 폭의 그림 속에 등장했던 네 남자가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의 무대에서 다시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추석을 맞아 광주의 역사와 풍류를 담은 창작음악극이 부산을 찾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열리는 국립부산국악원 추석 초청공연 광주특별시립장극단의 희경루 방회도입니다. 제목에 등장하는 희경루는 광주의 대표적인 역사 공간인데요. 이 작품은 400년 전 그림 속에 담긴 네 남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마주한 네 사람 사이에서 사랑과 우정, 갈등과 이별이 펼쳐집니다. 마치 그림 밖으로 인물들이 걸어 나온 것처럼 한 폭의 그림에 담긴 이야기가 음악과 춤, 연희가 어우러진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건데요.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를 중심으로 민속기악과 전통무용, 연희, 창작음악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9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펼쳐지는 희경루 방해도와 함께 깊어가는 추석의 정취를 만끽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풍성한 한가위를 응원하는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가 3월에 맞이했던 춘분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았는데요. 이후 낮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다가 6월 하지 때 낮 시간의 절정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오늘 다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공평한 날 추분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밤이 조금씩 길어지다가 동지가 되면 가장 밤이 길어진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상상 속의 동물인 용이 춘분에는 하늘로 올라가고 추분에는 지상의 연못 속에 잠긴다고 하는데요. 용이 물속에 있을 때면 천변만화, 온갖 조화를 다 부릴 수 있게 된다고 하죠. 우리 음악에도 물속에 있는 용의 읊조림이란 뜻의 수령음이 있는데요. 물속 용의 읊조림이라면 음악 속의 천변만화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추분날 물속에 잠기는 용의 읊조림이란 제목의 음악 수령음 산책길 첫 곡으로 듣겠습니다. 강영근의 생황 이영섭의 단소 연주입니다.